오늘 말복. 말복은 말복입니다. 그간 초복이 중복이 형님이 온갖 더위를 다 가져다 늘어놓고 위세를 자랑한 덕에 막내 말복이는 한결 숨도 고르고 있고요. 아침 저녁 시간엔 여유도 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말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라서 저희가 이른 가을 인사를 벌써 나눴는데요. 오늘은 삼복더위의 막내 말복입니다. 이번에 초복이 중복이 두 형님 위세가 대단해서 사람들 원성이 온통 두 형님들에게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막내 말복이는 다행히도 좀 순해서 편안합니다. 올해 더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 더위가 물러나긴 할까 싶을 정도로 강렬했는데요. 입추 지나고 말복 즈음이 되니 그래도 지낼만해서 다행입니다. 말복날 산책길의 음악은 현악기로만 연주한 현악 별곡과 함께 시작합니다.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인데요. 양현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자신감 있는 연주라서 음악이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현악 별곡 감상하셨는데요. 양현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거문고,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입추 후첫 번째 경일, 말복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경일은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이 10간 중에 경일을 말하는데요. 경은 오행으로 금에 속하죠. 금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이 삼복의 복날이 모두 경일인데요. 초복은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 중복은 하지로부터 넷째 경일, 그리고 오늘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입니다. 복날이 모두 10간 중에 경일로 정해진 건 이유가 있죠. 경이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고 금은 가을을 상징하니까 금의 기운이 포함된 경일을 복날로 정해서 더위를 극복해 봐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삼복의 복자는 굴복한다는 의미로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요.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시원한 기운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번 굴복한다 해서 초복, 중복, 말복이 됐죠. 이번 여름에 초복, 중복이 워낙 폭염이라서 오늘 말복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초복이, 중복이 두 형님이라 표현을 했는데요. 두 언니라 해도 좋고요. 이번에 두 형님들, 언니들 극성이 대단했습니다. 그 덕에 막내 말복이가 얌전해졌다 싶어서 오늘은 오히려 고마움이 느껴지는 말복입니다. 물론 한낮은 뜨겁지만 그래도 이맘때가 되면 더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한결 지내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무렵이라서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흥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시원한 가을강에 낚싯대 하나 가지고 나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풍경을 즐기는 그런 내용의 시조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물결 잔잔한 가을강, 고기조차 입질을 하지 않는 시원하고 고요한 밤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배빈배 홀로 오노메라. 평시조 추강이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입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문오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매라. 시 속 주인공은 굳이 고기를 낚으려는 의도로 강가에 나간 건 아닌 듯하죠. 가을강에 고요하면서도 시원한 밤 풍경을 즐기고자 하는 고즈넉한 마음이 한가로워지는 그런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평시조 추강에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동안 무더위를 지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도 35도를 넘나드는 더위라는데 지구가 좀 덜 덥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폭염이 지금 42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엄청났는데 유럽 국가들 아직 35도. 우리가 좀 지구를 너무 대표 놓아서 그런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정신적인 그런 생각과 자연 환경 분명 연결될 텐데요. 좀 우리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회사 업무가 스케줄 업무로 공지받아 업무 시간이 변경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국악산책 방송 청취예요. 다시 듣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달에 오전 6시 출근이 돼서 생방송을 놓치더라도 다시 듣기로 꼭 함께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새벽 6시 출근이면 참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평정심 잃지 말고 건강

3장까지는 20박 한 장단에 아주 느린 속도로 연주하다가 4장부터 10박 한 장단으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급발 급자를 써서 이 부분부터를 급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박이란 표현을 요즘 쓰는 의미의 급하다는 개념하고 같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0박 한 장단의 음악보다는 약간 빠른 정도의 속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박이 시작되는 여밀락 4장 이번에 듣겠는데요.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 모두 연주합니다. 오늘 대금과 가야금 두 대 악기로만 듣겠습니다. 여밀락 4장을 이승엽의 대금,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밀락 4장 들으셨는데요. 여밀락은 4장부터 7장까지의 비교적 옛 가락이 많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오늘 급박이 시작되는 4장 들으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대금 부수석 이승엽의 대금 연주였고요. 최근에 국립국악원 정년을 마치셨죠.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마들째님께서 꽃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나눔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 그리고 인격의 향기는 영원히 간다. 그러면 생각의 향기는 얼마나 갈까요? 하셨습니다. 아, 마들째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군요. 아, 네, 좋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입니다. 19세기의 가집 가곡원류의 저자 박효관이 지은 시조시죠. 꿈에 이미 찾아왔는데 깨어보니 없네요. 꿈이 비로소

허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꿈속에라도 자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데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만정 자로 뵈게 하여라. 자로는 자주라는 뜻이죠. 여창가곡 우조 편거 꿈에 왔던 님이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데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만정 자로 뵈게 하여라. 깨어있을 때는 못 보니 이 꿈속에서라도 임을 자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네요. 19세기의 가객 박효관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미나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고요. 2022년에 KBS 국악대상 가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순조대에 창작된 향악정제의 하나 무산향 반주음악입니다. 이 춤이 만들어진 해가 1828년 순조 28년인데요. 이 무렵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입니다. 이때의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 왕후가 사순을 맞이했습니다. 모친의 사순 맞이를 위해서 효명세자가 여러 궁중정제를 만들고 창사를 짓는데요. 무산향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무산향은 대모반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속하는데요. 대모반이라고 하면 평상과 같은 데에다가 난간을 설치해서 만든 자그마한 무대를 말합니다. 소동파의 이도자라는 제목의 시에 나오는 용어가 이 춤의 제목이 됐습니다. 연주 중간에 효명세자가 지은 창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중중편득 군왕소란 일칠원시가 나옵니다.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일곱 글자를 다 노래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 중에 중중편득 넉자만 노래합니다.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입니다.

무산향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또다시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봄봄님 늘 함께 걷고 계시니 반갑습니다.

생각의 향기, 선행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가를 구하지 마라.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서 발췌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 성현들에 남긴 좋은 글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해 평소에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톨스토이가 여기에 인용한 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대문호라 할 만큼 자신의 글도 좋지만 다른 이의 좋은 글을 찾아 모아놓는 그 선택된 글들도 좋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선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8월 3일의 일기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인용한 글은 모두 작자 혹은 출처를 적어 놓아서 그가 읽은 글 혹은 읽은 중요한 작자, 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사상을 형성한 여러 이야기들이 담긴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8월 3일의 일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대가를 시간 속에서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선과 악은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진다. 비록 그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가가 명백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양심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의식한다. 1.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허세 부리는 자, 교활한 자, 비방을 일삼는 자, 뻔뻔한 자, 빈둥거리는 자의 삶은 쉬워 보인다. 순결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늘 온화하고 총명하고 욕심 없는 자의 삶은 답답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번뇌하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다. 법구경. 2.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서는 서둘러 달아나라. 선한 일은 또 다른 선한 일을 부르고 악한 일은 또 다른 악한 일을 부르기 때문이다. 선행의 대가는 선행이고 죄악의 대가는 죄악이다. 탈무드. 3. 진정한 벌은 내가 얻을 수도 있었을 커다란 행복을 놓쳤다는 의식이다. 더 큰 벌을 기다리지 마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벌은 없다. 4. 너는 악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루소. 5. 남에게 하는 일은 곧 자신에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자비는 자기 안에 선을 느끼게 하고 잔인한 행위는 자기 안에 악을 느끼게 한다. 루시 멜러리. 6. 선을 행할 때는 사람을 고르지 마라. 너의 선행은 내가 있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7. 선행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행위다. 8.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을 때리면 반드시 너도 괴로울 것이다. 남에게 봉사하면 너도 봉사로 돌려받을 것이다.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반드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에머슨. 9.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텐데 너는 왜 또 다른 칭찬과 보상을 구하는가? 아우렐리우스. 결론. 선행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가를 구하지 마라. 선행을 하는 동시에 너는 이미 그 대가를 받았다.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 대가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다른 원인으로 돌리지 마라.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피리 연주였고요. 2006년 4월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오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정기공연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읽고 있는데요.

오늘 8월 3일의 일기를 읽어보셨습니다. 8월 3일의 일기 주제가 우리는 선과 악의 대가를 시간 속에서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선과 악은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진다. 비록 그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가가 명백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양심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의식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선과 악은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진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탈무드에서 인용한 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서는 서둘러 달아나라. 선한 일은 또 다른 선한 일을 부르고 악한 일은 또 다른 악한 일을 부르기 때문이다. 선행의 대가는 선행이고 죄악의 대가는 죄악이다. 이런 내용 참 명쾌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또 선을 베풀 때 칭찬과 보상을 구하지 말라는 것, 선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가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날 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남도들놀의 오곡 타령 듣겠습니다. 조곡래 명창이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 다섯 곡을 엮어 부르는 곡인데요. 목화밭을 멜 때 부르는 염장소리와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타령, 자진방아타령을 이어 부릅니다.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느지막한 소리로 부르다가 속도를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점차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염장소리, 매화타령, 방화타령, 도화타령, 자진방화타령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남도들롤의 오곡타령을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생각의 향기 코너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생각의 향기도 좋아요. 톨스토이도 더 좋아지고 국악산책도 더 좋아졌어요. 내일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이라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어떤 음악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글동무님께서 우리 금요일 생각의 향기 항상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박대성류 산조합주입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를 여러 악기가 함께 합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박대성은 아쟁의 명인 한일섭의 제1세대 제자의

속하는데요. 이분이 2009년에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박대성류 아쟁산조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이 곡은 부산 지역 전승으로 중요한 위상을 지닌 그런 곡이 됐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바로 그 곡을 합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으로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때 박대성 명인이 곡을 구성하고

박대성류 산조 합주 들으셨는데요. 마치 시나위처럼 다채롭게 구성해서 연주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올해 말복은 열기가 한풀 꺾여 조용히 지나가네요. 다시금 독립의 기쁨을 상기하며 8.15 광복절과 여유 있는 주말 보내셔요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연휴 뒷날 월차 하루 4일 쉬게 되니 마음 여유가 생깁니다 하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마 지추실님 생각하고 같을 듯합니다. 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음악 골랐습니다. 적성가부터 산세의 타령까지입니다. 적성가는 이도령이 광활루에 올라서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당나라 시인 왕발의 시를 인용해가면서 그곳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여러 사람이 배역을 나누어 부릅니다. 적성가부터 산세 타령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현, 김동해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왔니? 여의한 기구 화초에 난 임고대를 일러

전하. 광한루도 조커니와 오제학교가 더욱 좋다. 오제

내가 들끓나

0: 본 만다를 볼까?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의 제일로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1: 예?
0: 이러한 좋은 승지강산에 술이 없었었겠느냐? 가, 술 있으면 한상 가져오나.
1: 예? 방자, 술상 내놓으니 도령님이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산배자하신 후에 주인이 도도하여 안녕 따이러나 두루두루 들리면 팔도강산도 내 견제 손고마 헤아린다.
0: 장성열명영영주 대화동도장영산 평양갈명은 부변무 연광전일렀고 주호렴출계건 벽공하느라 수호 문창했던 실손사가 풀어오는 영효가 뒤로 보면 무릉도원 인백자 불글 홍건순지 숭이꽃 피고 불글 딴 불을 정은 고물 고물이 단체이라 유마황행한 운성은 번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정 쌍쌍균은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불은 분시 은나수요 사는 분시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하면 월궁 하나가 없을 소냐
1: 백백홍홍 남만주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갈 꼬달도 같은 너희뿐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은혜를 띄하고 동님을 당도더니 이루어진 백곡까지 흘칭칭 그러내고 삼삼봉수를 번뜩 들어지 양근의 줄을 갈라주고 산뜻 올라 발굴을 제 한방울 두곡 그러지 감이 번뜩 높았고 두 번을 두곡 그러니 두 가지 음점 멀었네 암만 노하 높은 가지 손소리 쳐두 북찬진 축풍취한다 공설이요 향아습은 나누지라 그대로 올라가면 서황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요지 황보를 만나볼 듯 불로선 비단이나 찬누르게 알 수 없고 호공한 그 자체 사람은 사람이네 분명한 소녀라 공을 타고 올라가 진우원 농국인가 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그 무상사원이냐 어찌 보면 월신 멀고 어찌 보면 곧바까와 단다 오늘 양전 죽고

0: 예, 방자야. 저거는 농림 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1: 허허, 아 그게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병든 솔개갱이가 깃다듬느라고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움쑥움쑥 하는 걸 보고 말씀이오?
0: 이놈아, 아 내가 병든 솔갱이는 모르겠느냐?
1: 아 그러면 뭘 보라는 말씀이오?
0: 저기,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 나온다 나와.
1: 헤헤, 아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순나기를 꽃비를 질게 메어놨더니 저 그녀가 암나기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것 보고 말씀이오?
0: 네 이놈, 내가 우리 집 나기를 모르겠느냐?
2: 방자 생각하니 하정의 도리로 운장반을 넘어 속은 게 도리가 아니거늘.
1: 지, 자세히 아뢰리다.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퇴기 월매달 성춘향이라 하옵난디. 본식 양반의 기출이라 제 몸 도도하여 기생꾸실 마다하고 백과 추념의 글자나 생각하고 예공 자색과 문필을 겸하였으며 5월 단원 날이면 저곳에 나와서 여름집 아이들과 추천하나니다.
0: 아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1: 예?
0: 내 한번 못 불러볼까?
1: 아이고 그러지 못할 연유가 있습니다요.
0: 그렇지 못할 연유라니 무슨 이유란 말이냐?
1: 지 자세히 아리 없죠. 춘향서를 보하여 난방의 운명키 장공의 색과 이두어 문필과 태사의 환순신과 이미 정조랭올 중에 부모 있고 금천하지 절세기오 만고여 중에 군자보니 황송한 말씀으로 불러 대령치 못하옵죠.
0: 이놈, 이 말이 무식하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따로 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1: 예!
2: 황자분 듣고 춘향구로 건너간다. 떨어지고 맵수 있고 대도 좋은 저 방자 세수 없고 반란 그리고 멍실은 저 방자 서왕무유지연우 변지전뜬 정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촛불벙치 궁초가끔 맵시 깨달아 쓰고 상초도도 덮쳐 우리 삼성고신중 날새는 수지배로 겁두르고 정창호 답자락을 뒤로 날쳐잡아내고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장송가지도 끊고 죽장 삼아서 자리를 끌어 이리 저리 건너가 조약돌 덮벅집에 버드레 앉은 꼬리 독점 호야 저 남겨보고 무슨 장난하다 춘향 추천 하늘 앞에 바드드드드 들어서 말하였다. 춘향아!
3: 아이고 이 나라 녀석!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1: 그 노모씨야 잘 계시며 향당이 너도 밥 잘 먹느냐? 그런디 큰일 났다.
3: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1: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할로 구경 나오셨다가 그 잔에 노는 모양을 보고 바삐 불러오라 하시기에 내가 만단으로 말을 하여도 종시 듣지를 않고 어서 불러오라고만 하시니 빨리 건너가세요.
3: 아니 녀석아, 엊그제 내려오신 도련님이 날 어떻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님이 네 할머니 종조리세 열실 까듯 생제 신하라 까듯 톡톡 까받쳤지 나쁜 녀석.
1: 허허, 아 이해가 네가 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도 많이 하였구나. 그러나 저러나 네 처사가 글렀지야.
3: 내 처사가 무엇이 글렀단 말이냐?
1: 그렇지야. 자관은 부지라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이야. 내 일러줄게 잘 들어봐. 네 그런 내력을 내들어보아라. 네 그런 내력을 내들어보아. 대지보행일로 몇 바라 추천을 하랴면은

0: 울어 앞내 바늘은 첨포당 누르고 뒷내 바늘은 유루당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추름을 못 이겨서
1: 점점 더 미쳐가는구나.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체며. 내 비록 미천하나 귀한 창명 한 일 없고 여염집 아해로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일도 만무하니 어서 너나 건너가거라.
0: 기어이 가자고는 아니허나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 이런 서울 양반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1: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0: 다르지야. 인거는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게 산 지연대로 따라서 나기 마련이야. 내 산세를 잃을 게 너 자세히 들어봐.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축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수 그러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있고 경기도로 올라가면 더 보며 개인정 먹고 배분정 떴다 삼각산 세 가지 부지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지나 험산이 조산이 남산이 간산이라 동작이 수기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 선을 뜨스르고 악한대로 들면 벼락기성이라 양방 흥본을 논지하면 판서가 통통삼촌이요 부흥문 대감이 당신의 삼촌 시직남은 무사 자기 그러신디 네가 만일하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 뭐 진을 잡아다가 책방 던장 앞에 땅형문에 줄일 때 방맹이 굵은 배 부러지고 잔배에 쓰러져 갈개미 미궁기 진가래 새드 그려와서 잘될테니 원태거든 오고 말태거든 말아 떠걸거리고 나는 간다.
1: 글쎄 방자야, 꽃이 어찌 나비를 찾는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혜 접수와 해수혈이라고 여쭈어라.
2: 춘향가 중에서 적성가부터 산세 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조상현, 김동해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청춘가를 해금 독주로 듣겠습니다.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금요일이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내일 기쁜 광복절을 맞이하고요.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좀 긴 연휴가 모처럼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계획 세워놓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일이 혹 많이 밀려 있어서 힘든 분들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쉴 수 있는 귀한 시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왠지 마음이 들뜨고 심란할 때면 연필 몇 자루를 깎는 게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칼끝에서 밀려나가는 가느다란 나뭇결을 쳐다보는 게 좋았고 검은 흑연을 사각사각 갈아내는 감촉도 좋았다. 이도우 작가의 소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습관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로 아주 보통의 날들 듣고 왔습니다. 명상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죠. 걷는 것도, 또 촛불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싱잉볼 소리를 듣는 것도 명상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연필을 깎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뭇결이 밀려나가는 걸 바라보고 그 손끝의 감촉과 또 코끝의 냄새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오랜만에 저도 연필을 손으로 한번 깎아보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방송에 그 시집 전문 서점인 위트앤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는 유희경 시인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필 깎기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

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을 먼저 한 곡 듣고 올게요. 천상병 시인의 시 강권순의 노래로 귀천 듣겠습니다.

천상병의 시 강권순의 노래로 귀천 들려드렸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2027년 4월 개관을 앞둔 국립한국문학관이 시문작가의 유족으로부터 자료 46권 59점을 기탁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작가의 대표 장편소설 상록수와 직녀성, 영원의 미소, 대표 시인 그날이 오면 친필 원고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날이 오면 원고에는 삭제 도장과 함께 붉은색 붓질이 가득 남아있습니다. 1932년 조선총독부의 검열로 출판 허가를 받지 못했던 흔적인데요. 시문작가는 일제강점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 언론인으로 1919년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 4학년 시절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항일 민족 정신이 강하게 반영이 돼 있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한 신문 호의 뒷면에 쓴 시, 오오 조선에 남아여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시문 작가의 손녀들은 아버지가 오동나무함에 50년 동안 보관해온 자료라면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조부의 정신에 맞게 자료를 보관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2000

19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에서 활동할 자원활동가 궁이둥이를 모집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봄과 가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에서 열리는 국가유산 축제입니다. 올해 봄에는 약 72만 5천여 명이 참여해서 역대 최다 관람 기록을 세웠는데요. 가을에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궁중문화축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궁중문화축전에서는 매회 축전의 마스코트 격인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도화서 복장을 하고 청사초롱을 든 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또 내외국인 관람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선발된 궁이둥이들에게는 전용 활동 물품과 또 소정의 교통비, 식사가 제공되고 활동 기간 동안 4대 궁궐과 종묘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됩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수료증도 발급된다고 해요. 자, 지원 자격은 2007년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과 또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으로, 특히 1967년 이전 출생한 시니어 지원자에게는 총점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50명 내외로 외국인은 최소 10명을 포함해 선발할 예정이에요. 8월 24일 월요일 오후 11시까지 접수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궁중문화축전과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연주밴드 두 번째 달이 11년 만에 정규 3집 오토파일럿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달은 2005년 1집 앨범 두 번째 달로 한국 대중음악상 3관왕을 차지하며 평단과 대중의 주목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드라마 궁을 비롯해 아일랜드, 또 구름이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 등 다수의 OST로 사랑받은 팀이기도 해요. 데뷔 이후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전통음악과 전 세계 민속음악을 다채로운 감성으로 들려주었고요. 김준수, 송소희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앨범에도 역시 한국 전통음악을 비롯해서 켈틱, 발칸, 집시음악 등 다양한 음악적 언어를 녹여냈습니다. 여행을 테마로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음악적 상상력을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풀어냈는데요. 앨범의 정식 공개일은 8월 24일 정오이지만 그보다 앞서 새 앨범 음악을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교동 벨르에서 3집 발매 공연 오토파일럿이 열릴 예정인데요. 두 번째 달에 정규 3집 앨범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단독 공연 오토파일럿 관람권을 문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달에 세븐 보이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심은 작가의 친필 원고 기탁 소식과 가을 궁중문화축전 자원활동가인 궁이둥이 모집 소식, 그리고 두 번째 달의 정규 3집 발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1년 만에 공개되는 크로스오버 밴드 두 번째 달의 정규 3집 앨범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단독 공연 오토파일럿 관람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교동 벨르에서 관람 가능한데요.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가겠습니다.

0: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뭐 한참 여름을 지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극장가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네. 흥행이 있는 편이죠. 대작들도 오, 많고 네. 하니까.
1: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을 했고
0: 아, 95%
1: 정도 이제 관객수로 회복을 했고 네. 특히 최근에는 뭐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나 오디세이 같은 네. 여름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잇따라 개봉하면서 극장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 저도 가봤는데 네. 특히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맥스 성지에 이제 웃돈까지 붙을 아니, 정도로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지금 너무 웬일입니까? 힘듭니다. 네.
0: 아니 게다가 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어떤 그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네. 뭐 영화를 보고 나면 좋은 네. 책을 읽고 나서도 그렇지만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SNS를 보면 네. 다들 논문 쓰고 계세요 지금.
1: 요즘에 이제 네. 관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죠. 이제 영화를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그리고 영화를 한번 보시잖아요.
0: 네.
1: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이 영화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아.
1: 그래서 이 텍스트를 내가 꼭꼭 씹어서 내 언어로 다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0: 그렇군요.
1: 이게 되는 영화와 안 되는 영화가 바로 이제 흥행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0: 그게 이제 지금 흥행 중심에 있는 게 오디세이인
1: 그렇죠.
0: 것이고요.
1: 네.
0: 자, 그것 말고도 신작이 또 있으니
1: 네.
0: 이번 주 신작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영화들이 포진해 있으면 비슷한 수준의 영화들은 이제 개봉을 이제 안 하고 시기를 좀 미루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작은 영화들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개봉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굉장한 고뇌가 느껴지는 제목이죠.
0: 그러네요.
1: 네, 일본의 네.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의 이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예요.
0: 아.
1: 그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의 누나는 24살에 굉장히 촉망받는 의학도 의대생이고요.
0: 네.
1: 똑똑한 그런 누나였어요.
0: 네.
1: 그런데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가족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0: 네.
1: 부모님이 의사예요, 또.
0: 두 분 다?
1: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지만 그 당시 이제 일본 사회의 이제 분위기라고 하면 90년대, 80년대 이때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질병이었죠.
0: 네.
1: 그래서 이 누나를 병원에 입원시킨다던가 통원 치료를 시킨다거나 하지 않고 이제 집안에서 돌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20여 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0: 20여 년이요?
1: 네, 20여 년을. 이 24이었던 누나가 49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내는 그 상황들을 이 남동생인 감독이 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로 기록을 해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영화로 세상에 내보인 것입니다.
0: 얘기만 들어도 뭔가
1: 네.
0: 너무 막막하고
1: 네.
0: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1: 맞아요.
0: 이게 제목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이야기는 뭔가 후회의 마음이 네. 담긴 거겠죠? 이 감독이 실제로 자기 가족사에 관한 다큐니까
1: 네. 후회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감독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0: 네.
1: 누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강제 입원을 시켰어야 했을까
0: 네.
1: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누나를 데리고 나갔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가능을 한 거죠. 근데 이때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게 1980년대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런 정신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집에서 이제 보호하도록 하는.
0: 아.
1: 그러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아직 다 발달하지 못했고
0: 네.
1: 거기에 더해서 일본 사회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 정신병에 대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0: 그렇죠.
1: 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거기다가 의사 부모님이
0: 그러니까요.
1: 의사의 딸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아마 인식이 팽배하게 깔려 있었을 거예요.
0: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싶지 않았던 거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건데 이 남동생도 굉장히

0: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남동생이 이제 처음 누나가 아팠을 때는 어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처음으로 기록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녹음기로 이제 가족들의 대화 같은 것을 녹음하는데 그것을 듣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것을 정말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가족, 돌봄 노동을 하는 그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생생하게 날것의 언어로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관객은 같이 고민하는 것 되는 거죠. 제목처럼. 나 또한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1: 어떻게?
0: 수 있을까?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당연히 이제 남동생이 성인이 되고 그것을 녹음기나 카메라 안에서 이게 뷰파인더로 봤을 때 조금 객관화해서 볼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 이거는 누나를 가정 내에서 우리 가족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금과 다름없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을 텐데
0: 그쵸.
1: 그렇다면 그 순간 자신이라도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병원을 갔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0: 그쵸.
1: 들잖아요.
0: 제3자로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1: 그런데
0: 그런데 이 영화를
1: 당사자로서는
0: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당사자로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1: 이해돼요?
0: 또 느끼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러면 추천하시는 이유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기 위한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내리는 영화는 아니고 계속 나로 하여금 질문하고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영화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 카메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시선을 띨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1: 그렇죠.
0: 상업이든 이런 다큐멘터리이든 담는 인물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감독이 선의로 시작한 이 기록이 이 영화로 우리에게 공개되었을 때이 카메라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지 다큐멘터리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수 없는 고민들을 해보는 것도 우리의 생각의 근육을 많이 키워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의 자신의 가족사를 실제 가족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신작 첫 번째 영화였고요. 두 번째 작품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세요?
0: 네, 두 번째 작품은 우리나라 독립 영화인데요. 빈집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되게 낭만적이죠?
1: 약간 프랑스 영화
0: 그죠?
1: 제목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그런데
1: 예.
0: 영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0: 영화는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을 향해 가는 두 남녀가 주인공인데요. 빈집 털이범이 어느 날 팔복인데 이 팔복이 은자라는 노년의 여성의 집을 이제 털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당하고 이제 잡히는 건가? 저 둘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건가 하는데 어느덧 이둘 사이에 유대가 생겨요.
1: 그 빈집의 연인이 두 사람이에요?
0: 그래서 이두 사람이 함께 이제 빈집을 시골의 빈집을 털러 다닌
1: 어머, 어머.
0: 일종의 로드무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은자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사는데 술이 없으면 잠을 못 들어요. 굉장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1: 외로우신
0: 외롭고,
1: 분이구나.
0: 마을 사람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아요. 까칠한 성격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빈집 털이범 팔복과 함께 막 빈집을 털러 돌아다니면서 너무 즐거워해요.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다라면서 막 도망치거나 들킬까봐 조마조마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시 심장이 팔딱거리다니 라면서 감동해요. 그러면서 이 팔복과 함께 이제 빈집을 터는데 아주 조금만, 티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만 이제 털면서 이 둘이 이제 유랑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설렘도 싹 트고 사랑도 싹 트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둘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차갑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연인을, 이 독특한 연인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1: 노년의 일탈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0: 그쵸.
1: 새로운 그 열정? 삶의
0: 일탈.
1: 열정, 일탈.
0: 일탈은 반드시 열정을 수반하니까요.
1: 그렇죠. 그 일탈과 또 로맨스도 있는 로드무비라고 할수 있는데, 이두 사람이 좀 되게 흥미로운 것은,

0: 빈집 털이범 팔보기가 아주 작은 금액만 훔치기도 함과 동시에 네. 반드시 훔치게 되는 것이 가족 사진을 훔친다는 점이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1: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철학이 있는 좀도둑이에요. 아. 돈은 아주 조금만 훔치고 가족 사진을 꼭 가지고 나오는데 네. 가족 사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적 같아 나에게 아. 행복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0: 좀 슬프네요.
1: 아마 본인도 이런 가족 사진을 찍었던 과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 과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이런 설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0: 네. 자, 이 은자와 네. 네, 팔복이 이 빈집의 연인들이 어떻게 결론을 네. 맺을지는 자,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요? 네.
1: 그 최근에 사람과 곡이라는 영화에서 노년의 이제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우전 취직을 하러 다니면서 외로움도 다독이고 삶의 의지를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비슷해요. 여기서는 이제 함께 빈집을 털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노년에 우리가 노인들은 욕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육체만 노화했을 뿐인 이 어떻게 보면 보니 앤 클라이드 연인과도 같은 이 두 사람을 지켜보다 보면 관계라는 것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0: 네. 자, 이렇게 두 편의 신작 소개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영화 만나볼 텐데 오, 꽤 오래전 영화 갖고 오셨네요.
1: 네. 네. 제가 골라온 영화는요. 1991년도에 개봉했던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제 나름의 여름 특집 영화 추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0: 폭풍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야죠. 네, 네 절정이니까.
1: 지난주에 이제 신작을 했지만 네. 이제 여름 하면 바다잖아요. 바다 하면 바로 이제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저는 바로 떠오르는데요.
0: 네.
1: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감독 캐서린 비글로우가 감독을 했고요.
0: 아, 아주 멋진
1: 네,
0: 감독이죠.
1: 너무 멋있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남편이었던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을 했던 영화예요.
0: 아.
1: 근데 제작자와 감독 사이는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0: 네,
1: 늘
0: 네.
1: 싸우는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세상에 내어놓고 이거 이듬해에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구나.
0: 아니, 근데 이 작품은 흥행하지 않았습니까?
1: 영화는 굉장히 성공했죠.
0: 근데 왜 이혼까지 갔을까요?
1: 아마 제작자와 감독으로서 굉장히 많은 네, 언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0: 그렇군요. 감독이 이렇게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굉장히 뭐 제로 다크 서티, 뭐 허트로커
1: 네.
0: 뭐 이런 액션과 전쟁 장르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1: 네.
0: 감독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게 소리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신입 FBI 요원 조니가 주인공이에요. 이 조니는 은행 강도단을 잡기 위해서 잠입 수사를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잠입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서퍼 집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퍼들이 은행을 턴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서퍼 집단으로 들어갔는데 이 신입 FBI 요원 조니는 막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FBI라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처음에 그걸 이제 좀 눈여겨보게 되고요.
0: 네.
1: 이 서퍼 집단에 지도자급 리더격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보디라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0: 네.
1: 약간 파도 타는 도사 같은 인물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인 같이 이제 공부만 하던 그런 이제 사무실에만 있던
0: 친구는 네.
1: 반하게 되죠.
0: 아.
1: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이 서퍼의 세계에 빠르게 휩쓸려 버리는데요.
0: 네.
1: 과연 이 신입 요원 존인가 자신의 본분을 놓치지 않고 은행 강도단을 소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을 품고 보게 됩니다.
0: 네.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스토리 다 잊어버려서 결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시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1: 네.
0: 배우들이 굉장합니다.
1: 네.
0: 네.
1: 사실 이 영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게 키아누 리브스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 신입 FBI 요원이 키아누 네. 리브스고요. 서퍼인데 도사 같기도 하고 요가 구루 같기도 한 신비로운 인물은 패트릭 스웨이지가
0: 사랑과 영혼의 우리 패트릭 스웨이지죠.
1: 이 두 남자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더운 여름에 좀 이제 열기가 가시는 듯한 시원한 눈이
0: 네.
1: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0: 네.
1: 무엇보다도

0: 이두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과정에서는 이 파도와 서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1: 네. 그래서 영화를
0: 네.
1: 이번 주 영화로 골라주신 거군요.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 폭풍 속으로 OST 가운데 나이트 서핑 들려드릴게요.

0: 네, 영화 폭풍 속으로 OST 가운데 나이트 서핑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로 이 여름에 아주 잘 어울리는 91년도 개봉했던 작품 폭풍 속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그 FBI였죠?
1: 네.
0: 예, 그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조니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 서퍼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범생이 스타일의 FBI라면
1: 네.
0: 원칙주의자일 것 같고
1: 네.
0: 절대로 나는 그 나와는 다른 세계를 잘 흡수하지 않으려는 고집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또 아주 쉽게 또 서핑에 이렇게 점점 매료를 느끼게 되나 봐요.
1: 왜냐하면 신입 요원이잖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자신의 10년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고향에서는 바다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핑이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다소 어리바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조니가 처음 이제 나 서핑 해야지 그 집단에 들어가니까 서핑을 하려고 이 보드를 사러 가게에 가요. 그때 이제 가게 점원이 누가 봐도 초짜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걸로 당신의 인생은 바뀔 거다. 그래서 조니는 그냥 우산 옮겼어요. 근데 정말로 영화 속에서 그렇게
0: 인생이
1: 되거든요.
0: 달라져요?
1: 네. 이 서핑 구루인 이 보디의 가르침대로 파도와 하나가 되어 본 그런 경험을

0: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바꿔놓는다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그냥 남의 명령에 따르는 어떤 애송이 요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서퍼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길게 봤을 때 조니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관객으로서 또 다른 FBI 요원 동료들도 잘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영화를 보면 조니가 파도를 탈 때 사무실에 있을 때와 달리 너무 행복해 보이고 보디와 헤어진 뒤에도 매일 서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서핑으로 인해서 바뀐 사람인 거죠.
1: 아, 이 제목 그대로 폭풍 안에서 들기는 그 파도?
0: 네.
1: 서핑?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시원함을 주고 뭔가 그런 느낌도 주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0: 맞아요.
1: 자, 그러면은 그 조니는 그렇고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연기한 보디?
0: 네.
1: 은행 강도죠.
0: 네.
1: 그런데 이 보디라는 역할도 기존의 흔한 악당과는 좀 다른 캐릭터로 그려졌다면서요.
0: 네. 보디가 은행을 터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근데 돈을 왜 이렇게 모으려고 하느냐.
1: 네.
0: 이걸로 뭐 멋진 차를 사고 멋진 집을 사고 보석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핑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1: 아, 서핑 자금 마련이네요.
0: 네. 서핑이라는 것이 9-to-6 일을 해서 매일 탈 수 없거든요. 언제 파도가 좋은 파도가 올지도 알 수 없고 늘 대기해야 하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이 이기적인 범죄자에게 자신만의 신념과 자신만의 논리가 확실해요. 그래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1: 네.
0: 제가 약간 도사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디가 이제 처음에 조니한테 그 서핑을 가르칠 때 낮에 안전하게 타는 그런 서핑이 아니라 칠흑 같은 밤에 아무것도 거의 안 보여요.
1: 네.
0: 그때 밤에 파도와 한몸이 되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밤에 이제 불러내요.
1: 네.
0: 그러면서 존진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볼까 걱정하죠.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꼭 볼 필요는 없다. 시각은 과대평가됐다. 이러면서 네. 알려줘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파도랑이 이제 슉슉슉 나아가죠. 너무 멋있죠.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한데 그 순간에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해서 폭풍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어떤 감성의 영역.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은 감성의 영역이고 그것은 이 보디라는 인물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아니 잠깐만 그 강도 잡으러 갔는데 지금 둘이 서핑하고 있어요 밤에. 자 그러니까 조니와 보디가
0: 네.
1: 분명히 이건 쫓고 쫓기는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0: 네.
1: 둘의 관계가 물론 아직 그 조니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다만 둘의 네. 관계가 계속 약간의 우정 그런 네. 신도 등장을 하겠네요 그러면.
0: 그렇죠. 이 두 예. 사람은 특히나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 안정, 질서, 시스템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보디는 감성, 본능, 무질서, 반항 완전히 대립되는 가치들인데 이 가치들이 바다라는 공간, 서핑을 통해서 대립하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요. 왜냐하면 네. 존이라는 인물 자체가 점점점 그 서핑 집단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이죠.
1: 네.
0: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이제 스며들어가냐면 계속 서퍼 집단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FBI 요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열이 받아요.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그을려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싱글벙글 하고 있으니까
1: 네.
0: 상사는 열이 받죠. 왜냐면 상사는 아직 이성과 시스템의 그렇죠. 세계 안에 있으니까.
1: 네. 네.
0: 그때 조니를 굉장히 호되게 혼내는데 조니는 아마 그때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가?
1: 오.
0: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집단에 빠져들게 되죠.
1: 어떻게 이제 강도 다시 같이 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파도라는 게 진짜 네. 아까 제가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할이 있겠네요.
0: 네. 정말 그 폭풍 칠 때 나오는 그 파도처럼 조니를 덮어버리는 어떤 비이성, 감성, 무질서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 네.
0: 사실 서핑하는 저는 주변에 서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파도를 잡아본 사람은 절대로 바다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불안, 스트레스, 돈벌이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0: 네, 그냥 다 이제 부서져서 먼 바다로 밀려나가는 경험을 몸으로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조니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서퍼들과 그 경험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더 이상 폭풍과 파도 밖의 세상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불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혹시 기장님도
0: 네.
1: 서핑을 하세요?
0: 저도 두번 해봤거든요.
1: 와,
0: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1: 네.
0: 되게 재밌어요.
1: 아,
0: 근데
1: 무섭지는 않은가요?
0: 저는 워낙 물을 좋아해서 무섭지는 않은데, 문제가 그게 이제 한 20분을 하잖아요. 그럼 한 1000칼로리 넘게 이제 그게 태워져요, 칼로리가.
1: 네.
0: 엄청 칼로리 소모가
1: 그럴
0: 많거든요.
1: 것 같아요.
0: 그래서 20분 하고 난 배가 고파서 뭘할 수가
1: 나와서 또
0: 없어서
1: 다시
0: 나와서 또 밥을
1: 흡입하고.
0: 먹으러 가야 되는.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내가 운동선수가 되거나 쓰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번 하고 그냥 멋있지만 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그 은행 강도이자 그 서퍼들의 리더인 이 보니에게 자꾸 빠져 아 보디에게 자꾸 빠져들게 되는데
0: 맞아요.
1: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EBS 적으로 좀 질문을 하자면
0: 네.
1: 이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사실 침범하는 행위잖아요.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0: 아, 안 되죠.
1: 새삼스럽게
0: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 영화 안에서 그래서
1: 네.
0: 보디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니와 조디가 서로 갈등하고, 특히 조니가 자신 내부에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성과 감성이라는 게참 재밌죠. 이성은 감성에게 함락당해가 너무 쉬운데, 감성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둘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도 이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FBI로서의 그 소명 의식을 버리지는 않아요, 조니가. 버릴 듯말듯 하다가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서 보디를 다시 이제 찾아내요. 그래서 조니는 이제 조디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바다에는 당시에는 50년 만에 온 폭풍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놓치면 절대 다시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서핑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니가 보디를 잡으려고 할 때, 보디가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바다에서 파도를 누비던 사람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가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 손으로 이 폭풍 속에서 사라지겠다를 이제 택한 건데, FBI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죠. 이 사람 잡아야 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보디의 마음을 조니는 너무나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니가 이성을 따라서 마침내 보디를 잡고 나서 보디가 조니한테 묻죠. 아직도 서핑을 타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조니가 매일 하지. 탁 이렇게 대답하고 이제 보내줘요. 왜냐면 나도
1: 폭풍 속으로?
0: 서퍼로서 또한 명의 서퍼인 너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철창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이죠.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두 캐릭터가 어떻게 동화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1: 지금 스포하신 건가요?
0: 91년도 영화라서 스포라고 하면 제가 좀.
1: 그러니까. 아, 그래서 어렴풋이 지금 약간 떠오른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 작품이니까 30년도 더된 영화잖아요. 그러면 CG 이런 거 기술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인데 서핑 장면, 막 폭풍우 치는 장면 그 가운데 촬영을 했어야 됐을 테니까 그런 걸 어떻게 했을까요?
0: 일단 CG를 사용해도 어려운 것이, CG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물 CG입니다. 거기다 이 파도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개념으로 보면 그냥 찍은 거예요.
1: 아,
0: 그
1: 진짜
0: 파도가
1: 파도를
0: 이물같이
1: 타면서 예.
0: 함께 이제 파도를 타면서 찍은 거죠.
1: 예.
0: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물론 서핑 장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담겼지만, 이 서퍼들의 세계를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는 점이에요. 그것들이 약간 좀 폭력적으로 묘사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서퍼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파도라는 것이, 바다라는 것이 언제 자신들을 삼켜버리고 목숨을 잃을지

0: 알 수 없는
1: 그렇죠.
0: 곳이잖아요. 그래서 파도 탈 때 지켜야 될 매너가 굉장히 엄격해요. 서퍼들 보면 그냥 이렇게 하하 웃으면서 늘 싱글벙글 여유롭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포말이 강하게 일어나는 구간은 피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주어져요. 파도를 탈. 근데 이걸 우선권자가 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타면 이거는 진짜 폭력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영화에서 조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퍼한테 맞아요.
1: 예.
0: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서퍼 들의 세계가 자유로워지면 이 안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엄격한지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번 여름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서핑하러 가시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1: 그 네. 네. 자, 여름 특집이어서 이번 주 영화 폭풍 속으로를 소개해 주셨는데 요즘 저녁 때는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은 했잖아요.
0: 네네.
1: 물론 아침과 한낮은 너무 덥지만 혹시 다음 주에도 이 여름 특집이 계속 이어지나요?
0: 여름 특집은 계속됩니다.
1: 계속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 이제 시네토크에서 두 편 전해드렸죠. 빈집의 연인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영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폭풍 속으로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다는 걸 하다 죽는 건 비극적일 수 없어. 폭풍 속으로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영화 폭풍 속으로 OST 가운데 스카이다이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소리에는 일고수이명창이라는 말과 함께 항상 으뜸으로 꼽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소리의 참맛을 알아차리는 귀명창입니다. 소리꾼의 목 구성이 아무리 빼어나고 고수의 붓가락이 정교하다 한들 그 소리를 가슴으로 받아내는 청중이 없다면 소리판은 결코 완성될 수 없어요. 소리꾼이 판을 열고 고수가 숨을 잇고 귀명창이 깊은 추임새로 가슴을 열 때 비로소 하나의 생명력 있는 소리가 탄생하는데요. 서로의 숨결을 잇고 마음을 보태며 완성해 나가는 묵직한 울림. 그래서 아마 우리 소리가 오래도록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내 마음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행복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논일다 준비했는데요. 전태원의 노래 음악 창작소 더 유래 연주입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협률사라는 곳이 있었지. 그곳이 훗날에 말이야 아주 재미난 곳으로 변하지.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옆편 애들 아맹어사 수다를 떠는 나라 꼴이 이 말인가. 얼씨구

0: 마시고 좋다.
1: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놀다 보면 어느새 저 다리 전라산을 넘는 줄 모두 보 흥에 겨워 너도 나도 춤을 추면 오는 이 저 건너마을 사람 쳐다보며 말하길
2: 아따 이게 무슨 무리여 아님 잔치여
1: 조선에 제일 가는 풍류가 들이오만 처음 와보는가.

창조예술공간 더 유래 논일다 이 곡으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소리꾼이 소리를 끌어올릴 때 고수는 북채를 쥔 손끝에 힘을 주고요. 그 숨을 놓치지 않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절묘한 틈새로 터져나오는 귀명창의 한마디. 그렇지, 잘한다. 이 추임새는 판 전체의 온도를 단숨에 올려놔요. 고수는 소리꾼을 빛나게 바치고 귀명창은 진심 어린 청음으로 멋진 판을 완성하는데요. 결국 명작이란 혼자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배려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닐까 싶죠. 이번 한 주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면서 우리 음악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벅차오르면서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적재적소에 추임새를 더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살만해지겠죠? 힘이 나는 거겠죠? 잘한다, 얼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추임새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조합주 중중몰이 자진몰이 전해드릴 텐데요. 중고지 예술연구회 K 윤려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중고지 예술연구회 K윤려의 연주로 산조합주 중중몰이, 잦은몰이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말을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라고 또 이렇게 빠짐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642님께서 전주에서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음악마루에서는 우리들의 음악축제, 즐거운 한낮에 우리들의 축제 시간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 축제입니다. 축제. 이번 한 주 동안은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죠. 1부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으로 코너 준비했고요. 2부에는 본격적으로 전주 세계소리축제 이야기 해볼게요. 자, 1부에서는 변함없이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봐야죠. 오늘은 이동희의 처음 만나는 국악 수업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의 음악가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악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특집으로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들 초대해서 이야기와 소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세대 소리꾼 고한돌 씨와 함께합니다. 홍보대사로서의 보람, 또 추천하는 프로그램도 알아보고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려주는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 참여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기억의 숨결 듣고 오셨어요. 노을 양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편한 방법 청취하시면 되겠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실 때는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시면 되는데요. 한

곳도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 보이실 거예요. 이곳에 무료로 사연 남기실 수 있는 이 공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2님께서 이 곡 신청해 주셨어요.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 제3악장 들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놀이문화를 관현악으로 풀어내서 연주한 곡입니다. 이준호 작곡, 경기도립국악단의 연주로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 제3악장 지금 만나보시죠.

한옥 찾지. 국악은 작곡가 중심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발생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김기수, 지영희, 김희조, 황병기, 이성천, 박범훈 등 국악에서도 작곡가가 출연합니다. 이들은 전통 국악에서 도출할 수 있는 장단, 악조, 악기 편성 등의 음악 요소들을 활용하여 오선보의 서양식 작곡 기법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악 관현악, 실내악, 협주곡, 독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국악이 출현했죠. 세종대왕이 절대 음감의 소유자라는 것은 편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편경은 16개의 돌을 정교하게 깎아 틀에 걸어 연주하는 악기라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게 돌을 깎으면 잘못된 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 권 59를 보면 어명으로 편경을 제작한 박연에게 세종대왕은 국악의 열두 음 중 하나인 이칙을 내는 돌 하나가 약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밑그림으로 돌에 새긴 먹물이 다 갈리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박연이 세종대왕의 지적을 듣고 편경에 새긴 먹물을 다 갈았더니 정확한 이치금을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3년간 대금을 전공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전교생을 데리고 전공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괴로웠던 활동은 수백 명이 참여하는 전교생 합주였습니다. 합주 시간에는 보통 1시간 반 내외로 연주할 수 있는 영산회상이나 여밀락을 연주했는데 영산회상은 그나마 점점 빨라지는 묘미가 있어 스릴이라도 있었지만 여밀락은 정말 힘이 든 기억이 납니다. 시나위와 재즈는 모두 즉흥 연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나위에서는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선율을 동시에 연주하는데 처음에는 불협화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선율은 전라도 일대 고유의 음악적 특징인 육자배기 토리의 음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다성음악의 한 종류로 하나의 선율을 기반으로 여러 악기가 자유롭게 변주를 시도하여 자연스럽게 화음이 만들어지는 형태인 헤테로포니는 재즈에서 다양한 악기가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롭게 즉흥 연주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승평만세지곡 7장 전해드렸어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이동희의 처음 만나는 국악 수업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귀를 사로잡은 건 바로 세종대왕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보통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만드신 성군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알고 보면요, 세종대왕은 요즘 말로 완벽한 절대 음감을 가진 정말 대단한 음악가이기도 한 거예요. 신하 박연이 돌을 깎아서 만든 악기, 평경을 들려줬을 때 일화가 참 흥미롭죠? 다들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감탄할 때 세종대왕만 홀로 이치금을 내는 돌이 약간 높다, 이렇게 단번에 알아채셨다고 해요.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돌에 새긴 먹물이 다 갈리지 않아서 음이 아주 미세하게 틀려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돌에 묻은 먹물 한 자국까지 다 소리로 가려낼 정도였다니까. 세종대왕의 소리에 대한 감각, 그리고 뭐 집념, 놀랍기만 하죠. 네, 글쓴이가 학창시절 대금을 불며 연주했다던 여밀락 역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만드신 음악이잖아요. 비록 지루할 만큼 느린 호흡 때문에 꽤나 고생스러웠다는 추억이 정겹게 와닿기도 하지만 그 긴 호흡 속에는요, 백성을 향한 세종의 따뜻한 마음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을 거예요. 돌에 남은 먹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섬세한 소리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또 우리가 이렇게 다채롭고 깊이 있는 우리 음악을 누리고 있는 거겠죠? 오늘은 이동희의 처음 만나는 국악 수업과 함께 해봤고요. 개고리 타령 전해드릴 텐데요.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예요.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개고리 타령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세종대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셨는데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셨을 테고요. 음악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절대 음감자이기도 하셨고요. 그야말로 천재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이어서 시나위 합주 전해드릴 텐데요. 김성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봅니다.

김성아의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전해드렸습니다. 즉흥 연주의 뿌리를 두고 불협화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육재백의 토리의 음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화음을 만들어낸다. 조금 전에 한옥찻집 전해드렸던 그 글 떠올리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요. 3로 준비했는데요. 둔가타령이라고도 불리는 남원산성을 소재로 한 곡이에요. 이유리의 노래 다시금의 연주로 3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피리밴드 저클의 연주로 풍구풍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740님께서 오늘도 시원하게 커피 한잔 드시러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 촬영, 영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 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흥미롭잖아요. 어떤 장면을 저렇게 찍고 있을까?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또 흥미로운 일이 있으셨군요. 6642님께서 흥겹고 즐겁고 흥겨운 연주에 마음은 그냥 행복입니다. 고맙고 행복에 빠져서 듣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행복하게 듣고 계신다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자, 2부도 특별한 시간으로 오늘 만나볼 거예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꾸미고 있죠. 올해 축제를 빛내고 있는 분들, 홍보대사 초대해서 축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음악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인공이에요. 국가무형유산 적벽가 이수자, 차세대 소리꾼 고한돌 씨와 함께 할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홍보대사에게 궁금한 점이나 또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관한 추억담도 보내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 곡 듣고 차세대 소리꾼 고한돌 씨 만나볼 거예요. 김하은의 노래로 동남풍 전해드립니다.

우유 보고 단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전지 좋아온디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리다. 어이!

0: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수요일에 시작된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으면서 축제 열기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축제를 누비는 다섯 명의 홍보대사를 차례로 이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주인공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적벽가 이수자 소리꾼 고한돌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네,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 젊은 판소리 적벽가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홍보대사로도 선정된 소리꾼 고한돌이라고 합니다.
0: 네.

0: 이번 소리 축제 기간 동안에 또 소리도 하시고 네. 네, 무대도 하시고 홍보 대사로도 활동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이 축제에 깊숙이 참여해 보니까 그 소감이 어떠세요?
1: 아 정말 전주처럼 이렇게 판소리를 향유하는 도시가 없더라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이번 축제의 주제이자 슬로건 이죠. 소리의 숨결 모와 판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판소리가 기반이 된 축제이고 또한 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잠깐 빌리자면
0: 네.
1: 과거의 전통을 잇고 현대의 소리를 아우르고 앞으로 소리 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0: 네.
1: 축제임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인 만큼 축제에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 응원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0: 네. 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 홍보대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십니다. 정말 전반적인 내용을 싹 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보면 외국인 관람객들도 요즘 많거든요.
1: 네.
0: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1: 맞습니다.
0: 한국의 소리와 축제를 대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1: 정말 이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들이 많이 준비된 만큼 이제 다양한 또 외국 분들 오셔서 관람을 하셨는데요.
0: 네.
1: 어쩌면 조금은 난해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국악이지만 그만큼 남녀노소 국적 불문 쉽고 새롭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
0: 네.
1: 바삐 걸음을 옮기면서 축제를 관람하시는 모습 속에 또 그런 외국인들의 표정에서 정말 즐기고 계시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0: 네. 네. 맞아요. 우리가 표정 보면 딱 알잖아요.
1: 네,
0: 진짜
1: 맞습니다.
0: 좋아하는지 아닌지가.
1: 네, 알 수 있습니다.
0: 네. 지난 수요일 개막식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개막작을 비롯해서 인상 깊게 관람한 공연이 있다면 뭐가 있었어요?
1: 일단은 개막 그 공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0: 네.
1: 만 개의 숨 하나의 판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송가인님 그리고 우리 소리 바라지
0: 네.
1: 사물놀이 청배 연희단 등 이제 신명나는 그 출연진 팀들이 출연하셔서 공연을 하신 개막식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0: 네.
1: 그리고 남원시립 국악단 창작 국악극이죠.
0: 네.
1: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그 창작 국악 또한 우리 소리에 입혀진 또 우리만의 스토리를 웃음과 슬픔으로 리드미컬하게
0: 네.
1: 정말 그려내서 감명 깊게 보았던 공연입니다.
0: 아, 정말 아버지 해방일지는 지금 오늘 홍보대사 오늘 다섯 번째시거든요.
1: 네.
0: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아,
0: 그 정도로.
1: 네.
0: 근데 이 공연은 어제 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이건 꼭 봐야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였어요. 아쉽게도.
1: 네.
0: 차세대 국악인들이 경연을 통해서 또 인정받는 프로그램이죠. 소리 프론티어. 이게 또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네. 발표가 났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네. 방송 직전에 결과가 이제 발표된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0: 네네.
1: 소리 프론티어는 2010년부터 운영해온 전주 세계소리축제 대표 프로그램이고요. 소리 넥스트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전통음악 기반 창작자들의 국내외 음악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공모형 방식인데요.
0: 네.
1: 젊은 소리꾼들이 경연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0: 네.
1: 네. 소리 프론티어는 이제 1차, 2차의 치열한 예선 경연의 경쟁을 또 거치게 되는데요.
0: 네.
1: 최종 본선 진출팀이 이제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황진아, 오름세, 오드리 이렇게 네 팀이 경연을 했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팀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해석해서 오늘의 음악을 확장해 온 팀인데 먼저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은 역사와 설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코리안 내러티브 팝 밴드고요. 또 황진아는 검은고의 울림과 전자음향을 결합했어요. 그러면서 독창적인 사운드 세계를 구축해온 솔리스트이자 창작자. 그리고 또 오드리는 계량 가야금을 바탕으로 강렬한 리듬과 입체적인 사운드를 선보이는 3인조 가야금 창작 앙상블. 또 마지막으로 오름새는 상모와 버나, 장당 같은 우리 그 전통 연희의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퓨전 국악 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네 팀 중에 그러면
1: 네.
0: 어느 팀이
1: 그렇죠.
0: 우승했나요?
1: 자, 결과는
0: 네.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두구두구두구두구.
1: 자, 황진아 님께서 차지

0: 하셨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솔로 거문곡 무대로는 굉장히 독보적인 연주자신데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이 우승한 팀에게는 네. 최종 우승자는 이제 오는 11월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과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소피아 뮤직 위크 등 유럽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와. 주어지게 됩니다.
1: 네네.
0: 현지 음악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가능성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 네. 네. 야, 정말 그 이 그러면 경연이 앞으로 계속 좀 이어져서 네. 더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고한돌 씨도 도전해볼 생각 있으세요?
0: 저도 나중에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0: 예, 맞습니다.
1: 네. 자, 이번 축제에 함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동료 소리꾼들의 무대도 어떻게 좀 보셨어요?
0: 네, 그 다섯 명 소리꾼 중에 제가 4일차여서 네. 하루하루 또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1: 그렇죠.
0: 첫날 이수연님 춘향가를 이제 딱 보았거든요. 네. 축제 개막과 함께 첫 공연이다 보니 좀 개막식과도 같은 또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1: 네.
0: 이제 며칠 후 제가 서게 될 무대다 보니까 같이 긴장되고 막 떨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도 한번 이제 무대를 익히고 나니까 네. 또 나름 적응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덜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이제 다 무대하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0: 네,
1: 아, 얼마나 이제 떨리실까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냥 이제 한번 그 긴장을 살짝 내려놓는다. 아, 먼저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고한돌 씨 소리 여기에서 한번 청해 드릴 텐데 단가 준비해 오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어떤 곡인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오늘 준비한 단가는 이제 쑥대머리를 부르셔서도 굉장히 잘 알려지신 고 임방울 명창께서 네. 부르신 곡 중에 명기명창이라는 단가인데요.
1: 네.
0: 이제 이 곡은 명인 명창들이 전국 팔도를 다니며 음악을 즐기는 내용을 담은 그런 단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고한돌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단가 명기명창 들으실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추임새도 넣어주시고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또 응원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한돌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단가 명기명창 들어보겠습니다.
0: 명기명창 풍류량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전룡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 입쟁이 형세도 있고

우와 각기 차나빙 찬장만 허여 팔뚝강 산구경 간다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 섬진수를 구경하고 충청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을 구경하니 왕십리 천룡이요 태산대학은 전북음성이라 중남산은 철련산 한강은 말년수라 북악은 응반동이요 청천삭출은

하던군. 사방산수가 지중의 멀리 근군 만안경이라 수락산 폭포수 나부든 서장대 이화정의당 준대 피룬대 세검정 백년동 달뜬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을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한돌씨의 소리와 복장단으로 단가 명기 명창 듣고 오셨는데요. 자몽자몽님께서 얼씨구 잘한다. 고한돌씨 소리로 우리나라 구경 잘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진짜 전국 곳곳이 나오네요. 네. 전국 팔도로 유람 가서 잘 한번 놀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고한돌씨의 소리 내력을 찾아보니까 공주 출신 이시고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어머니께서도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김양숙 관장님이세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게 아무래도 소리꾼의 길로 들어서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모태 소리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0: 그러네요.
1: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3살 무렵 때
0: 네.
1: 이제 자연스럽게 네. 시작을 했습니다. 뭐 어머니 레슨 하시는 것도 듣고 형 누나들 소리 하는 것 듣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외웠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께서 하루는 제가 흥얼거리는 거를 들으시고 네. 소리 해봐라 했는데 막 수군가 했다가 적벽가 했다가 춘향가 했다가 왔다 갔다 가사는 섞이는데 음은 비교적 네. 정확했다고 하세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해보자 해서 얼떨결에 참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어머님의 스승님의 그 박동진 선생님 소리가
0: 네.
1: 또 어머니께로 그리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승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야말로 진짜 말씀하셨지만 모태 소리꾼이네요.
1: 네.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뭐 춘향가도 했다가 접벽가도 했다가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1: 네.
0: 그렇게 이제 흥얼흥얼하면서 배우게 되셨는데
1: 네.
0: 이번 젊은 판소리의 다섯 바탕 무대 에서는 적벽가를 선보이시죠.
1: 네.
0: 네.
1: 예, 이 적벽가는 이제 박동진째 적벽가고요.
0: 네.
1: 제가 준비한 대목은 삼국지연의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적벽가이기에 그중에서도 이제 적벽대전 불지르는 네. 대목이 전투 장면이죠. 하이라이트 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시작으로 조조가 패하여서 네. 계속 도망다니면서 조자룡 그리고 장비의 습격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장승을 보고 놀라는 그 대목까지를 부르게 되는데요.
0: 네.
1: 가장 또 부르기 어렵고 힘든 대목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또 박동진째의 그런 소리의 특징적인 것들을 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사실 적벽가가 한자어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1: 네.
0: 또 소리하시는 소리꾼들도 좀 다루기 까다롭다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0: 적벽가를 이수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1: 이제 박동진 선생님 다들 아실 텐데요.
0: 네.
1: 유명하시죠. 예전에 제비몰러 나간다.
0: 그렇죠. 광고.
1: 광고에 나와서 데이트를 치셨는데요.
0: 네.
1: 적벽가로 선생님께서 인간문화재가 되셨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박동진 선생님만의 특유의 그런 소리적 특징이 잘 드러나기도 한 바탕 중에 하나이고요.
0: 네.
1: 다른 재들에 비해서도 박봉술제, 보성술이 등 많은데 사설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0: 네.
1: 또 세심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아 시간도 건 5시간이라는 긴 바탕입니다.
0: 네.
1: 작년에 제가 이 5시간 분량이라는 적벽가를 다 사사를 받고 국가무형유산에서 시험을 봐서 이수 자격증을 또 땄는데요.
0: 네.
1: 특별히 이번에 전주에서 이렇게 박동진 선생님, 김양숙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까지 올고지 전승된 소리가 비록 완창은 아니지만
0: 네.
1: 1시간 동안 선보이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1: 네 그러기에 또 더 떨리고 소중하고 귀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안 어려우세요? 흥보가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어렵지만
1: 맞습니다.
0: 다섯 바탕이
1: 네.
0: 그중에서도 더 특히나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1: 어렵습니다. 이게 남자 소리도 부르기 힘든 바탕이 적벽가라고 하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만큼 싸움 대목도 많고 고음도 많고
0: 네.
1: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소리입니다.
0: 막 내지르고 긴장감 있고 막 하다
1: 맞습니다.
0: 보니까
1: 네.
0: 아, 우리 그 전통 소리의 깊은 멋을 고수하는 것 그리고 또 요즘 청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중성 확보. 사실 이 사이에서
1: 네.
0: 소리꾼으로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어떠세요?
1: 이 사실 소리를 정말 잘하고 목이 잘 나온들 사실상 가사가 순 한자거나 어려우면 대중성

0: 대중들께서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의 발걸음에 맞춰서 다양한 주제를 곁들인 또 창작 판소리가 요즘 등장하기도
1: 네.
0: 하죠.
1: 그런데
0: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통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대중을 위한 어떤 음악을 한다고 해도 정말 그 전통 소리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기란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판소리의 매력 중에 하나가 어떤 스토리나 내용을 가장 우리만의 선율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1: 네.
0: 그러기에 제가 지금도 다양한 소리들을 연구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나중에 만들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음악 속에 창작 음악들 속에 네. 더 다양한 소스와 선율로 녹여내기 위함입니다.
1: 아.
0: 그래서 소리의 진면목을 좀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세요? 네. 창작 음악도 도전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0: 네, 실제로 지금 개인적으로도 네. 작업 중에 있긴 하고요.
1: 아, 그러세요?
0: 네.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네. 저도 원래는 전통을 굉장히 고수한 소리꾼 중에 하나였지만
1: 네.
0: 네. 지금은 좀 발걸음에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그러면 또 고한 도시의 다양한 음악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0: 네.
1: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1: 네. 공주와 수도권을 오가면서 공부하시고 또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0: 네.
1: 지역을 기반으로 젊은 소리꾼이 단단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어떤 보람 뭐가 네. 있으세요?
0: 사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또 무엇보다도 박동진 선생님의 그런 예술 세계와 그 정신을 잊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책임감과 보람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소리가 곧 박동진 선생님을 표하기도 해서
1: 네.
0: 더욱 소리 공부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원 및 소리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어떤 저의 음악과 다양한 공연 및 활동을 통해서 이번 전주 판소리 젊은 판소리도 그렇고요. 제 자신이 더욱 소리꾼으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하시면서 뭐 어려움 없으세요? 아, 힘들다 막 이렇게 좀 지친다 이런 생각도
0: 네.
1: 하실 것 같은데.
0: 사실 모든 국악인이라면 다 하실 그런 고민들도 있겠지만
1: 네.
0: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그 음악과 이런 현실 속에서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판소리를 더욱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네.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에 좀 봉착해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소리 수련하기도 사실 힘든데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더 다가갈까라는
0: 네.
1: 고민까지 하고 계시니까
0: 맞습니다.
1: 아 앞으로 우리 국악계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고한돌 씨의 두 번째 소리 대목 만나볼 텐데요. 준비해 오신 대목이 적벽가 가운데 어떤 대목인가요?
0: 예, 적벽가 중 조조 군사 훈련하는 대목인데요.
1: 네.
0: 이 장면은 이제 사실 다른 째에는 없는 박동진 째에만 좀 자세하게 상세히 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작은 적벽대전 전날 밤에 진중에 한 장수가 조조에게 불길한 말을 내뱉게 되고
1: 네.
0: 술김에 화가 난 조조가 창으로 그 군사를 찔러 죽이는데
1: 네.
0: 군사의 친구가 이제 군사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는 대목이 이어서
1: 네.
0: 조조가 자기 부하를 죽였으니 군심이 반기를 들까 염려가 돼서 갑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채비를 갖추고 훈련을 명하는 장면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네.
1: 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대목도 이번 젊은 판소리 본 무대에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0: 사실 스포일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1: 네.
0: 사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들려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판소리 적벽가 가운데 조조 군사 훈련 대목을 고한돌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들어볼 텐데요. 역시 들으시면서 샵 0302번으로 취임새 많이 넣어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적벽가 가운데 조조 군사 조련시키는 대목 고한돌의 소리와 북장단입니다.
2: 그때여 조조가 취중에 글을 지읊었으되 월명성희 우작인 남비 하고 요수

제장 중에 유보기가 여짜오되 달은 밝고 별은 듬성듬성은디 까마귀가 낮인 줄 알고 밤에 떠서 울다가 무직하이라. 앉을 가지가 없어노니 그대로 떠서 방황하는 격이로소이다. 우리 진중에 불길한 징조이오니 미리 처방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조주 듣고 화를 내며 세웠던 창을 번쩍 들더니 유복의 가슴을 콱

부탁하여 허신 말씀이 우리 우복이를 잘 좀 돌봐주게 이렇듯이 부탁하여 남기는 죽고 내가 살아 고향에 돌아가면 너 그 모친이 문 앞에 섰다가 나를 보고 묻는 말씀이 우리 우복이는 어째 사노는가 이렇듯이 묻거든요 무엇이라고 대답하라고

한참 설리 울다가 조조가 취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이 취중에 그냥 장수 하나만 죽였단 말이여. 군심이 변동할까 이 염려도야 뜻밖의 밤중에 느닷없이 군사 훈련을 시키는니 차일수군 도동목의 우금 연쇄전선 필수여고 직일징병 제초관이 조조 노선에 높이 앉아

0: 관망할지 황사우 높은 계책 신중의 자랑은 이 천국이가 여짜오되 유부승상 즐겨 말고 만일 적군이 불로 치면은 어찌 당하리까.
1: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고한돌씨의 소리와 복장단으로 적벽가 가운데 조조 군사 조련시키는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와, 지금 고한돌씨가 2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3살 때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벌써 근데 20년이 넘은 맞습니다. 시간 동안 소리를 해오셔서 그런지 와, 나이에 비해서 깊은 내공이 느껴진다. 소리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네. 아, 홍보대사 고한돌 씨가 추천하는 이번 소리축제 프로그램. 이 공연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라. 이런 추천작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네. 그 쇼팽과 아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0: 예.
1: 아리랑과 쇼팽의 국경을 넘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주 세계 소리축제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공연을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0: 네.
1: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민요죠. 아리랑과 쇼팽의 마주르카가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어 마주하는 한국 연주자 6명과 네. 폴란드 연주자 4분께서 같이 합작하여 펼치게 될 새롭고도 또 월드뮤직의 그런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인데요.
0: 네.
1: 전주 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꼭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저도 네. 이 프로그램 보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쇼팽의 아리랑이었거든요.
1: 네, 네.
0: 아, 통했네요.
1: 예.
0: 아, 고한돌씨랑.
1: 네.
0: 아, 또 이렇게 소개까지 네. 해주셔서 아, 이거 더 관심 가지고 한번 봐야겠다 싶은데
1: 네.
0: 이제 직접 축제 구석구석을 누벼보셨는데 젊은 예술가의 시각으로 네. 소리축제 이런 점이 더해지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점 혹시 있으세요?
1: 지금은 이제 다행히 축제의 시작과 함께 지난주, 아, 이번 주죠.
0: 네네.
1: 더위가 한풀 좀 꺾였습니다.
0: 아,
1: 다행히도.
0: 네.
1: 무더운 여름 속 이렇게 하는 축제가 굉장히 또 저는 좋고 재밌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욕심일지 모르지만 추운 겨울에도 네. 한번더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네. 축제가 더 커져서 정말 일수가 축제의 날이 더 늘어나고
0: 네.
1: 또 개막식과 폐막식이 더 성대하게 추가되어서 물론 지금까지 늘 성대하게 해오셨지만 더욱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정말 한바탕 축제가 크게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0: 네.
1: 바람이 있습니다.
0: 이 고한돌 씨의 열정이 더해져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 네.
0: 기대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오늘이 지나면 주말과 함께 축제 하이라이트인 폐막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폐막식 소개와 함께 홍보대사로서 마지막 날까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 저는 홍보대사로서 제 공연 이후에도 또 다양한 공연들을 관람도 하고 마지막 날 폐막식까지 홍보대사로서 공연 홍보도 하고 행사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네,
1: 폐막식은 이제 제목이 숨결의 판, 내일의 삶, 모두가 판이 되다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타이틀로 마련이 된 폐막식인데요.
0: 네.
1: 국내외 예술가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지역 예술가가 함께 새로운 판을 완성하고 또 세대와 지역, 국가를 잇는 협업을 통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미래 비전과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명창, 미래세대 소리꾼, 그리고 완주 어린이 취타대죠.
0: 네.
1: 그리고 소리 프론티어 본선 진출팀이 지금 전통음악의 또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0: 세계 월드뮤직과 소통하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폐막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끝으로 축제 현장 찾아주시는 관객들과 국악방송 애청자분들께 초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지금 정말 더위가 가셔서 정말 또 너무 덥지 않게 공연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공연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꼭 일정, 시간, 장소, 예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름 휴가 뭐 다른 동남아 나라 가실 필요 없잖아요. 전주 국내에서 좋은 우리 소리 또 음악 들으시고 공연 관람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전주에 맛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럼요.
0: 맛있는 거 드시면서 휴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전주 소리축제에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축제 마지막 날까지 홍보대사로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고요. 공연도 잘 준비하시고요. 네. 멋진 공연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소리꾼 고한돌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이제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검은고의 울림과 전자음향을 결합해서 독창적인 사운드로 소리 프론티어 우승을 하신 황진아 씨의 곡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틈에도 꽃이 피어났다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황진아의 검은고, 지미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틈 마지막 곡으로 감상해보시죠.

황진아의 틈 끝곡으로 전해드렸고요. 7426님께서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 고한돌님 8월 5일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먼저 만났어요. 그날도 앞으로 큰 기대가 되는 소리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고한돌 소리꾼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음악마루에서 전주 세계소리축제 특집 진행해 주셔서 우리 판소리에 더 큰 관심이 생겼어요 하셨는데 와 마음이 전해집니다. 따뜻한 문자로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 무대들 중에 오늘은요, 이번 일요일 소리프린지가 펼쳐질 아주 특별한 공간을 소개할게요. 바로 덕진공원 안에 자리한 연화정 도서관인데요. 시민들의 오랜 쉼터였던 덕진공원이 새 단장을 하며 들어선 운치 있는 한옥 도서관이죠. 호수 위의 도서관. 한옥의 아름다움과 호수를 가득 메운 연꽃 빛깔이 어우러져서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젊은 국악팀들의 소리 무대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덕진공원의 고즈넉한 여유와 우리 소리 함께 누려보셔도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말 휴일에도 이어집니다. 소리축제를 빛내고 있는 예술인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야기와 음악, 노래, 춤, 놀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국립국악원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 연희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 무대인데요. 먼저 문꽃과 비나리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며 관객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고요. 이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 기예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팔도 연희 난장이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개성 넘치는 연희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권원태 줄타기 명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도 준비됐는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해악까지 더해져 전통 줄타기의 진짜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연희가 지닌 흥과 신명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연희 판 흥으로 있는 세상에서 신나는 우리 전통의 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만날 수 있는 무대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가락과 명인의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공연 소식입니다. 먼저 정회천 명인의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에선 최옥산의 가락을 바탕으로 함동정월 명인이 다듬어온 최옥산재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산조의 멋과 명인의 해석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정준호 고수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완북 시리즈도 만나보시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조금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 판소리에서 북은 단순한 반주를 넘어 소리꾼의 호흡을 이끌고 이야기의 감정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37년 동안 고수의 길을 걸어온 정준호 고수가 판소리 다섯 바탕 전곡의 북 반주를 완주하는 완북에 도전합니다. 8월 21일엔 흥보가, 22일엔 심청가, 23일엔 춘향가, 24일엔 수궁가, 마지막 날인 25일엔 적벽가가 이어지는데요. 매일 한 바탕씩 판소리의 깊은 이야기와 힘찬 북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깊은 울림과 매력을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 만끽해 보시죠.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젊은 작곡가들의 다섯 가지 상상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16 작곡가 프로젝트가 오는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공개 모집과 시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5명의 작곡가가 새롭게 만든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이재준 작곡가의 신도림역 그 혼잡함에 대하여. 이 곡은 신도림역의 안내방송, 열차 도착음, 개찰구 소리처럼 일상의 소리를 국악기로 재해석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김사나 작곡가의 섬그늘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세 선율을 바탕으로 구세

치유와 정화의 울림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이어 박다은 작곡가의 복사꽃 노름은 신선들이 복사꽃 동산에서 즐기는 풍류를 음악으로 표현하고요. 정지훈 작곡가의 역금능선은 산을 오르는 여정을 삶에 빗대어 농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담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석 작곡가의 쇠의 꿈은 설화 속 요괴 불가사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잠들어 있던 쇠가 깨어나는 순간을 묵직하고 환상적인 선율로 그려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작곡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맹렬했던 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드디어 비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 동안에 비가 올 거라고 하고요. 특히 가뭄에 신음하고 있는 남부와 제주에 단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2: 설마 어제 우리의 기우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걸까요?
1: 감사합니다.
2: 어쨌든 비 소식 꼭 그대로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복입니다. 올해는 진짜 삼복더위에 제대로 시달린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자,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바로 가을로 직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을로 가는 완행열차를 탄다고 생각하면은 늦더위도 조금은 가볍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좋네요. 자, 가을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주말을 향해 광복절 연휴를 향해 슬슬 한번 달려볼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양방원의 연주로 드림 레일로드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복입니다. 다행히 폭염의 기세도 꺾이고 감사하게 비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까지 이렇게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0: 웃음기가 네. 도네요, 상화 씨.
1: 그렇습니다.
0: 예.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개학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직장인들, 부모님들도 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번 연휴에 좀 재정비도 하고
1: 네.
0: 충전도 좀 하고
1: 해야죠.
0: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복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몸보신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이번 더위에 너무 지쳤잖아요. 다들
0: 좀 진을 뺐어요.
1: 진도 빠지고
0: 맞아요.
1: 짜증나고 막 그랬으니까
0: 이럴 때는 잘 먹어야 됩니다. 돼요.
1: 오늘 금요일이고
0: 예.
1: 그렇습니다.
0: 자,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챙겨 드시고 싶은 거 혹은 정말 내가 애정하는 사람에게 챙겨 주고 싶은 것
1: 주고 싶다.
0: 말복 보양식으로다가 오늘 한번 문자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어떤 것을 그러니까 보양식 중에 어떤 게 챙겨 먹고 싶은지 혹은 챙겨 주고 싶으신지 챙겨 받고 싶으신지도
0: 그거까지 좋아요.
1: 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물론 폭염 때문에 뭐 물가, 채소 물가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만만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먹어야 됩니다. 여름 내내 더위에 지친 가족들과 나를 위한 보양식들 메뉴 문자로 쭉 남겨주세요.
1: 자,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0: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안숙선의 소리로 남원산성 듣고 왔습니다.
1: 남원하면 또 추어탕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렇죠.
1: 네,
0: 추어탕은 또 서울에서 먹어야.
1: 서울에서 먹는 남원 추어탕이 맛있죠.
0: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원에서 19년을 사셨는데 단 한 번도 남원에서 그렇게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남원 예. 아버지 어머니랑.
1: 네.

0: 뭐 방학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1: 남원추어탕
0: 그 맛있는 것을 서울에서 첫 번째로 예. 맛을 보신 그 위대하신 그렇죠. 분이 계십니다.
2: 접니다.
0: 그렇습니다.
2: 자, 추어탕도 보양식의 리스트업 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2: 자, 여러분도 리스트업 하고 싶은 보양식 메뉴는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2: 8288님 저랑 똑같네요. 저는 개인적 의견인데요. 엄마표 김치찌개가 보양식입니다.
1: 오!
2: 오늘 엄마와 닭갈비로 보양하려고요 하셨는데 아,
0: 닭갈비 드시러 가시는구나. 좋죠.
2: 김치찌개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진짜 최고로 네. 맛있습니다.
0: 맛있죠.
2: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듬뿍
0: 전지를 그냥 네. 완전 그냥
2: 네. 네. 전지 폭탄.
0: 이게 돼지비게 뭐야 돼지찌개야 김치찌개 할 정도로
2: 네
0: 많이 넣어주시죠.
2: 국물은 자글자글하게 끓여주시고
0: 거기다가 이제 계란말이
2: 아 너무 좋습니다.
0: 케찹이랑
2: 그래서 어머니가 또 닭도리탕을 잘하세요.
0: 아
2: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 닭도리탕입니다.
0: 네. 아무튼 오늘 어머니하고 닭갈비 드시러 가시니까
2: 네
0: 닭갈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떡도 드시고 밥까지 볶아서
2: 그렇죠.
0: 드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 밥은 무조건 볶아야죠.
0: 네.
2: 네. 볶음밥 드셔야 됩니다.
0: 네. 네.
2: 철판 긁어가지고. 또 보겠습니다. 5790님. 그러게요. 올여름 너무 진이 빠져서 말복날에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삼계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2: 나에게 쓰는 그 2만 원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0: 아유 잘하셨어.
2: 드셔야 돼요.
0: 그럼요.
2: 요즘에 삼계탕 얼마인가요? 한 2만 원 하나요?
0: 뭐 그 정도 하겠죠. 네, 네. 네. 싸지는 않으니까.
2: 비싸긴 하지만 고생한 나에게 그 정도 선물은 줄 수 있습니다. 그죠?
0: 그렇습니다.
2: 네.
0: 네. 496 하나님께서 초복, 중복 다 건너뛰었는데 오늘 말복이군요. 돼지고기에 신김치 숭숭 썰어놓고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이야
2: 진짜 너무 맛있겠습니다.
0: 김치찌개가 진짜 네. 보양이 돼요. 생각해보면 김치 자체도 굉장한 슈퍼푸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2: 전지
0: 예, 싹 넣으면 거기에 두부 들어가죠.
2: 네.
0: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뭐 대파
2: 콩나물
0: 다 들어가니까 네. 맛있죠.
2: 김치찌개는 진짜 제대로 된 완제품 아닌가.
0: 어.
2: 저는 나중에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어라.
0: 네.
2: 그러면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요. 저는 그쵸. 꼭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0: 네.
2: 너무 좋습니다. 6138님 네. 우리 아버지가 추어탕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추어튀김도 있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추어탕 한 그릇 하셨는지 전화 드려봐야겠습니다.
0: 그래요. 전화 꼭 지금 드리십시오.
2: 네. 네. 네. 전화 아직까지 추어 튀김은 못 먹어봤어요.
0: 아 진짜요?
2: 네.
0: 맛있어요.
2: 있는데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0: 왜요?
2: 모르겠어요. 그 안에 미꾸라지가 까꿍하고 인사할 것 같아가지고. 안녕 하고 인사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0: 한번 드셔보세요.
2: 그리고 왜 남원에서 추어탕을 안 먹었나 생각해봤더니 네. 이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밥을 먹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추어탕 먹기 전에 꼭 그 질문 하잖아요.
0: 뭐요?
2: 통으로 넣어요? 갈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네. 그때 딱 입맛이 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갈아도 그렇고
0: 그런가?
2: 통으로 넣어도 그렇고
0: 저는 추어탕 대신에 장어탕 쪽을 좀 많이 먹었어요.
2: 네.
0: 네. 그 통으로 먹어도 되고
2: 장어탕 먹으러 갔었을 땐 그
0: 네.
2: 질문이 없었어요.
0: 아 거기는 그냥 무조건 통장
2: 그렇게 나오더라고.
0: 그래서 거기는 상호가 네. 통장어집이에요.
2: 네.
0: 통으로 들어갑니다.
2: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갈아드릴까요? 통으로 넣어드릴까요? 했으면 또 안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0: 그래요?
2: 네.
0: 6287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거래 약속이 있어서 12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2시에 그분이 오셔서 어쨌든 캠핑용품 타프를 팔고 출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깎아드리고 팔았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시간 약속을 안 지키셔가지고 약간 화도 나셨는데 미안한다는 말을 또 안 하셔서 섭섭했대요. 어쨌든 오늘 중고 물품도 팔았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곱창과 돼지 껍데기 먹어야겠어요 하시면서
2: 아 잘하셨습니다.
0: 친정 엄마하고
2: 네.
0: 오늘 같이 드신다고 너무 맛있으시겠다.
2: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2: 그리고 요즘에 캠핑이
0: 네네.
2: 또 인기가 많이
0: 줄었죠.
2: 줄었더라고요.

0: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예약률 떨어진다고.
1: 네, 그렇죠? 코로나 시절에 이제 유행이었던 캠핑. 그래서 캠핑장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네. 지금 많이 텅텅 비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럴 때 이제 캠핑 가야죠.
0: 아, 사람이 좀 덜할 때. 네. 장비가 다 있으세요?
1: 아니요.
0: 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1: 예 그냥 그늘막 텐트 정도 있고 한데 예, 예. 한 가을 무렵에는 그 정도로도 괜찮으니까
0: 아 1박은 안 하실 거고
1: 1박도 해야죠.
0: 어우,
1: 비 없는 날 고기 구워 먹고 예. 또 그렇게 해봐야죠.
0: 좋은 아빠네요.
1: 근데 캠핑 장비 파신 것도 때에 따라 잘 파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예. 중고거래 잘하면은 여러모로 좋아요. 집도 좀 깨끗해지고
0: 맞아요 맞아요. 예. 필요 없는 것들
1: 현금도 마련할 수 있고 좋죠.
0: 예.
1: 꽃 할매 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리 주물럭에 전복 미역국 찰밥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 하셨어요.
0: 오리 주물럭도 맛있겠지만 야, 전복 미역국이요?
1: 이건 건강식이네요, 완전.
0: 와. 엄청 맛있겠네요.
1: 물론 이제 미역국에 전복을 넣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1: 약간 그 전복 특유의 그 향이 미역과 만났을 때 네네. 약간 어떤 내가 난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먹어야죠.
0: 난 또 무슨 말이라고.
1: 전복은 내 거. 오리 주물럭도 오리도 안 드시는 분들 꽤 많아요.
0: 뭐 그럴 수 있죠.
1: 다 둘 다 저희 와이프 얘기입니다.
0: 그래서 꼭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오리 주물럭 어때?
1: 와이프는 절대 오리를 먹지 않습니다.
0: 알러지 있어요?
1: 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0: 통으로 드시나요?
1: 전복 미역국도 별로 안 좋아.
0: 아 진짜로요?
1: 하더라고요. 근데 전 둘 다 좋아하는데.
0: 예. 뭐 그럴 수 있죠.
1: 예.
0: 4157님께서 저는 오늘 손주들이 오기 전에 두 내외와 장어를 먹으려 합니다. 와 오늘 장어 드시러 가시는구나.
1: 어허.
0: 와
1: 제대로 체력 끌어올리시겠네요.
0: 네네네네. 진짜 이거는
1: 스태미너.
0: 네. 진짜 체력 보충하러 그렇죠. 가시는 느낌입니다.
1: 결국 이제 단백질 진짜 보충하는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참고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꼬리는 양보하세요. 영양은 똑같답니다.
0: 그러니까.
1: 몸통 드세요. 몸통.
0: 예.
1: 아유 내가 줄게. 네, 이거 먹어봐. 나 이렇게 임신 쓰듯 이렇게 네. 마음 쓰시고요.
0: 좋습니다.
1: 6704님께서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투의 상사디아 맞나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0: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0: 김영희님께서 최창남 명창의 소리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창남 선생님하고 여러 명인분들의 소리로 태평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최창남 등 여러 명인의 소리로 태평가 듣고 왔습니다. 김영기 님께서 또 신청해 주셨네요.
1: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소리였어요.
0: 감사합니다. 네. 5417 님께서 전복 이야기를 하시니까 버터 지글지글한 데서 전복을 구워 먹고 싶어요. 그것도 많이. 결혼 전에는 엄마가 제 입에 넣어주셔서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이제 애들 입에 넣어주느라 저는 정말 맛만 봅니다. 네. 전복 버터구이 너무 맛있죠. 진짜.
1: 정말 맛있어요.
0: 네, 꿀맛이죠, 꿀맛.
1: 저도 이제 무쇠팬 산 기념으로다가 네네. 딱 뭐 와이프랑 아들한테 네. 해줄게. 네. 뭐 전복을 딱 사가지고 네. 아 진짜 후회했어요.
0: 왜요?
1: 이거 손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0: 어려웠었어요?
1: 아니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0: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따면 되는데.
1: 하고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0: 네네네.
1: 진짜 양이 요만큼 나와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0: 더 사야 돼.
1: 아니 그러니까 많이 샀어요. 고생을 했는데 요만큼 나와요. 와, 그 약간 배신감이 들었어요. 아, 그래. 나의 고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유. 먹어 치우는데 한 10분? 와, 허망하더라고.
0: 아니 이제 처음 해 봤으니까 이제 아.
1: 안 해야겠다. 이러...
0: 아니야. 아니 다음에 먹을 때는
1: 사 먹자.
0: 요 정도 사야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아니 손질이랑 그게 힘들었다니까.
0: 고생했어.
1: 사 먹는 게 낫다. 그러려고 돈 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0: 떡 선물 5417님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7416님께서 보양식 리스트요. 저를 위한 보양식은 엄마가 보내주신 팥을 푹 삶아가지고 소금 설탕 조금씩 넣어 한 그릇 뚝딱 먹고 싶네요.
0: 아이고야.
1: 어릴 때는 엄마가 팥을 듬뿍 넣어가지고 문어죽을 오이 문어죽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꿀맛이었어요. 고기 러버인 남편과 딸을 위한 보양식은 목살을 사다가 묵은지 돼지 고기찜을 만들어 줄 거예요.
0: 김치찌개 뭐 고기 돼지 고기찜 이쪽 라인이 좀 많으시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1: 아, 묵은지 돼지 고기찜. 아예 묵은지가 들어가면요, 진짜 다 맛있는 다 맛있어요,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0: 4289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뜨끈한 국물 생각이 나가지고 곰탕 한 그릇. 먹었습니다.
1: 네.
0: 파 잔뜩 넣고 해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하셨는데
1: 맛있죠.
0: 잘하셨네요 진짜.
1: 또 곰탕에는 또 김치가 중요하죠.
0: 아 중요하죠.
1: 예.
0: 소면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맞아요. 또 먹고.
1: 네.
0: 자 보조 배터리 428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저는 오리 주물럭을 며칠 전에 먹어봤다고 하시는 6704님 그 맛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0: 오리 주물러.
1: 네, 저를 위한 보양식으로 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엄마표 요리는 먹어본 지 7년쯤 된 것 같아요. 치매로 저녁 음식 하는 걸 잊어버리셔서 식혜도 묵도 잡채도 못하셔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걸로 대신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즐겁게 지내시는 부모님 모습에 감사하며 지냅니다 하셨는데요.
0: 아이고, 마음이 좀...

0: 좀 그러네요. 네, 힘내십시오. 김치 선물 6704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701님, 진짜 맛있는 시골 된장을 먹고 싶어요. 할머니 계실 때 할머니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포근해졌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도 너무 그립고 할머니의 그 된장찌개가 너무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1: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그 시골에 있는 그 특유의 그 된장찌개 맛.
1: 맞아요. 있어요.
0: 너무 맛있어요 진짜.
1: 뭔가 꿋꿋하면서 네. 네. 진득한 네. 그런 깊은 맛의 느낌이 있습니다.
0: 아내가 그때 어디였지? 안동인가? 어디 공연을 갔는데 그 너무 맛있는 거 그 된장찌개가.
1: 네.
0: 그래서 그 식당에서 다행히 그 된장을 팔아가지고 어허. 그걸 사와서 집에서 해줬거든요.
1: 네.
0: 진짜 시골 할머니 그 된장찌개 맛이 나더라고요.
1: 그만큼 네. 장이 중요하다고 그죠? 네,
0: 진짜. 와. 너무 좋습니다.
1: 사 먹어야죠.
0: 아이
1: 그 선질
0: 사 먹어야 선질된 것도 팔지 않나요?
1: 모르겠어요.
0: 한번 찾아보세요.
1: 아니요 안 찾아볼게요. 사 먹겠습니다.
0: 아니 싸게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죠. 많이 먹는 것보다.
0: 예. 네. 아이는 그래도 아빠가 해줄 때 네. 더 맛있을 텐데.
1: 별로 관심 없던데.
0: 아이
1: 윤혜성님. 오골계에 전복 낙지 넣어서 소주로 백숙 끓여
0: 어이구
1: 드셔보셨나요? 끝내줍니다. 한번 끓여보세요. 아니면 오딱 한번 드셔보세요.
0: 야 전복. 완전 보양식이네.
1: 오골계에 전복 낙지 넣었으면 이건 야. 진짜 어
0: 국물이
1: 와 이건
0: 끝내줘요. 이거는 버리면 안 돼.
1: 예.
0: 국물까지 놔뒀다가
1: 네.
0: 그날 배부르면 그 다음 날이라도 칼국수면 사가지고
1: 네.
0: 그거 해가지고 아, 먹어야죠.
1: 육수가
0: 진짜.
1: 약이죠.
0: 그죠, 그죠, 그죠.
1: 소주를 넣는 이유는 이제 그 잡내 잡느라고.
0: 그 용도도 있고요.
1: 백숙에 끓여서 드신대잖아요.
0: 에이,
1: 소주로
0: 그 넣기도 하고 또.
1: 아 정종을 사나?
0: 아니 아니 마셔.
1: 큰 거 사가지고.
0: 마셔.
1: 어 이거 남았네.
0: 근데 많이 남았네.
1: 어 많이 남았네. 버리면 아깝잖아.
0: 김영희님께서 보양식이 따로 있나요? 보양식은 본인 몸에 맞는 것이 보양식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뭐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번 여름에 제일 좋았던 건 뭐 저도 뭐 삼계탕도 먹고 다 먹어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콩 국물.
1: 아.
0: 집에서 그 두유 만드는 그 기계로 콩국물을 만들어서
1: 최고죠.
0: 아침에 그냥 한 컵씩 이렇게 먹는데 네. 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식물성 단백질
0: 네.
1: 너무 좋죠.
0: 네. 네. 네. 진짜 너무 좋았고 또 때로는 정말 칼국수 뭐야 면 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콩국수로도 먹기도 하고
1: 건강식이죠.
0: 네.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1: 그러게요.
0: 봉영 씨는 전복일까요?
1: 저는 아니 전복은 재작년인가 그런 거고요.
0: 아 네.
1: 올해는 뭘 아 올해는 장인장모님 모시고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었어요.
0: 아
1: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어 그 투뿔 말고요.
0: 네.
1: 지방 많이 낀 투뿔 말고 원뿔.
0: 원뿔로.
1: 한우 암소로.
0: 암소.
1: 그럼 그 정도면 진짜 딱 적당합니다.
0: 어.
1: 부드럽기도 적당하고.
0: 맛있고.
1: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0: 좀 건강에 네. 좋지 않으니까.
1: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은 1등급
0: 맞아요.
1: 먹으라고 그래요.
0: 맞아요. 네.
1: 살코기 드시라고.
0: 네.
1: 그게 단백질 보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저는 그게 보양식이었습니다.
0: 좋았습니다.
1: 홍명숙님께서는 저의 보양식은 바투의 상사디아입니다. 매일 듣고 일하는 게 이것만큼 좋은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상화님, 봉영님 멋져요. 맞죠? 맞지요?
0: 멋져요. 맞겠죠? 맞지요예요. 뭐예요? 아 멋있고
1: 에.
0: 뭘까
1: 멘트가 맛있고
0: 어, 맞지요? 에. 멋있어요 이건가요? 멋있다는 아닌 것 같아.
1: 아닌가?
0: 예.
1: 아, 순간 멋져요로 보여가지고.
0: 맞지요 맞지요
1: 맞지요
0: 맞지요가 맞아요.
1: 맞지요가 무슨 말이에요?
0: 맞죠? 그렇죠?
1: 상호원님 봉영님 맞지요? 이거라고?
0: 네 저희 맞아요. 아 물어보자. 봉이 두 분이 진짜 보양식이다 이 방송 듣는 게 그 동의를 구하는 거야.
1: 아, 그런가요?
0: 상화 씨, 봉영 씨 맞죠? 제 생각에 맞죠? 이렇게. 그건 거 같아요.
1: 시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0: 네.
1: 맞지요를 멋져요라고. 네.
0: 요즘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복을 좀 더 먹어야겠네요.
0: 봉영 씨가 요즘 조금 컨디션. 예.

0: 그닥 예. 좋지가 않더라고요.
1: 아, 컨디션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뭐,
0: 아이가 어때? 아이예요? 아이 없어요? 뭐 그랬더니 갑자기 막 그리고 아이 있다고 막 하여튼.
1: 아, 네. 하려면 제대로 얘기를 하시고
0: 너무 길어서 서사가 너무 길어져서
1: 웃기려면 제대로 웃겨주시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으면 빨리 회수하시고
0: 회수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1: 예,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상자루의 별달거리 듣고 올 텐데요. 여러분들 나를 위한 보양식 뭘 드시고 싶으신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0: 상자루의 별달거리 듣고 왔습니다.
1: 네, 보양식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0: 네.
1: 3272님께서는 엄마가 해준 보양식 마른 오징어 찢어놓고 깨랑 쌀을 갈아서 무 넣고 끓여준 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마른 오징어
1: 잠깐만요. 찢고. 마른 오징어를 찢어서 넣고 깨를 넣고
0: 쌀?
1: 쌀을 갈아요.
0: 무 넣고요?
1: 그리고 무를 넣고 오.
0: 오.
1: 그러니까 오징어 넣고 무 넣은 오징어 무국. 요건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 여기에다 깨와 쌀을 갈아서 넣었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0: 한번 먹어봐야겠다.
1: 근데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은데요?
0: 한번 궁금해서라도
1: 예
0: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귀한 정보네요.
1: 네. 5436님께서 그제 친구들이랑 갈비탕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서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그 겉절이가 생각이 납니다.
0: 아, 그래. 맞아요.
1: 겉절이만 맛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이에요, 진짜.
0: 아까 곰탕 얘기도 했고 갈비탕 얘기도 하지만 네네. 이런 탕에는 확실히 겉절이가 중요합니다.
1: 그 김치가 궁합이 잘 맞아요. 맞아야 돼요. 네. 그래야 맛있어.
0: 맞아요. 그리고 진짜 이 집은 정말 맛집이야 하는 데들은 그 궁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국물이 약간 느끼하면 그걸 또 겉절이가 잡아주고.
1: 맞아요.
0: 겉절이가 약간 뭔가 좀 서운하면은 곰탕이 잡아주고. 먹고 싶네요.
1: 4644님 기력이 없어서 수행 맞고 서울에서 전주에 내려온 친구 전복 삼계탕과 들깨 버섯탕으로 몸보신 시켜서 보냈습니다.
0: 완전 몸보신은 제대로 시켰네요.
1: 제대로 대접하셨네.
0: 와, 이야, 들깨 버섯탕도 얼마나 맛있다고요.
1: 또 전주 하면 또 맛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0: 예.
1: 좀 알려주시면.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0: 그러게요.
1: 네.
0: 전복 삼계탕. 말해 뭐 합니까?
1: 진짜.
0: 우리 점심 진짜 많이 먹었는데. 계속 군침이 도네요. 정말 배불리 먹었는데.
1: 아, 잘 먹었어.
0: 지금도 배가 엄청 부른데.
1: 맞습니다. 자,
0: 831 이제 넘어갈까요?
1: 하나만 더 소개하죠.
0: 8312님. 엊그제 약식의 제조법을 목격하였습니다. 약밥 맛의 비결은 간장, 흑설탕, 계피였으니 몸에 그닥 좋을 건 없어 보이니 왜 약밥이라 하는지 모친께 자문을 구하니 대추, 고명이 올라간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곧 대추나무에 사랑을 걸어두고 싶어지네요.
1: 그래요.
0: 알겠습니다. 좋은 한 정보. 드라마가 갑자기 훅 지나쳤죠. 예, 예.
1: 좋은 정보 그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RCCK 가야죠. RCCK.
0: 진작 넘어갈 걸 그랬나. 8312님 웃자고 한 얘기예요.
1: 감사해요.
0: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 챙기러 넘어갈게요.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5: 똑딱이 퀴즈
6: 노래하고 싶다.
7: 노래하고 싶다.
8: 이것저것
9: 이놈 저놈
10: 묻지마
11: 따지지마
1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0: 바투의 상사리야.
1: 됐어요?
0: 아이 용여 저 계속 말 시키고 그래. 말 좀 시키지 마. 자꾸 말 시키니까 내가 집중이 안 되잖아.
1: 아니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니 오늘부터 그 경복궁에 별빛 야행 응모가 있다고 내가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아 됐어요 안 됐어요.
0: 아이가 이런 건 나 네? 말고 연규 시키고 그래야지 왜 나 시켜가지고
1: 시간도 말하는데 이런 아니, 것도 아니, 하나도 안 해주고.
0: 아 나 지금 바쁜데 말이야. 저 연규.
13: 아 예.
0: 연규 네가 와서 빨리 해봐 빨리.
13: 아 예. 아, 장모님.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경복궁 그 별빛 야행 가고 싶으셔서 온라인 응모해달라는 그거 말씀이시죠?
0: 아이 잔소리하지 말고 저 달밤에 별빛 보면서 경복궁 거닐고 싶대요. 그러니까 빨리 해봐.
1: 저 사람은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아니 사위 내가 궁궐 야경도 보고 싶고 조선시대 궁중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나는 궁에 가면은 그렇게 좋더라고.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빨리 연규 빨리 네가 빨리 해. 연규 응모했어?
13: 아 했냐고? 여기 그 잠깐만요. 그 경복궁 별빛 야행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이 행사가 2016년에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다 됐다네요.
0: 아 그래.
13: 아 그리고 전문 그 해설사가 같이 궁궐 곳곳을 안내해주고요. 공연도 이렇게 볼 수 있대요.
0: 아 공연을 한다고?
13: 네네.
0: 뭘 하는 거야? 뭐 판소리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1: 나는 판소리 너무 좋지 진짜. 판소리 최고야 최고.
13: 아 장모님 제가 여기 응모했고요. 20일까지 온라인 응모를 받아가지고요. 당첨자는 24일 국가유산진흥원의 누리집을 통해서 진짜 이거 발표된대요.
1: 어머머머 역시 우리 사위가 진짜 최고야 최고 진짜. 같이 살면 뭐야 저 양반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맨날 입만 떠벌떠벌떠벌. 아무튼 자네 너무 고마워. 자네 오늘 말복인데 뭐 먹고 싶어?
0: 전복.
1: 장모가
0: 전복이죠. 전복.
1: 전복은 사
0: 버터 구이로
1: 전복은 사 먹는 거래 자기가 그랬잖아요.
0: 아니야 용역할 수 있어.
1: 아니 직접 해주세요.
0: 아니야 용역해.
1: 직접.
0: 아니야 아니야 에이 사 먹자.

0: 네, 최수연 두 번째 달의 음악으로 경복궁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2016년에 처음 시작한 경복궁 별빛 야행이 올가을에도 9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0: 네.
1: 오늘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응모를 받아서 당첨자는 24일에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가 된다고 해요.
0: 네.
1: 가을밤에 그것도 경복궁에서 즐기는 궁궐과 우리 음악 또 궁중 음식까지
0: 네.
1: 맛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자,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 정악을 기반으로 궁중 예술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창작 작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5인조 국악 밴드 라폴라와 오늘 함께합니다.
1: 네. 가객 정승준 씨가 보컬로 함께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8월 28일 금요일 성수 아트홀에서 공연을 앞두고 오늘 또 감사하게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 매력을 발산해 주신다고 합니다.
0: 네.
1: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똑똑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세종실록을 보면 저

0: 전하께서 평소에 육식이 아니면 수라를 드시지 못하셨다는 뜻의 전하 평석 비육진선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세종대왕은 고기를 즐긴 것으로 유명하고요. 반면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영조는 인삼과 함께 채식을 즐기면서 83세까지 장수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청포묵과 미나리, 김 등 재료 각각의 맛을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이 음식. 이 음식을 이제 영조의 건강식으로 여러 갈래로 분열된 조정의 대립을 끝내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만든 음식이기도 하죠.
1: 네.
0: 영조의 대표적인 정책에서 따온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 1번 타락죽, 2번 탕평채, 3번 잡채.
0: 잡채.
1: 자, 이게 문제에 답이 있죠.
0: 그렇죠.
1: 네. 여러 갈래로 분열된 조정의 대립을 끝내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
0: 네.
1: 공평하게 이렇게.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1: 실력대로. 그죠?
0: 편 가르기보다는.
1: 네.
0: 균형 있게.
1: 균형 있게
0: 인사를.
1: 그쵸.
0: 하는 거죠.
1: 그게 느낌이, 그게 이제 정답인 거고.
0: 네.
1: 그래서 1번 타락죽, 2번 탕평채, 3번 잡채.
0: 네.
1: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영조께서 이런 정책을 만들 정도로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 때,
1: 네,
0: 붕당 간의 그 권력 다툼이 엄청 심했다라는,
1: 네,
0: 얘기죠.
1: 맞아요.
0: 네.
1: 네.
0: 노론과 소론의 아주 당파 싸움이 엄청났었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사실은 책을 다 붙여보면 돼요. 책. 정책이잖아요.
1: 커피는 사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0: 왜요?
1: 아, 붙이지는 않을 거예요? 책을?
0: 붙이면 안 되나요?
1: 될까요, 그게?
0: 더한 것도 하셨잖아요.
1: 제가요? 아니, 붙여보세요. 붙여보고, 붙여보고, 네, 말씀하시고,
0: 네,
1: 아무튼 여론을 또 보죠.
0: 네. 아니, 그냥
1: 남자답게. 네.
0: 타락죽, 탕평채, 잡채니까.
1: 네.
0: 타락책, 탕평책, 잡책.
1: 스스로 자체하고 있죠.
0: 아니요, 아니, 괜찮은데.
1: 아, 제 괜찮다고요?
0: 네.
1: 그래요.
0: 아유, 톤을 달리해가지고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이깟다.
0: 이따까.
1: 아, 이따까. 아, 이따까. 이거였죠? 나는 노래가 생각났는데. 그럼 제가 선배만의.
0: 아.
1: 후루 후루.
0: 수육.
1: 후루루루루. 네.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0: 네.
1: 한 자인트를 가지고.
0: 아, 그건 탕. 그게 아니구나. 그 과일 그거구나. 아, 예.
1: 네. 저는 한자 인트로 이제 노래 인트로 싹,
0: 네,
1: 갔었었죠.
0: 네. 자, 너무 쉽죠.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타락죽, 탕평채, 잡채 중에,
1: 네,
0: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정책.
1: 네.
0: 서로가 균형 있게 어느 한 당파에 치우치지 말자 해서 만들어진 정책.
1: 그래서
0: 영조의 정책을. 네.
1: 책을 넣으라고 합니다, 봉영 씨가.
0: 네. 책을 넣으시면 됩니다.
1: 네. 그게 정답 발표 뭐가 일단 같은 것 같은데.
0: 아,
1: 아니라고 하니까요.
0: 아.
1: 타락책, 탕평책, 잡책 중에 힌트라고 합니다, 이게.
0: 예.
1: 저는 거의 정답 발표라고 보는데요.
0: 네. 네.
1: 자.
0: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식이네요.
1: 그쵸?
0: 먹을 때마다 의미가 생각날 것 같아요.
1: 네.
0: 6055님 맞습니다. 그 의도입니다.
1: 네. 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0: 네,
1: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정답은 2번 탕평채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탕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한 어떤 정치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자, 떡 선물은 6055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똑똑.
0: 오, 3341님께서 두 분이 너무 재밌어서 오늘부터 방송 듣게 됐다고.
1: 오.
0: 두 번째 퀴즈도 잘 풀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보조 배터리가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이 9월부터 이것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몇 년 새 수출도 크게 늘어

0: 올해 해외 매출 5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이것부터 색다른 이것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푸드로 자리 잡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1번 커피, 2번 식빵, 3번 라면.
0: 자, 이것은 끼니 대용이기도 하고요.
1: 네.
0: 이제 좀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에게도
1: 네.
0: 요건 굉장히 또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이기도 한데 요것이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기도 했고 수급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1: 네.
0: 영화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1: 뭐였는데요?
0: 이거 먹고 갈래?
1: 아,
0: 이거.
1: 봄날은 간다에서.
0: 그렇죠. 이영애 씨의 이영애 씨가 대사.
1: 이거 먹고 갈래?
0: 아, 네.
1: 전 노래 생각했는데 아기 공룡 둘리에 핵폭탄과 유도탄들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거기.
0: 아, 그런가요?
1: 친구들이
0: 네.
1: 마이콜이란 거.
0: 아, 예, 예.
1: 그래서 그때 노래를 하죠.
0: 예.
1: 후르르 짭짭 후르르 짭짭 맞죠.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0: 좋네요.
1: 예.
0: 오늘 힌트는 깔끔했습니다.
1: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집에 이미 많이 쟁여놨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한 번 살 때마다 그냥 박스째로 쟁여놨기 때문에.
1: 잘하셨네.
0: 네, 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인상 예고가 아쉽기는 섭섭하긴 합니다.
1: 네.
0: 네.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시고요.
1: 네.
0: 정답도 안 보내시고 그냥 보조 배터리 줘라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저 죄송한데 정답은 맞춰주시고
1: 네.
0: 얘기를 해주세요. 네. 내놔. 배터리 내놔.
1: 아니 뭐 필요하신가 보죠.
0: 아, 그런가요?
1: 급하게 지금 뭐 배터리 저기가 없는다든지 그럴
0: 예,
1: 수 있잖아요.
0: 그래요.
1: 예, 급하니까.
0: 네.
1: 누구 엄마 저기 잠깐 비닐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것처럼.
0: 아, 그런가요?
1: 편하고 친정집 같으니까.
0: 아,
1: 그러셨겠죠.
0: 알겠습니다. 네.
1: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라면을 정답이었습니다. 라면이 정답이었습니다.
0: 뭐야?
1: 화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뻔했습니다.
0: 자, 보조 배터리의 주인공
1: 보조 배터리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2281님께 보조 배터리
0: 네.
1: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오답 중에 막국수도 있었어요.
1: 먹고 싶은 거 말고 지금 확 땡기는 거 말고요. 정답 중에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0: 아,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하네요. 자, 오늘 2부에서는 라폴라 멤버들이 또 오늘 출동하셔가지고 좋은
1: 네.
0: 음악도 또 재미난 이야기도 펼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1: 자, 1부 끝곡 두물의 연주로 터벌림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모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어.

0: 내일이 광복절인데 태극기 개항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더라.
1: 그러게, 태극기 개항률도 떨어지지만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국산 태극기보다는 중국산 태극기가 더 많이 팔린다네.
0: 국내에서 제작된 태극기 가격이 중국산과 비교해서 5배에서 많게는 20배가량 비싸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된 태극기가 덜 팔리고 안 팔리는 거라네.
1: 당연하겠지만 국산 태극기는 무궁화, 봉오리 모양의 기봉부터 건공감리, 사괘의 규격, 색상이 기준도 정확하고 천도 더 좋다더라고.
0: 그래 그래. 미국의 경우는 미국산 성조기만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 국기법이 제정돼 있어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100% 미국산이어야 한대요.
1: 우리나라 국기법은 규격과 색상에 맞는 태극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단의 원산지나 국내 생산 여부에 관한 요건은 따로 두지 않고 있대요.
0: 그래서 국산 태극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대요.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4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내 나라 대한 듣고 왔습니다.
1: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집집마다 태극기 보관함이 있어서 평소에 태극기를 보관하다가 국경일마다 꺼내가지고 또 개양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태극기 개양하는 집들이 많이 줄었고 절반 이하?
0: 네.
1: 로 떨어진 것 같아요.
0: 거주 형태도 아파트화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 태극기가 시장 논리에 밀리는 이 상황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우리 태극기인데 중국산 태극기를 단다. 이거 자체가 좀
1: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0: 아이러니하죠.
1: 태극기는 국경일에만 개항하는 단순한 일회성을 넘어서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무게가 그렇죠. 있죠.
0: 네.
1: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0: 태극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내일 광복절에 아이들과 태극기 개항 함께 하시는 것도 교육적으로도 좋고요.
1: 그죠.
0: 그리고 추억이 또 될 만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예. 아니 좀 더 올려. 막 얘기하면서 여기 네. 묶어 줘 하고.
1: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네. 와서 물어봐요.
0: 그렇죠.
1: 왜 다뤄? 왜 이거 태극기 꺼냈어?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주죠.
0: 또 해 주다 보면 네. 교육도 되고 교감도 이루어지고 그런 거죠.
1: 예,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캠페인 그리고 아까 미국산 성조기법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원재료와 완제품까지 국내산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 내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미국은 태극기 이런 것도 다 그러네요. 조선만 난 그런 줄 알았는데
0: 에?
1: 조선, 배. 에. 배 만드는 것도 자국에서만 만들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분들이

0: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시니까
1: 네.
0: 밝아졌어요. 맑아졌어요.
1: 조명도 더 킨 것 같아.
0: 그죠? 약간 느낌 탓인가?
1: 우리 그 피부 톤이랄지 네. 에너지 톤에 맞추는 것 같아. 조명도.
0: 우리는 빛을 뭔가 먹어버린 느낌이고
1: 칙칙한...
0: 이분들의 이렇게 반사 촤악 그런 느낌이에요.
1: 다시 태어나야 돼. 오케이.
0: 자,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1: 네.
0: 라폴라 오늘 세 분이 출동하셨습니다. 만나러 갈까요?
1: 불금행구가
0: 라디오 버스킹 버스
1: 퀴
2: 바투의 상사 대하가 애정하는 정가 가객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나이 정승준 씨가 정말 단골이지요.
0: 자, 정가 가객 정승준 씨가 오늘은 소속팀이죠. 아름다운 전통 성악 정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그룹 라폴라와 말복의 가을을 몰고 달려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가는 물론이고 한국 가곡, 국악, 가요, 클래식과 오페라, 재즈까지 다양한 예술을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국악 그룹 라폴라. 남성 둘, 여성 셋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자, 오늘은 남성 한 분, 여성 두 분이 스튜디오를 밝혀주십니다.
0: 그렇습니다. 국악그룹 라폴라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도 여러분의 추임새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악그룹 라폴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팝그룹 라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한 분씩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폴라에서 피리세광 태평소 연주를 하고 있는 김영은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폴라에서 건반을 맡은 조성란입니다.
0: 성란 씨, 네. 어서 오시고요.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를 하고 있는 정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 네. 승준 씨야 뭐 저희 방송 또 여러 차례 나와주셨고 두 분은
5: 처음
0: 오늘 처음이에요. 예.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성란 씨? 네.
5: 너무 설레요.
0: 설레요.
5: 네, 너무 설레고.
0: 아까 막 방송 전에 노래를 막
1: 어떤 노래?
0: 네, 성준 씨 노래 막 따라 부르면서 막 흥 얘기 오셔가지고.
5: 맞아요. 네.
1: 함박사씨.
5: 두.
0: 영원 씨는 어떻습니까?
4: 아, 네, 저도 설레고 설렘을 넘어서 살짝 떨립니다.
0: 약간 떨리시네.
4: 아,
1: 이 코너, 이 코너 혹시 좀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4: 아, 그럼요. 유튜브 봤죠. 통해서.
5: 네, 많은 그래서, 지인들 막 출연하셨고.
1: 네, 네. 어떤 컨셉으로 흘러가고 하는지는 그림은 대충 아시죠?
4: 네, 네. 네.
1: 정말 물론 이제 스튜디오고 하지만 정말 버스킹에서 한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앞에 이거 모니터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직접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걸 보고 직접 소통하시면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과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음악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러면서 그 소통을 얘랑 하면 되는 거예요.
4: 네.
1: 이해되셨죠? 어떤 근데, 컨셉인지.
0: 근데 어쨌든 승준 씨랑도 좀 얘기 좀 하죠. 혼자 왔다가 오늘은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왔잖아요.
6: 네, 맞습니다.
0: 좀 든든하죠?
6: 아, 든든합니다.
1: 덜 떨리죠?
6: 네. 네. 저번에 살짝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0: 약간 기가 살아있어.
6: 어깨가 넓어. 이제.
0: 그러니까요.
1: 좋습니다. 승준 씨가 팀에서 어떻게 되나요? 뭐 동년배인가요? 아니면
0: 나이?
1: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6: 다섯 명 중에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0: 아래에서 두 번째. 아, 네.
1: 막내급이네요. 동생이 있어요?
6: 네, 한 명은 있고요. 가야금하는 네. 이제 양윤정이라는 친구. 네. 네. 동생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다 누나, 형들.
0: 누나들이에요.
6: 네.
1: 어때요? 잘 해줘요, 누나, 형들이?
6: 아, 이렇게 또 쳐다보면
0: 양쪽에서 쳐다봤어, 방금.
1: 살짝 지금
0: 네. 말 잘해. 약간
1: 군기가 들어있네요.
6: 살짝, 네. 미개질서가 좀 장난입니다.
1: 아, 그래요?
0: 아, 그래요?
6: 장난이고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 항상 운전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오랜 기간 이렇게 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요.
1: 오늘 라폴라를 응원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무대 예,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0: 라이브를 네 곡이나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죠?
6: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통을 직접 해 주시면
1: 네.
0: 되겠어요.
1: 오늘의 첫 번째 곡은요.
0: 네.
1: 뭔데요? 뭐 이러이러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네. 골고루

0: 토크하시면 돼요.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 그럼 먼저 일단 저희 소개부터 네,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네, 저희는 이제 라폴라라는 팀이고요. 혹시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정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전통 정가의 이 아름다운 선율과 발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양악기 그리고 이런 현대음악을 접목해서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국악을 어울리는 국악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3: 잘한다! 다음에 또 누가 받아가시나요?
1: 제가 하겠습니다.
2: 네. 대표님.
3: 영은 씨.
1: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 제가
3: 오, 진짜요?
1: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되게 더웠다가 네. 조금? 아주 조금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계절에 바트의 상사디아 여기 라디오 버스킨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4: 네. 좋아요. 댓글 네.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바로 저희 곡 들려드리면 될까요?
3: 예. 네.
4: 저희 첫 번째 곡은 아리랑 준비했습니다.
3: 아리랑. 네.
1: 맞습니다.
2: 네. 아, 저희 작곡가님이신데
3: 네. 아리랑 씨가
2: 네, 맞습니다. 작곡 건반을 다 맡고 있거든요.
4: 네.
2: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리랑 이제 저희 고유의 노래인데
3: 네.
4: 조금 그 원래 멜로디를 각자의 악기들 속에 좀 숨기고 가사를 조금 뭉클하게 제가 써봤어요. 그러니까
3: 아~
4: 우리를 살려주는 노래, 우리를 키운 노래. 그래서 약간 좀 더 들으시면서 서정적이다 이런 아~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또 뒤에도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3: 아~
4: 오늘 이제 승준 씨가 여기를 MR을 싹 또 제작을 해오셔서 저희 예. 원래 다섯 명 있는 이 예. 멤버 구성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네.
2: 네, 저희가 이게 올해 초에 발매된 이제
3: 신곡이네요.
2: 네, 싱글. 네, 맞습니다. 신곡이기도 하고
3: 네네네.
2: 또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어허. 이렇게 또 특별하게 저희가 이 곡으로 선곡을 첫 곡으로 해보았습니다.
3: 너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곡 아리랑을 박수로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나와 계시지만 또 MR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5: 네.
3: 풍성한 사운드로 이 아리랑을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5: 감사합니다.
3: 가볼까요?
2: 네.
3: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

0: 아리랑이었습니다. 예.
1: 아. 내일 광복절인데 진짜 막 뭉클해지네요. 진짜.
2: 그러게요. 지금 문자로도 네. 그런 저희와 비슷한 마등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 하나씩 하나씩 직접 문자를 네. 읽어주시면서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1: 대표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2: 영어 씨, 저 보이세요?
1: 5197님.
3: 아.
2: 일단 오. 김민지 씨.
3: 아, 아 김민지 씨. 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라폴라 화이팅이라고 네. 적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2: 5197님.
3: 5197님. 제가 눈이 좀.
2: 아, 자, 그러면 승주 씨가 하겠습니다.
4: 아, 저희 대표님의 노안 이슈로.
1: 아, 노안 이슈.
4: 네, 읽어보도록.
1: 아, 네네네. 어르신 들리시죠? 귀는 들리시죠? 네네네.
4: 5197님, 오 노래 좋아요. 작곡가님 말씀대로 괜히 뭉클해지네요. 내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불러도 좋을 것 같네요.
5: 불러주세요.
4: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요.
4: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5: 네.
4: 네. 7591님, 라폴라는 무슨 뜻인가요? 네, 대표님 라폴라는 무슨 아, 뜻이죠?
3: 라폴라는 네. 그 불어로 라트 폴라트 이렇게 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1: 아이스크림이 아니었군요.
5: 아 폴라포?
3: 아 폴라.
2: 나 한 번도 그 생각 못 해봤는데.
5: 맞아요. 어른들은 잘못 부르세요. 폴라포. 네.
1: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음악.
5: 포도 맛 뭐 이런 거죠? 맞아요.
1: 속으로 이제 그랬죠.
2: 설마 팀 이름을 그렇게 했겠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 네, 네 좋습니다.
5: 고급진.
2: 네. 네. 8호2 하나님.
5: 네, 피아노 치시는 분 우리 음악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어머.
2: 이야.
1: 학생이신가요? 8521님
2: 그럴 수도 있겠죠.
5: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한림예고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작곡?
5: 네, 송라이팅 수업으로 예. 자라나는 새싹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어떤 선생님이에요? 무서운 선생님. 야!
2: 아, 무섭지 않으실 선생님이세요? 것 같아요.
5: 맞아요.
1: 숙제를 또 안 해왔구나.
5: 애들 인사하는 선생님.
1: 아,
5: 애들이
1: 그래요.
5: 이렇게 인사해요. 외국처럼.
1: 그 애들 저 뭐야 숙제를 안 해왔어. 연습을 안 해왔어. 공부 안 해왔어. 그럴 때 어때?
2: 옛날에는 막 우리 시절에 막 줄자로 막 이렇게
1: 네, 손
2: 네. 내고 막 이랬잖아요.
1: 우리 때 네. 네. 우리 때 그랬고.
5: 저 약간 따로 불러서 같이 할까? 아. 이런 느낌.
2: 아 같이
1: 네.
2: 할까?
1: 계속 안 해와도 같이 할까?
5: 네, 네 같이 할까?
2: 오.
1: 아, 최고 선생님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었으면 네. 좋겠다. 네. 3249님.
1: 네.
4: 눈호강 기호강 멋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듣고 싶어요.
2: 아, 아~ 내일까지 쉬지 말고 노래하라는 네. 그런 메시지였고요. 4091님
4: 곡 작업할 때 같이 하시나요? 가사는 누가 쓰나요?
1: 전체적인 스타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곡 말고도 네. 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뭐
5: 저희 뭐 저도 쓰고 승준 씨도 곡을 되게 잘 써요.
1: 아 그래요?
5: 편곡도 너무 잘하고요.
2: 오.
5: 너무 다재다능한 친구라 네. 약간 저희가 쓰고 싶을 때 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는 약간 필이 오면 쓰는 느낌.
3: 사람이.
5: 네 맞아요. 쓰고 네. 싶은 사람이 좀 네. 쓰고.
2: 영우 씨도 곡 쓰세요?
3: 아 저는 곡은 안
2: 가사를 쓰세요.
3: 가사도 아니고 저는 이제
2: 예술을 위한 예술한다면서요.
1: 라트포브라트.
5: 오 발음 너무 좋으세요.
3: 노트북으로 일을 네. 많이 합니다.
2: 아 업무, 네. 행정 업무 쪽을
1: 아, 행정 업무. 그래,
2: 그것도 예술의
1: 하나. 서류 얼마나 많은데.
2: 맞아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승준 씨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면 미디 작업도 그럼 직접 하시는 것 같아요.
4: 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2: 그 미디로도 곡을 쓰세요?
4: 아 네네 다행히 조금 요즘에 좀 운이 좋아서 이제 무용 쪽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서 작년이랑 올해랑 이제 부산 시립무용단 음악 감독으로 네 곡을 그거? 하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어유 네. 그냥 능력이 많으시네. 다재다능합니다.
4: 대부분은 이제 저희 예. 전문 성란 작곡. 누나가 네, 예. 전문으로 작곡해서 저희 네. 팀 음악 이렇게 다 거의 다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2: 예. 네. 그렇지 이제 마지막은 선생님이 해야 돼. 예. 음악 선생님이 해야 돼.
1: 승주 씨가
2: 맞아요.
1: 승주 씨가 작곡된 게 너무 더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져요. 라폴라 공연이랑 겹쳤어.
5: 아. 그때 궁금하다. 궁금해.
1: 어떻게 하실 거예요?
5: 승준아
3: 내 눈치
1: 누나 눈치를
2: 아 이쁜 선생님이라면서요 왜 그래요 무섭게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곡도 가볼까요?
5: 네네. 네
4: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요 이제 담을 넘어 그대에게라는 담을 넘어 그대에게라는 네. 곡입니다.
2: 네.
4: 네 이게 아직 정식으로 발매되지는 않은 곡인데
2: 오 미발표 네. 곡이에요.
4: 이게

0: 서로에게 제목처럼 네. 서로에게 닿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어떤 담을 넘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이 가사 누가 쓰신 겁니까?
2: 이것도 제가
0: 썼습니다. 네. 아. 음악도 만들었고요.
1: 네. 음악도 만드시고
3: 사연이 있는 곡일까요?
2: 요게 약간 저희가 기획 공연을 할 때 저희가 창작을 했던 공연이어서 되게 인원이 많아요.

0: 악기들도 한 세 분 더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1: 풍성하게
0: 맞아 풍성하고 화려한
2: 기대가 됩니다. 네. 네.
1: 잠깐 내 올려가 볼래? 할 때도 이 목소리로 하시죠.
0: 저요? 네. 아니 더 밝게 합니다.
3: 아 지금 약간 위축도 되고 아직 그렇죠. 이 공간이 어색하고
0: 그래. 맞아요.
1: 저희가 궁금했던 건 가사 내용을 딱 보니까 네. 약간 짝사랑하는
3: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네. 물어봤는데
1: 그러니까요 지금 상화 씨
3: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죄송해요. 죄송해요.
3: 긴장하셨구나.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1: 상화 씨의 의도는 네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가사다.
3: 작곡가님의 경험담입니까가 네.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0: 아 이게 약간 그 레퍼런스가 있었던 건 딱히 아닌데 예. 그냥
3: 나온다.
0: 네. 그냥 나온다. 마음에서. 누군가를 만약에 좋아해서 바라본다면 그 마음을 그냥 내가 허락해 줄 테니 고이 접어서 줄게 뭔가 이런 식의 가사를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저의 경험담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습니다.
1: 아 이제 좀 속이 후련하다. 아,
0: 제가 막
1: 내려간다 내려가.
3: 그런 대답이 많아요. 맞춤형이야. 됐지 됐지.
0: 아니야 진실입니다. 자 트래블도 좀 사연이 있거든요. 뒤에 들려드릴 곡도.
1: 아 진짜요?
0: 그래서 그것도 한번.
1: 오, 자 재밌다. 그래. 네. 원래 맞아요. 이런 부연 설명이 있으면 음악이 더 잘 들립니다.
3: 그리고 대표님 이럴 때 계속 옆에서 그렇죠. 이렇게
1: 추임새
3: 첨언을
0: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네. 네.
1: 불이 꺼지면 안 돼.
3: 사실요 얘가 네. 말이죠. 그러면서
1: 막 넣어줘야 돼요.
4: 알겠습니다. 끝나고 불려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3: 이리 와봐.
4: 이렇게 할까 봐
3: 같이 하자 언니. 같이 해볼까?
4: 네 무서워서.
1: 아 재밌다.
3: 자 담을 넘어 그대에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부드러운 곡이었어요.
1: 결혼하고 싶다 진짜.
2: 그댈 사랑.
1: 아니
0: 자 이건 성남시 저, 목소리입니다 지금.
1: 제 느낌은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김동규 네. 맨 처음에 전주 딱 시작하시는데 따라 그 딱 그 느낌이 들면서
2: 맞아요. 네,
1: 눈을 뜨기 힘들 그 느낌이 딱 들면서 이거는 결혼식 축가로 되게 많이 맞아요.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무리 그런다고 해 둘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못해요.
1: 아니
0: 둘이 있는 양반이
1: 떼떼떼떼 엔지 재혼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2: 마음이 소사오른
1: 들게끔
0: 그럴 정도로
1: 가사랄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0: 굉장히 달달한
2: 맞아요. 원래 테너 선생님이 부르시는 부분이 또 있고 막 이래서 예. 승준이가 지금 되게 잘 소화해 준.
0: 승준 씨는 다 가능하니까
2: 맞아요. 맞는.
0: 네 맞아요. 자 가슴 설레는 곡이었고요. 지금 1017님부터 문자 또 한번 볼게요.
1: 어떻게 어르신 되시겠어요?
0: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1: 되시겠어요?
3: 읽어보겠습니다.
1: 안 되면은 네. 또 이렇게.
3: 네. 1017님.
1: 네.
0: 자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
3: 네. 오늘 라폴라 팬이라 보러 왔어요.
1: 라폴라 편. 편. 오케이 오케이.
3: 하겠습니다.
1: 편이라 보러 왔어요. 아 네. 키웠습니다.
3: 아,
1: 폰트 키웠어요.
3: 감사합니다. 라폴라 편이라 보러 왔어요.
0: 네.
3: 라폴라 노래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응원입니다. 네. 왕 감사합니다. 효도폰처럼.
0: 8659님 거의 네. 효도폰 수준의 지금 폰트 크기예요.
1: 네네.
4: 네. 8659님 정승준님 너무 멋지시네요.
0: 잘생겼어요.
1: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잘생겼어요. 뭐 멋있어요. 뭐 이런.
0: 아이 뭐 당연한 얘기지.
1: 아 됐어요.
0: 뭘 틀어요.
1: 네.
0: 말하지 마세요.
1: 네. 더 짜증나니까.
0: 공정거래님 것도 볼게요.
1: 네.
0: 승준 씨가
4: 네. 네. 공정거래님
1: 직접 해야 돼요. 네.
4: 잘생기기만 하던지 노래만 잘하던지 참 주변 사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1: 거. 아 진짜 정확하죠. 진짜 공정거래죠. 진짜
0: 팀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1: 아 예쁜
0: 뭐
1: 맞겠죠.
0: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3: 저희 뭐 맨날 들어가도
0: 그러니까 반응을 매번 들을 거 아니에요.
3: 네 그냥 이제는 저는 그냥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하도 들어가지고
2: 저희가 이제 무대에 서잖아요. 대부분 예. 이제 반응이 예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저희는 없어요.
1: 그냥 멋있다.
2: 잘생겼다만
0: 있어요.
3: 근데 그게 진짜 남녀노소 다 그런 게 초등학교를 가도 애들이 쉬는 시간에 몰려와요. 몰려와서 잘생긴 선생님이 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0: 승준 씨 몰라고.
3: 네.
1: 근데
3: 싸이냐고 막.
1: 팀으로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리드 보컬이 어쨌든 그렇지. 인물 칠해가 탁 되고 탁 그게 튀니까
0: 네.
3: 너무 좋습니다.
1: 팀의 어떤 이미지랄지 여러 가지가
2: 고맙고.
1: 좋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리드 보컬이 저예요. 봐봐. 진심으로 웃는 거예요. 잠깐 이리 와볼래? 잠깐만 얘기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봤어요?
0: 안 봐도 알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중에 새마로님인데 지금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여요.
1: 네.
0: 사진을 투척하셨어요.
1: 네.
0: 근데 사진 열 몇 장 정도가 그러니까 다 라폴라가 다른 데서 공연했던 사진들을
1: 다 따라가서 찍으신 거예요.
0: 다 올려주셨어요.
3: 되게 와. 소름이에요. 너무
0: 이따가
3: 받아서.
0: 이거 사진 받아가세요.
3: 네,
0: 꼭 받아가세요. 근데 보면은 그 수많은 사진들이 똑같은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공연을 막 거리에서도 하시고 그쵸. 공연장에서도 하시고 가설 무대에서도 하시고 막 이랬네요. 거리 공연들을 좀 많이 하셨었나요?
3: 거리 공연도 많이 했었고요.
0: 네.
3: 그런 버스킹 공연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0: 네.
3: 그리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가설 무대 이런 데서도 네. 했었고 네. 정말 더울 때도 추울 때도
0: 그러니까.
3: 많이 했었습니다.
0: 그렇게 쌓여진
1: 그렇지.
0: 내공이에요.
1: 그래서 감동받으신 분이 많아요.
0: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지만 다 승준 씨 얘기만 있네요. 102

0: 일진리 문자도 소개해 주세요.
1: 지나가 버렸어요.
2: 아 그랬어요?
1: 네, 네. 아,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3: 새로운 노래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신곡 자주자주 내주세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승규님은 저음도 고음도 다 잘하시네요. 너무 완벽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1: 자 해명하세요.
0: 네, 어떤 네, 리액션 해야죠.
3: 네, 이런 또. 네.
1: 그러면은 저음이 좀 더 자신 있으세요? 고음이 좀 더 자신 있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3: 솔직히 저음이 엄청 약한 편이어서.
1: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1: 그럼 지금 정도는 다 능력으로 연습으로 키우신 거예요?
3: 이거는 솔직히 낮은 음역이 아닌데 아~ 저한테 이제 낮아가지고 낮게 들리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4: 그러시군요.
1: 알겠습니다. 드디어 하나 형 이길 수 있는 거 찾았어.
0: 저는 이제 땅굴 쪽으로 그러니까 더 하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땅에 더 가깝게 가는 거. 낮고 작고 깊고 검고
1: 오만해 이제
5: 겸손한 자처럼
1: 오만해요
0: 겸손한 자
1: 오만해요
0: 원트 원치한테
1: 못 보겠어
0: 뭐가 안쓰러워
1: 오만해
0: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이런 걸 더 안 위로 더 뻗지도 못하고 옆으로 커지는 피지컬인데 어떡합니까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까요 뭐 하실 얘기 더 있으세요
0: 많죠
1: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0: 다음
1: 하고
0: 다음 곡 소개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3: 네,
1: 자, 네,
3: 나, 네네
1: 해주시죠.
3: 아 예, 이제 다음 곡은요. 저희 이제 라폴라를 또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곡 중에 하나고
1: 네.
3: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아. 네 곡입니다. 이제 북천이 말다커늘 유명한 곡이죠 국악에서.
1: 그렇죠.
3: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편곡해서 새롭게 또 뒤에 붙여가지고 창작을 한 그런 곡인데요.
1: 네,
3: 네. 저희가 거의 활동 초기부터 같이 해온 곡이기 때문에
1: 그렇죠 시그니처죠 사실
3: 네 맞습니다 네. 시그니처 곡이고요 또 이제 정가 특유의 여백과 발성 그런 고요하게 한음 풀어나는 그런 아름다움과 후반부에 격렬하게 나오는 그런 음악까지 네. 다 담고 있는 곡이니까요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이 곡도 승준 씨 매력을 진짜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0: 어떤
1: 생각해요
0: 어떤 식으로요?
1: 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0: 아 자체 그냥 보기만 해도
1: 네 이 곡 자체가 자 라이브입니다 북천이 말타커늘 네. 라이브입니다 감독

0: 네.
1: 네, 감사합니다.
2: 어떠셨어요, 사고 씨?
3: 아니, 진짜 제 마음을 네. 그대로 표현하신 건데 6822님께서 이 노래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라이브는 엄청나네요 하시면서 어떤 오페라처럼 극적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섹시하시다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끄럽네요.
2: 근데 왜 누나들이 더 부끄러워하세요?
4: 승준이한테 막 섹시하다는 말이 되게 네. 조금 부끄러워. 아~ 제가 막
3: 그냥 동생 같고
2: 네. 가족의 느낌은 네. 그런 것밖에 네. 없어요.
4: 저, 그렇죠. 저의 남동생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구하나 오사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5: 네, 솔직히 승준 씨 때문에 멤버분들이 손해 보시겠네요. 힛. 하지만 아름다우십니다. 감사드려요.
2: 그럼요. 두 분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5: 어서 빠지진 않거든요.
2: 그럼요. 그런다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3: 물언니님도 소개해 주세요. 물언니님의 문자.
4: 여성 두 제가 잘 읽고 있는 네, 거겠죠. 네. 여성 두 분 청순 구강녀시다. 너무
2: 청순하시대요 두 분. 자, 섹시한 남자 한 명, 청순한 여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강현 씨.
1: 네, 잠깐만요. 님.
2: 영정희님부터 볼까요?
1: 아, 네, 영정희님. 네. 이달 말 공연 사유의 정제에 대해서도 서로 소개 및 홍보해 주세요.
3: 여쭙진 못했네요. 아, 네, 저희가 여쭙지 못했는데 네. 공연이 있으시군요.
1: 네, 저희가 이번 달 말에 8월 28일에 사유의 정제라고 저희 라폴라에서 기획한 공연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1: 대표님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4: 네, 사유의 정제는 그 사유의 정제에서 정제는 그 무용 궁중정제를 예. 얘기를 하고요.
2: 네.
4: 궁중정제의 아름다움과 그런 뭐라 그러지? 전통을 계승을 하면서
2: 아, 네.
4: 그거를 이제 그냥 똑같이 재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저희 지금 이 현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화두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접목을 해서
2: 네.
4: 예를 들면 처용무가 옛날엔 귀신을 쫓는 춤이었다면 이번 저희 공연에서는 뭔가 평화 뭐 이렇게 막 갈등 많고 이런 요즘 세상에 네. 평화를 좀 바라는 그게 처용이 나와서 물리쳐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공연을 기획을 했습니다.
3: 갈등을 물리치고 네. 뭐 그런 거네요. 평화를 가다주고 가져다주고
4: 네. 또 춘행무도 또 다른 의미가 있고요. 뭐 항무도 뭐 환경 문제 이런 네. 거랑 엮었고요. 그런 공연입니다.
1: 네.
2: 그럼 무용도 함께 한다는 얘기네요.
4: 아, 네, 맞습니다.
6: 보고 싶다.
4: 네, 그래서
3: 하실 거잖아요.
2: 아, 무대 위에서 보실 거잖아요.
4: 네. 그 음악이 조금은 현대적인 느낌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란이가 이제 피아노 칠 때
2: 네.
4: 주먹으로 칩니다.
2: 어이? 막 팔뚝을 치고. 어떤 식으로요?
3: 현대 음악 같이 하시는 거예요?
5: 감독님 혹시 지금 해봐도 되나요? 음악 감독.
3: 근데 그때도 업라이트.
2: 아, 한번 들려주시죠. 그런 식으로.
4: 네, 연주 중에.
5: 네네.
2: 근데 그것도 감미로운데.
5: 제 여성스러운 피아니스트. 감사드려요.
3: 현대 음악처럼 하시는 거예요?
5: 네, 네 맞아요.
3: 그러면 업라이트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5: 네, 신디사이저로
3: 하도 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뚜껑 위에 막 닫고 막 그런 건 안 하겠네요.
5: 네, 뭐 긁거나 천을 튕기거나 이러진 않고요.
3: 뒤에 막 해머링 막 건드리고 그러진 않고.
2: 약간 우리는 주먹으로 치고 팔꿈치로 친다길래 막 꽝꽝 막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짠.
5: 이거 좀 격하게 해요.
2: 아, 격하게.
5: 많이 치고.
2: 아,
3: 그게 의미가 있는 행위인 거죠.
5: 아, 그렇죠. 약간 투쟁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2: 갈등의 네네네. 어떤 상징처럼 연주가 나가는
3: 이런 거네요.
1: 네.
3: 그런 것도 좀 퀴즈 내가지고
2: 네.
3: 정답 맞추신 분께 또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 재밌겠네요.
2: 승준 씨도 춤 추세요?
1: 저는
3: 춰야죠.
1: 춤은
3: 해야죠.
1: 제가 춤을 못 춥니다.
3: 에이,
1: 진짜 몸 치워가지고.
2: 에이, 아 그래요? 네,
3: 그런 게 어디 있어요?
4: 잘해요.
2: 잘해요. 잘하죠.
1: 걷는 거 정도는 합니다. 아. 나와서 무대 밟는 거 정도는 등장하는데 이제 무용은 전문 무용하는 우리
2: 아.
1: 네 무용수들께 예. 네, 댄서들께 맡기고

0: 저는 이제 노래와 네, 그 흐름 정도를 이어가는 정도라고 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번에 승준이가 또 같이 기획이랑 연출이랑 같이 해가지고 무대에서 승준이의 그런 이제 손길들이 많이 닿아 있는 그 무대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래하면서 걷고 또 뭐 이런 연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진짜 다재다능한 승준이가 있어서 제가 정말 네, 든든합니다.
2: 대표로서 든든하다. 네. 좋습니다.
3: 좋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곡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남으면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2: 마지막 곡 트래블에서도 어떤 사연이 있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3: 궁금합니다.
2: 자, 이끌어 주시죠.
3: 어디 여행 갔다가 뭘?
4: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약간 X에 대한 얘기요. 지금 현 X. 남자친구가 혹시 볼 수 있기다. 제가 이것도 남자친구 안 보러 올 때의 공연에서만 꼭지로 잠깐 얘기하거든요.
2: 아 그래요?
4: 그래.
3: 방송 끝나고
4: 죄송해. 오빠 미안해. 죄송해.
1: 너무 겨우
3: 방송 끝나고.
2: 알겠어요. 자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우리 못 들은 거예요?
0: 그래. 여러분들 다 비밀로
2: 네. 해주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X
3: 띠띠.
2: 자 이제 네, 마지막 곡만 남겨놓고 네, 있죠.
3: 즐거운 어떤 인생이 여행이다.
2: 그렇습니다.
3: 그런 거잖아요.
2: 예예예. 예, 네, 예.
3: 자 신나는 여행 음악 여행 한번 떠나봐야죠.
2: 네. 네. 어떤 곡이죠?
0: 네. 네 트래블이라는 곡이고요.
2: 네. 네
0: 트래블이라는 곡은 사계절에 우리 모두 함께하고 네 즐겁게 함께하자는 그런 마음을 담은 또 신나는 곡입니다.
2: 아하.
0: 네 여러분들 잘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아 왜 안 들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걸까?
3: 네 박수요.
0: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문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마저 다 소개하고 네.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네. 7426님 문자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네. 라폴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입꼬리가 안 내려와요. 승준님 목소리가 귀에 착착 감겨요. 앞으로 라폴라 노래를 계속 들어야겠어요. 눈호강 기호강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하트까지 남겨줬죠.
1: 8659님.
2: 네, 8659님. 정승준님 남편 자리 있나요? 남편 자리.
3: 있나요?
2: 남편 자리. 네, 남편 자리는 아직 네 없습니다.
1: 없어요. 네.
0: 넘어갑시다. 영정이님.
4: 얼마 전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구민지님이 부른 라폴라의 계략 청산도도 너무 좋았어요.
0: 아 구민지 씨가 불렀군요.
4: 네 맞아요. 네,
0: 보셨어요?
3: 저 네, 네 봤습니다.
4: 봤습니다.
0: 영웅 씨 보셨어요? 네.
3: 네. 그게 이제 저희 또 프로젝트 곡 중에 네. 가곡을 이렇게 서양 악기랑 같이 만든 앨범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곡 중에 하나였어요.
0: 아, 네. 아 요거 한 소절 가능하냐는 요청이 있네요.
3: 계략이요?
0: 네.
1: 계략 청산도?
2: 아 이게 그 정가는요 네. 남창가곡, 여창가곡이 네. 나눠져 있는데 네. 남자가 이제 여창가곡을 부르는 이름이
1: 아 이게 네, 여창가곡이
0: 좀 어렵다는 네,
1: 맞습니다. 얘기 아까 북촌이 했잖아요 하셨잖아요.
0: 언제 또 그렇게 했어요 감미롭게 했지
1: 이러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2281님 문자 있습니다
3: 라폴라는 흰 옷과 검은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뭘까요?
0: 이건 진짜 팬으로서 궁금하네요.
1: 맞아요? 일단 이건 맞아요?
3: 근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
1: 아 자율복장이에요?
0: 오늘도 근데 기본적으로 네, 약간 오늘, 흰색 베이스에 네. 검은 톤이거든요.
3: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공연 네. 다닐 때 네. 뭔가 한복을 입지 않으면 네. 그래도 애들한테 어떤 그 키워드는 줘요. 뭐 아. 하얀색 옷. 뭐 아,
0: 드레스 코드 컨셉.
3: 뭐 아이보리랑 뭐 하얀색 옷 이런 식으로 정해주긴 하는데 네. 그게 좀 그렇게 쌓여서 아. 검인 이게 조금 됐나 봐요.
0: 영원 씨에서 출발한 거였군요.
2: 사실 저희가 20대 초반 밴드였으면 좀 화려하게 입었을 텐데 네. 이게 조금 다 이게 갈수록 네. 다 어두운 톤, 이렇게 모노톤을 네.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0: 저희 보세요.
1: 40대 중반 되면 검은색입니다.
0: 우리 PD 봐요.
1: 네. 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네.
0: 네. 그러네 다 우리 젊은 우리 제작진들은 또 다 밝은색 입었네요. 네.
1: 그냥 내가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검은색.
0: 자 이렇게 오늘 라폴라와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로 함께했고요. 네. 그나저나 지금 8월 28일 금요일 성수아트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러 가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 단기 공연이 아니라면서요.
1: 5년 네. 5년 프로젝트입니까?
3: 아. 이 공연이 5년간 가는 것은 아니고요.
0: 프로젝트가
3: 네, 저희가 네. 이제 이전에도 만중상만이라고 하는 네. 그런 기획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만중사 음악 형식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했던 곡이고 궁중 음악을 기반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또 사유의 정제, 또 궁중 정제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그냥 계속 궁중 예술 쪽으로 해서 네. 아예 좀 이렇게 계획을 잡고 네.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0: 그래서 5개년 단위 프로젝트예요. 네.
3: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서 팜플렛에 넣고 우리가 꼭 지킬 수 있게 넣어보자 했습니다.
0: 아 지금 시간이 없기는 한데 그러면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년엔 뭡니까?
3: 내년에 제가 일단은 써놨을 때는
0: 2027년에는
1: 정학과 네, 한국화.
3: 한국화. 이제 그래서 이제 미술 쪽 이런 거.
0: 한국화. 28년에는요?
3: 28년에는 정학과 이제 의복해서
0: 한복. 네. 오, 29년은요.
3: 그때는 이제 정학과 건축 네, 해서
2: 크게 스케일을
0: 건축으로
2: 네.
0: 오, 다 따냈습니다 이제. 우리 다 땄어 이제.
1: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0: 요건 이제 지키셔야 됩니다.
2: 저희의 좀 장점이 네. 아무래도 정학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정학을 창작으로 활용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거를 좀 해 보고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0: 네.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통과 전통은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 네. 지점들을 발견해서 음악으로 이렇게 공연 작품으로 만드는 그 일들을 진짜 응원하는 바고요. 네. 꼭 지키시길
1: 바랍니다. 예, 오늘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떠셨는지 한 분씩 이제 끝인사 겸 뭐 오늘 소감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대표님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하고
0: 네. 네.
1: 네. 막내 승준 씨가 먼저 하시고
0: 승준 씨가.
2: 네. 네, 저는 이렇게 또

0: 트래블.
1: 좋았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2: 아 정말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네. 그런 트래블.

0: 오랜만이면 또 오랜만이고 또 자주 뵌다면 자주 뵙게 되는 이 자리인데요.
1: 네.
0: 항상에게도 긴장되고 설레는 무대였지만 또 오늘 이렇게 같이 팀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1: 네.
0: 너무너무 든든하고도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또 메이크업도 하고 왔는데 잘
1: 네.
0: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 공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좋습니다.
2: 말씀도 잘하죠.
1: 자, 우리 선생님.
3: 네, 선생님 나왔습니다. 조 선생님 여기 있고요. 너무 재밌게 잘 이끌어주셔서 긴장되는 와중에도 재밌게 잘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3: 자주 불러주세요.
1: 네.
3: 방송 끝나고 일단 나도 바로 가고.
1: 연애 전선도 화이팅!
4: 화이팅!
1: 자, 우리 영우 씨.
5: 일단 저희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라폴라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게 이 자리가 너무 또 감사한 게 특히나 이게 이제 또 영상으로
1: 맞아요.
5: 나왔잖아요.
1: 맞아요.
5: 근데 저희가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팀 활동을 한 5, 6년 이렇게 같이 붙어 지내다 보니까 그 초창기 영상만 봐도 괜히 뭉클한 게좀 있거든요.
1: 그렇죠.
5: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진짜 50대, 60대 돼서
1: 네.
5: 이 바투 상사디아 나왔더니 영상 보면서 또 오늘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2: 저희도
5: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멋진 공연해 주시고 저희 즐거움을 주셔서
1: 네.
2: 너무 감사드리고 8월 28일 금요일 성수 아트홀에서 열리는 라폴라 공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 자, 지금까지 아름다운 국악밴드 라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4: 감사합니다.
1: 네.
2: 아유, 참 좋네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음악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2: 좋습니다.
1: 앞으로도 라폴라의 공연 음악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2: 자, 즐거운 광복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하나, 둘, 셋. 3초는 참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초만 여유를 갖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면 정말 바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화가 날 때도 3초만 숨을 고르면 여유가 생겨서 화가 났던 이유가 조금은 희미해집니다. 3초도 그런데 30초 혹은 3분의 여유를 가져본다면 우리의 하루가 또 내 주변의 공기가 바뀔 수 있겠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노래가 좋다.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편안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조일하의 노래로 시창 12난간 벽옥대 보내드립니다.

조일하의 노래로 시창 12 난간 벽옥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3초의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일 동안의 연휴, 여유가 아니라 연휴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아마 이 연휴 동안 어떻게 신나게 보낼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고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여름에 떠나지 못했던 막바지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입추 매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아마 계획을 세우면서도 더욱더 신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유하면 아무래도 좀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는 신나는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준비했습니다. 박초월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눈에 황무사라고 눈물이 뱅뱅이

회복지를 가량으로 여봉의 뺑파! 뺑파! 2, 3차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수상한 마음이 생겨 행장을 더듬어 보니 행장이 없거나 그때의 도망간 줄을 짐작하고 신봉 삼문

동판이로 보나 얘기 천안부 없이면 호래이나 꽉 물어가거라. 여보 주인 밥값이 얼마야? 예, 밥값이 서돈이올시다. 기디발라 잊어버렸는데 밥값은 전이 비싸지 않는가?

많이 좋네. 저런 내가 모욕하면 서러운 방법을 신칠게요. 서러운 방법을 신칠게요. 깨끗한 정신을

명창에 서슬이는 소리 때문에 신봉사도 훨씬 더 시원한 물에 목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이었는데요. 박초월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철현금 독주 육자백이 준비했습니다. 이 검은고의 주법에 농옥이라는 독특한 도구로 이 왼손을 이제 소리를 표현해 내고요. 철현 줄로 된 철로 된 줄에서 나는 소리 덕분에 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곧 맞이하게 될 뭔가 가을과 비슷한 서늘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로 다른 육자배기도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육자배기를 듣다 보면 대단히 따뜻하거나 또 흙냄새가 좀 나는 예,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철현금으로 듣는 육자배기는 왠지 좀 더 서늘하고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유경화의 철현금, 김태형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육자배기를 철연금 독주로 들었습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김태형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자팍사전. 오늘은 지난 수요일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에서 만나본 재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담의 한자는 제주제자의 이야기담자이고요. 재주 있는 이야기 혹은 재치 있게 말하는 재미있는 말솜씨를 재담이라고 합니다. 재담은 일상에서 만들어진 것과 놀이판에서 선보이는 전문적인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전문적인 재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재담은 전통 연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가, 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등에서 광대들이 재담을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상황에 맞는 말들을 장황하게 열거하는 장난스러운 대사가 재담이고요. 입심이 좋은 전문 광대들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재간풀이로 광대들의 연행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판소리의 경우 대체로 안일이로 재담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굿의 경우는 마을 굿의 굿놀이 부분에 재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과 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신을 즐겁게 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재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웃음 유발이죠.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의 형태에는 상황과 관련되는 재담, 진술과 관련되는 재담, 어휘와 관련되는 재담, 발음과 관련되는 재담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히끗 히끗 고분고분처럼 동음어를 중복하거나 바위 틈틈이 모래 짬짬이처럼 유사 음어를 중복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이 밖에도 모욕적 표현, 과장, 짐짓 모르는 척하기, 장황스런 요설, 어깃장치기, 딴청하기 등으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세조 때 호남 출신 광대 박남이 웃은 이를 꾸며내는 극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지고요. 근대 무렵에는 박춘재, 최화춘, 박천복 등에 의해 재담이 구전되다가 근대에 들어서 박춘재, 신불출, 윤백단, 장소팔, 고춘자와 같은 전문 연예인의 연기가 더해져서 극과 소리 형식으로 전승이 됩니다. 그러다가 유성기와 라디오 번성기의 재담 공연과 만담 형식으로 이 재담이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경기 명창이었던 박춘재 명인의 재담은 음반으로 보존이 되어 있고 이것을 근대 최초의 연예인 공연 기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와 재담으로 1929년 음원입니다. 장대장 타령 보내드립니다. 이때.

0: 춥던 날이 따뜻해가 몸이 풀려 알아서 병장할 때였어.
1: 노군해.
0: 노군할 때야. 응. 춘삼은 후시절이라 처음에 응. 군생지물이 가위위 자락하야 너구리도 손잡고 두껍이 순산하고
1: 그렇지.
0: 이럴 때세기려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우마 추게 할 텐데
1: 옳지.
0: 이때는 얼굴 나가는 거니 막재꿍으로 넘어 왼손으로 둘째 꿀 로그당꿀이라고 했지.
1: 할미당꿀.
0: 나가는데 그날 일진이 생기 복대길이라 우땅에 굳이 8배 아랫땅에 갱이 7배 어떻게 쾅쾅 궁 국야단인지 정다운 사람 맞네. 굳속으로는 한마디 못하고 생겼네.
1: 그렇지.
0: 그런데 무당이 세면서 다 모았던 게 있다. 양반의 노소는 남소복 편색 따른 심으로 노둘지 두파발지 또 각신절지 모두 나와 야단인데 겨울선은 무당이 서서 구스르고 무대에 앉아 장굴 치지만은 이거는 저 장단길정원에 가면은 어린 시골 물러드니 박수무당 하래이라고 있네. 요새 말로 하이카라상이지. 상투는 비양밥 우전을 심먹고 똥 노는 것 같지. 얼굴이 무각각했는데 까섹시 휘기려. 자지꼴뛰기 진장발라 고 논도 터고 비추해진가다 참아유실 해놓도
1: 편지.
0: 갓 또래는 어쩌가 큰지 갑갑보듬 실값이 더 많지. 그대로 앉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 만화 잘한다고 야단 났네. 이래
1: 덩덩쿵덩쿵덩쿵덩쿵덩쿵
0: 이러다가 하면 돌로둔 거야. 덩기덩기덩기덩쿵 한참 이럴 때서 이래 이런데 뭐는 거니 장부 타령을 갔다.
1: 그렇지.
0: 아 장부 어? 만신몽주 어? 아 끌리 아 이러갔다. 이러는데 요새 인사 한번 하던 게 있다.
1: 그렇지.

0: 아버지가 구토는 줄 알겠다. 응. 해 그러되 염불에는 맘이고 제빵은 맘이다고.
1: 그러자
0: 행운 한장 도망가는데 그날 12시 안에 쥐 맞춰버리고 응. 들고 살아났던 게 했다. 장대장 마누라하고 응. 장님하고 이른다 이르지 마라 다르게 했던 거야.
1: 그렇지.
0: 장님은 뚝땡이라 콱콱 죄질르지. 나는 일로 한번 이랬겠다. 나는 일로 장대장 봉거든 이루었던 그 당시에는 이르지 말라지. 응. 사장 내 아주버니 사장 내 아저씨

0: 한번 뭐 그런 이런 불황당지라가 이런 말이지. 실탄 실탄 나누는 시료 나누는 시료. 어? 어떤 이게 승리의 구멍이지.
1: 그렇지.
0: 잠만의 재물을 담으면은 동설용 고개나 보수 고개가 야구 문제를 넘는데 오고 가는 행인을 붙잡아 옮기고 누를 패지 시려시려나는 은도 싫고 금도 싫고 지장도 싫고 갈치도 싫어 나노는 싫다 나노는 싫어 정대장 뿜거는 이루겠다 정말 그랬으리겠나 사랑은 약한 얘기로 발라맞히지 사장 내 아주머니 소가리 하사라 이때는 너니 때냐 구시월 주전이라 방망고꼭이란 분이요 불미태국가 피었을 때 우리 대께 감히 위방을 갚으면 우리 집이 공간이라 집도 꺼는 침방 안에 적자병풍을 둘러치고 원앙금침을

0: 3년 후에 동서양 각국을 물러나고 웃음을 웃자 하면은
1: 그렇지.
0: 본문에 조선의 하자줄로 모두 번역을 하면 되던겠다. 하하흐흐히히 이렇게 웃고 장님은 비지사로 천천나오지 이러더게 우는데 이건 장님이 신세 타령이 됐지. 배색심으로 우는 건 살신 사람이 우는 거야. 이건 네가 웃고 이렇게 웃음까지 나오지. 장님이 신세 타는 거지. 이내 신세는 오요요 맹관이 도였으니만은 아니겠다 하고 돌아가던 게 있다.
2: 박춘재, 문영수의 소리와 제담으로 장대장 타령 1929년 음원이었는데요. 보내드렸습니다. 서울구 대감놀이 보내드릴 텐데요. 고백화 이진홍의 소리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얼쑤 얼쑤구나 얼쑤 얼쑤구나 얼쑤 아주 이 집이서 똥도 쿵리나 나 낑깽 대체 뭘호
1: 대감놀이 합니다.
0: 왜 대감놀이 호?
1: 아 왜 해요? 잘 되라고 대감놀이
0: 누구
1: 하죠?
0: 잘 되라고요?
1: 아 우리 집 잘 되라고요.
0: 아 태준이 잘 되라고?
1: 네.
0: 아 아주 재기랄까 우리 대감은 보물 대감 식신 대감 어른 대감 아이 대감 남 대감 여 대감 아, 아주 제기랄까 하우동방에 들어왔는데 뿌연 막걸리 한잔 없고 원산 말뚝 하나도
1: 없고 아니 우기는 왜 없어요? 여기 차시루 떡에 원산 말뚝에 다 갖다 놨는데
0: 어디 갔다 놨어?
1: 아, 여기 갖다 놨잖아요.
0: 저기 갖다 놨구려. 아, 아주 제기랄까 우리 대감은 턱에 욕심이 많던지 뒷뜰에서도 저벅저벅 앞뜰에서도 저벅저벅 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이렇게는 아주 대감이 아주
1: 아주 대감이 있는 듯 하시군요 그냥
0: 아주 대감이 욕심이 많소 내가
1: 네.
0: 남대감 여대감 아주 뭐 그냥 뭐 여기 그냥 방송국에 대감도 그냥 있는 듯 하구려 모두
1: 네 그렇습니다
0: 아주 제기랄까 오갑자 지나가듯 아주 끝에 삼촌 같구려
1: 말쑥해요
0: 아 그거 참 정말 새김질 잘하는구려 아, 아주 재기랄까 우리 대감은 아주 이렇게 대감이 욕심이 많아서 은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하는데 김씨 대주가 아주 나가실 적에는 아주 빈발이고 들어오실 적엔 찬발이요
1: 네.
0: 아, 아주 재기랄까 아주 모두 재수 열어주니까
1: 아 그럼요 재수 열어주세요
0: 재수 열어줘
1: 네.
0: 1년하고 12달에 환연하고 열석달이 아주 재수만 자꾸 열어줄까?
1: 그럼요 대감께서 그저 자꾸 생겨주세요
0: 생겨줘?
1: 네
0: 욕심 대단히 많구려 아주 그러면 이렇게 대감놀이 아주 이렇게 하려면요
1: 네
0: 아주 꽃맞이 입맞이 다량을 꼭꼭 허우
1: 허구 말고요 연연히 하는데요
0: 연연히 몇 번 허우?
1: 아 연연히 몇 번에 1년에 한 번씩 하죠
0: 그러니까 틀렸지 봄에 해야지 가을에 해야지
1: 그럼 1년에 두 번씩 해요?
0: 그러니까 꽃맞이 입맞이 그러니까 가을 봄으로 하라 그런 말이에요
1: 네 이제 그럼 제가 말씀대로
0: 아, 아주 재기랄까 아주 대신진 아주 문전 같구려
1: 쓸쓸하군요
0: 아, 그 사람 정말 새김질 곧잘 하는군요 아주 그렇지만 우리

0: 해발가시루판인사라 상영하에 양두부제냐 이도령해춘야이게 하루만 못 봐도 살겠네 얼씨나 칭하자 죽으려 얼마나 존재를 모르겠네
1: 감기다.

열두 달 홍수맥이 다하였으니 채수 사망을 생겨져 얼씨

세수 삼망을 생겨볼까 멀지구나.

0: 오나 아직 오늘 짓는 못하리라. 자라 얼씨구나 얼쑤 얼씨구나 얼쑤 얼쑤 얼쑤 전이야 얼씨구나 얼쑤 얼쑤 얼쑤 얼쑤 얼씨구나 얼쑤 얼씨구나 얼쑤 얼쑤 전이야 얼쑤 얼쑤 얼씨구나 얼쑤 얼씨구나 얼쑤 얼씨구나 얼쑤 얼씨구나 얼쑤
1: 서울 굿 대감놀이를 고백화 이진홍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가야금 병창으로 이 제비 노정기 들어볼 텐데요. 판소리에서의 제비 노정기도 상당히 그 가락의 어떤 부침새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고 또 제비가 다녀가는 이런 여정들이 신기한데요.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제비 노정기는 판소리 속의 제비 노정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날쌘 제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강정숙, 윤소인의 가야금 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2: 강남 두교는 조정지 망제라 백조도를 점거를 허겄다.
3: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2: 중원 나갔던 명매이
3: 말리 조선 나갔던
2: 흥보제비 나오.

0: 내들 갑수니까 제발 덕분에 동참하오.
1: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내가 두랭나를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거라.
2: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커난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1: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인간 장님을 지내여 송도를 내가 망월 때 간담전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이 인간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골라 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제비 노정기를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강정숙, 윤소인의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장단 부침새가 어렵기로 참 유명한 곡이라서 이 장단 연주자들에게는 꼭 외워야 할 그런 레퍼토리로도 되어 있는데 김청만 명인의 그 연주를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김청만 명인의 추임새가 들리니까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스러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서 뛴다. 1932년 중국 난징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의 교가를 지은 이는 여자부 교관 박차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철애라는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35세 나이로 눈을 감고야 맙니다. 독립투사들에겐 그 싸움에 온 인생을 바치느라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어느 교지에 남겨진 문학 소녀의 글부터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 쓴 노랫말도 총을 든 의열단원 박차정의 삶과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물렁 나 아이가 물렁한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김소성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도 포천에 논 매는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삼도 설장고 가락 준비했습니다. 삼도, 경기 충청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 영남 지역을 묶어서 이제 삼도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이 각 지역이 우리나라 말씨처럼 그 지역 특유의 농악 가락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장구의 가락들, 그 중에서도 이 장구가 판에 신명이 무르익었을 때 혼자 나와서 혹은 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나와서 연주하는 개인 놀이 시간, 그걸 설장구, 설장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명인들의 가락을 모아서 새로 엮은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도 설장고 가락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3두 설장고 가락 들었습니다. 김덕수 외에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예, 듣다 보시면 또 사물놀이 좋아하시거나 장구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물놀이가 만들어낸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만 연주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을 덜어내거나

또 타법을 좀더 초심자에게 맞게 바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다는 게또이 사물놀이의 어떤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이렇게 대회 나가보면 정말 다 같은 곡인데 다 다르게 연주하시거든요. 예. 아마 이제 가을 다가오고 하면 그런 대회들도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도 꼭 한번 찾아서 현장에서 그 신명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비나리 중에서 고사덕담 부분을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오한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조사로다 천계 어자 하늘이여 지게여 쭉 땅 생기니 우순 풍조 미난낙 국태민한 법륜전 세화연 풍전연이 돌아든다 이시 한양 등극시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하기 주춤 생겼구나 사대문으로 눌러놓고 하계 등에 대궐 짓고 대궐방 육조로다 육조박 오영문 오영문 하각산 각도 가급을 마련할 때 왕심산 청룡이여 동구만리제 백호로다 인왕산이 주산이여 종남산 암산대여 과천관악산 화산비처 동작강 수기마가 여천지 무궁이라 원하는 금요차일 사바는 세계로다 남서는 부주자보 해동동양의 조선국 경기도라 한성에 37관을 마련하고 충청도로 내려가 53관 마련하고 경상도 접어드니 72관을 마련하고 전라도로 돌아도 56관을 마련하고 강원도 올라가 27관을 마련하니 이대멸레 대멸레 이대동중 대동중 건고건명인 이댁전 작년 같은 험한 시절 꿈결같이 보내시고 신년세 접어들어 학벌량 질풍양하며 수라자손 거느리시고 태평성대 잘 사실 때 70대 때 드는 액 달거리가 세이다 하면 달거리 풀고 가세 정치월 2, 8월 상구월 40월 오동지 6석달 1년이면 12달 과년은 10석달 1월같이 밝혀줄 때 정월에 번쩍 드는 액 2월이라 영동날 소지 삼장 둘둘 말아 부싯돌로 불붙여 반만공중에 올렸더니 1월 성신이 굽어보고 부인의 정성이 저만하면 석산가산에 꽃피리라 명을 주랴 복을 주랴 명만 주면 복 없이 살랴 한 손에 명을 받고 또 한 손에 복을 받아 90중광 수복강령 백수가 정명이여 1월 성신이 막아주니 긴들하니 좋을 소냐 2월 한 달 드는 액을 3월이라 삼진날 강남 같은 처제비 쌍쌍이 나라더니 제비 조리를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액 4월이라 초파

송백수양 푸른 가지 높다랗게 그네 메고 백릉보선의 두발길 어기어차 후려차니 당태줄로 막아내고 5월달 드는 액 6월이라 유둔 날 천방지축 번개 번쩍 뇌성 소리로 막아내고 6월 한 달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성 날 견우직녀

집에 송편 많이 빚어 참기름을 슬쩍 발라 이웃집에 돌려주니 쟁반 끝으로 막아내고 8월한 달 드는 애건 9월이라 구구절 천축산 동명월에 만개국화를 베어다가 국화농주 많이 빚어 집안

너를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달 드는 액 10월은 상달이여 무시루 떡을 푸짐히 쪄서 방망이 맞은 북어 대가리 막걸리 속자

0: 주님이 막아주니 만사는 대기요 소원성취 하옵시니 긴드라니 좋을소냐. 10월 한 달 드는 액은 동지딸 동지날 찹쌀홍심이 빚어놓고 동지 팥죽을 듬뿍 쑤어 안악금상 대방마님 이남박에 푹 퍼들고 소술대문에 썩 나서서 이문저문에 기얹으니 문밖에서 뜬 오방잡기 뜨거운 팥죽을 뒤집어 쓰고 애뜨거워 혼쭐이 나서 원강철이 달아나니 만사는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하니 이런 경사가 또에 갔소.
1: 비나리 중에서 고사덕담을 오한수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김영재 류 해금 산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명인은 해금과 검은고의 명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지영희 명인께 지영희 류 해금 산조와 민속 음반 전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해금 산조를 만들게 되었죠. 이 김영재 명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10대 때부터 스승과 명인들의 좋은 가락을 구음으로 따라해보고 악보로 옮겼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가락을 만들었는데 장단과 조성을 바꿔가며 가락을 붙여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김영재 류 산조는 1989년에 KBS 명인전에서 선보였는데요. 악장을 좀 늘리고 단모리와 언모리 장단을 집어넣어서 길게 만든다는 것이 1시간이나 되는 산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락을 만드는 중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김영재 류 해금 산조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산조에서 보기 드문 언모리와 단모리 장단이 있는 것이고요. 우조, 평조, 계면, 경드름, 메나리, 드렁조 등 남도와 경기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악조가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음을 살린 독특한 선율이 등장하고 왼손의 위치를 자주 바꿔가며 조 바꿈을 많이 하는 것도 이 산조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감상해 보시면 더 깊은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재의 해금, 장독화의 장구장단으로 김영재 류 해금 산조 보내드립니다.

김영재류 해금 산조 함께 들었습니다. 참 이 가락의 어떤 구성이나 조의 구성들, 특히 장단의 구성까지 대단히 다채롭고 그만큼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대단히 조곤조곤 담담하게 하지만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재 해금 장덕호의 장구장단으로 김영재류 해금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을 무개월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좋다 끝날 시간 되면 아마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거나 좀 일찍 퇴근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걱정되는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서 눈치 보느라 퇴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그 진행자로서 참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꼭 신세 타령을 하게 되죠.

0: 딴 사람 다 퇴근하고 집에 간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일터에 있나? 혹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누구누구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 속으로만 사귀면 화병이 되죠. 몰래몰래 몰래 노래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은 진도 토속민요 물레타령 준비했는데요. 이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잘 들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병철 한남내 어르신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마포 양포 실뽑기는 삼암시대 유업지요 구명실로 배짝이는 무힘지역 공덕이요 원래야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어리렁 소리렁 찰도 돈다 병이 났네 병이 났네 시살물래 병이 났네 시살물래 병난데는 무시무시 약이란가 물래야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어리렁 수리렁 찰도 돈다 물해야 돌아라 뱅뱅 돌아라 어리렁 수리렁 찰도 돈다 백다꽃초 손에 들고 울퉁불퉁 걸려주면 저그저그 올려주네 물해야 돌아라 뱅뱅 돌아라 오시로 불을 쓰고 이명투를 타자 쓸고 물해야 돌아라 뱅뱅 돌아라 우리롱 수리롱 잘도 둔다 간솔단우 화놓고 불어 불어 불을 써서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산조의 깊은 호흡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협주곡3가 오는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독주곡으로 이어져온 산조의 전바탕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협주곡 무대인데요. 올해는 해금과 검은고를 중심으로 산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휘는 원영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가 맡고요. 작곡가 장태평과 김연섭이 새롭게 만든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지역이류 해금산조 보존의 대표 홍옥미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검은고산조 전승교육사 김무길 명인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지역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입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형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삼조라는 이름을 붙여 산조를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전통의 깊이를 품은 선율 위에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색채를 더한 긴 산조 협주곡 3에서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AI가 판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만으로도 궁금해지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여름방학마다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인천문화예술회관 2016 썸머 페스티벌이 8월 15일과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과 국악이 만난 특별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5일엔 전통음악집단 셋이 선보이는 A와 I가 추어주는 판소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죠. 이번 공연 판소리 다섯 바탕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펼쳐지며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와 생생한 연주 그리고 AI가 그려낸 새로운 풍경이 만나 판소리를 더욱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색다른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란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팔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정당 동탄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 그 악명 높은 삼복더위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날. 말복은 확실히 초복, 중복과는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죠. 초복과 중복

까지는 더위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할 때라고 엎드릴 복자에 주목하게 되지만 말복은 끝 말자가 더 크게 다가오니까요. 이제 드디어 그 악명 높은 더위가 끝날 때가 됐다고 알려주는 듯하죠. 게다가 말복은 항상 입추 다음에 오니 마음은 벌써 가을에 발을 걸친 상태에서 여름이 진짜 끝나긴 끝나는구나 하고 확인 도장을 찍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도 갈 때가 되니 아쉬운 마음. 원래 이별이란 게 그런 법이니까요. 아마 이 여름도 쿨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얼마간은 또 질척거릴 테지만 그 또한 얼마 안 남았으니 곱게 다 받아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준비를 해야겠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박혜리의 나무가 꾸는 여름 꿈 들으면서 8월 14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드디어 삼복의 끝 말복이네요. 정말 올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심해서 이 여름이 언제 가려나 싶었는데요. 어느새 벌써 입추 지나고 말복까지 오니 정말 여름이 가긴 가는구나 싶죠. 갈 때가 되니 또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벌써 추억 보정이 되면서 그 힘겨웠던 더위가 그냥 낭만의 한 페이지로만 기억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름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말복 보양식으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려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 냉빙고에 시원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혜인의 노래, 김기덕의 피리, 김태경의 생황연주로 여정, 길따끔 함께합니다.

양혜인의 노래 김기덕의 피리, 김태경의 생황연주로 여정 길닦음 듣고 왔습니다.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콘서트 길티 플레저에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과 30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리는 공연 중에 8월 29일 토요일 5시 공연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데요. 길티 플레저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여행하는 길과 차와 즐거움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의미의 신조어 길티 플레저를 의식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마시는 차 한 잔의 즐거움을 위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온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마주한 환경 문제에 대해 예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느끼고 꾸준히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담아 창작 활동을 해온 공명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냉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공명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Weather is nice.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경상도 남자가 애인에게 선물할 때는 오다 주었다 라고 하고, 경상도 남자가 청혼할 때는 내 아를 낳아둬 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렇게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고 강한 모습만 보일 거라는 편견은 경상도 사투리 특유의 억센 억양과 짧게 끊기는 말의 특성 때문일 텐데요. 첫 소절부터 날 좀 보소라고 경상도 색깔이 분명한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죠. 역시나 경상도의 지명이 붙은 밀양아리랑. 하지만 밀양을 넘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경상남도 밀양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에서까지 밀양아리랑의 선율은 씩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뛰어든 이들이 먼 타국에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0: 부른 노래가 바로 밀양아리랑 선율의 가사만 바꾼 노래였던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통칭하지만 당시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군사활동을 통해 독립을 도모하고자 조직된 단체는 여럿이었는데요. 그래서 독립군 아리랑도 단 한 곡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밀양 아리랑뿐만 아니라 영천 아리랑 등 다양한 아리랑 선율에 조금씩 다른 가사로 불리던 독립군 아리랑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인 한국 광복군이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고 4대 군가의 하나로 채택된 광복군 아리랑은 밀양 아리랑의 선율에 독립군 아리랑의 가사를 차용해 새로운 가사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군가라고 하기엔 너무 경쾌한 선율이 아닌가 싶지만 그 많은 아리랑 중에서도 밀양 아리랑 선율을 군가로 채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일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마는 마치 경상도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강인함처럼 두렵고 약한 마음 내비치지 않고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기에 이 노래가 가장 적합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그 독립군과 광복군들의 의지가 담긴 노래를 마당극 배우 김종엽이 재연해 부른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1: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이조왕 말려

싸우자 총칼을 메고 일제놈 쳐부셔서 조국을 찾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났네 독립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부모님 처자를 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통일꾼 아리랑 불러나 보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우리네 부모가 날 찾으시면 광복군 갔다고 말 전해주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불어라 광풍아 불어라 삼천만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두둥실 떠오는 배는 광복군 실컷서 오시는 배래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

0: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난데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1: 김종엽의 노래로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밀양아리랑 선율의 가사를 바꿔 부른 독립군 아리랑과 광복군 아리랑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노래들 자체가 우리 민족의 노래가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되고 확장됐는지를 알게 해주지만요. 세월이 흘러 그 시대 독립군들의 활동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돌아보며 그들이 부른 노래에 새 옷을 입혀 재탄생시킨 곡들이 있습니다. 먼저 첼로와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연주팀 진스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던 2019년 광복절에 진스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곡인데요. 이 곡은 진스 멤버들만이 아니라 크로스오버 국악그룹인 상생과 이어랑, 그리고 클래식 연주팀 인클래식과 성신 콰르텟까지 총 5팀이 만나 23명의 연주자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보컬로는 상생의 오단혜 씨와 이어랑의 이자영 씨가 목소리를 더했고요. 이 진스 아리랑은 광복군 아리랑의 본조 아리랑이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몽금포 타령의 광복군 아리랑을 더해 새롭게 재탄생시킨 곡, 국방국악문화진흥회의 광복군 영가까지 만나볼 건데요. 사단법인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군부대 문화공연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네요. 그럼 진스아리랑부터 광복군 연가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최윤선의 노래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연주로 광복군 영가 함께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오단의 그리고 이자영의 노래 이어랑과 상생 잉클래식 성신 콰르텟이 함께한 진스 아리랑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광복군 아리랑은 이 땅에서 불리던 밀양 아리랑의 선율에 가사만 바꿔 부른 노래였지만요. 독립군들이 부른 여러 종류의 아리랑 중에는 타국에서 새롭게 창작된 노래도 있었는데요. 1920년대 북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조선의용군 전사들이 일본군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던 노래라고 전해지는 기쁨의 아리랑.

도 그중 한국입니다. 이 노래는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 동포 사회에서만 쭉 불려오다가 정작 국내엔 1980년대에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화려한 반주나 장단도 없이 연변대학 호텔에서 녹음된 김세영의 노래가 유일한 음원으로 국내에 전해졌다가 2011년 소리꾼 김용우의 아리랑 앨범에 수록되며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김용우가 새롭게 부른 기쁨의 아리랑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 선언문 낭독 육성을 노래 뒤에 붙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김세영의 노래로 기쁨의 아리랑, 그리고 김용우가 다시 부른 기쁨의 아리랑까지 두 곡 이어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本重要なる南自信の神話帝国政府をして米英士と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る。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봄이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나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이문세 원곡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입추가 지나고 신기하게도 시원한 바람이 더위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이 노래는요, 이렇게 바람 속에 슬쩍 찾아오는 가을을 느낄 때쯤이면 꼭 생각나는 노래예요. 자, 오늘은요,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가을이 오면 들어볼게요.

이문세의 원곡 가을이 오면 오늘은 류지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은 오주하의 연주와 노래로 내 마음은 가을이요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문자 냉빙고 코너가 기다리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추대 차지스의 연주와 노래로 좋다 잘한다 좋다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맛있게 저장해 두셨는지 꺼내볼게요. 우선 6시 땡 하자마자 큐 사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3790님께서 큐 이렇게 남겨주시고는 바로 다음 문자에 첫 곡이 생황인가요? 연주자 정보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셔서요. 우리 차세벽 PD님이 직접 답장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여서 뮤르의 다시 가을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띄워드렸었죠. 주 멜로디를 연주한 악기는 생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곡 제목과 연주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3790님의 문자 아직 끝이 아닌데요. 만나는 힐링타임이라는 문자와 함께 오늘도 라면서 네잎클로버를 또 찾으신 사진도 올려주셨고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네잎클로버 위에 나의 소원은 국악 CD 100장 소장하는 것이라고 문구도 더해주셨네요. 바쁘게 모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오늘은 인제에 가서 5시에 일 시작. 1시 40분에 일 끝내고 왔어요. 12시가 넘으니 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하고 왔네요. 미련 없이 하셨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입춘날 금요일 당일날 정말로 뜨거웠거든요. 그날 서울은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간 날이었으니까 아우 일찍 철수하고 오시길 잘하셨어요. 윤에서 가시도층 붉은 장미님께서도 일주일 후면 말복이니 말복 지나면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올해 마지막 더위라 여기며 버팁시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긴 했지만 이 폭염의 절정을 찍고요.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확 달라졌죠. 일주일 사이에 벌써 계절이 달라진 느낌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계절을 느끼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독궁 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5055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김준수의 노래로 답가 상사별곡.

김준수의 노래로 답가 상사별곡 5055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는 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라벤더 꽃입니다. 보라색, 연보라색, 푸른색의 꽃들로 향이 유명한 허브 중 하나죠. 라벤더 향은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준다고 하네요. 한 방울의 향을 모으기 위해 수만 개의 꽃이 필요하지만 더위에 지친 만나 가족에게 라벤더 꽃과 향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둘러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사진을 정말 보기만 해도요. 아, 이 꽃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날씨는 더웠어도 입추를 맞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코너에서 가을 하늘을 연상케 하는 청성곡 들려드렸더니 0118님께서요. 가을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 상념에 잠기게 하는 소리네요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죠. 삼승할부지님께서는요. 보미님 안녕하세요. 삼승할부지 오랜만에 병실에서 경청합니다. 보미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제주민요 너영나영 신청합니다. 오늘 청성곡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삼승할부지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월요일날 정말 반갑게 인사드렸던 네, 그런 기억나는데 금요일날 미리 찾아주셨네요. 네, 빨리 쾌차하시길 다시 한번 네, 응원드립니다. 그럼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아포가토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나영 함께합니다.

아포가토의 연주와 노래로 너영나영, 삼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바이날로그의 연주와 구음으로 개나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

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 타령할 때 성대 묘사도 하고 하니까 멍멍멍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

0: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언젠가는 잊어버려야 할 기억도 있지만 끝내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될 때가 있는데요. 34년 전 오늘 수치와 모욕을 딛고 한 분의 할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첫 증언은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고 1년 중 하루라도 우리에게 그 용기를 기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노유섭이 쓴 시에 정덕기가 곡을 붙인 가슴에 흐르는 별,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억이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누군가는 평생 침묵으로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그들의 용기를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일제 위안부 240명 중 2026년 3월 기준 생존자는 겨우 5분입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김명숙 씨, 박영란 작곡, 세월 그 뒤, 테너 이명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나열 씨, 백승태 작곡, 서재골 풀꽃, 소프라노 이지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이명현이 부른 세월 그 뒤, 소프라노 이지혜가 부른 서재골 풀꽃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현재명의 시 희망의 나라로에서 뽑았습니다.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현재명 씨, 현재명 작곡, 희망의 나라로 테너 이인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홍지현 씨 국현 작곡, 한낮에 켜진 꽃불,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무영 씨 김성희 작곡, 동백꽃, 테너 이재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한낮에 켜진 꽃불, 테너 이재욱이 부른 동백꽃 두 곡 들으셨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움직임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의 진실을 알렸듯 한 사람의 기억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 용기를 오래 기억하는 작은 마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이수대엽 언약이입니다. 신훈이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N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한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가야금 산조 공연실황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에 선정된 기획 공연입니다. 이준의 가야금 산조라는 제목으로 가야금 산조의 두 거장인 성금령과 심상건의 가야금 산조를 통해 전통의 계승과 확장을 탐구하는 무대로 이준 연주자만의 동시대적 감각을 담아서 산조로 복원 연주된 공연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준은 전통과 창작을 오가며 활동해온 연주자인데요. 창작그룹 불새출과 뮤직그룹 세움, 남성가야금 앙상블 추노가랑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이수자와 성금령 가락보존의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전통가락에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이준의 산조는 지금의 흩어진 가락이란 뜻이 아니라 시고 애절한 가락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울림 속에서 산조는 감성의 음악으로 다시금 피어나는 예술적 사료로 해석되며 그 의미를 담아 연주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두 번째 무대

곡대로 공연됐던 심상건유 가야금산조와 산조춤 청명을 먼저 들려드리고 두 번째로 성금연유 가야금산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상하실 심상건유 가야금산조와 산조춤 청명은 이준과 황태인의 예술적 교류를 통해 새롭게 복원하고 만든 전통춤인데요. 이번 복원과 재구성의 과정에 감성을 춤으로 풀어내며 무대한 공연이었습니다. 가야금산조의 심상건은 충남 서산의 음악명가인 청송심가 출신으로 독창적인 조율법과 가락을 지닌 천재적인 가야금 연주자였습니다. 그의 산조는 독자적인 조율법을 통해 굵직한 저음의 울림을 강조하며 중고제 특유의 담백하고 절제된 미학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평조의 화평함과 계면조의 애절함이 대비를 이루며 긴장과 이완을 오가는 전통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산조이죠. 현재는 직접 전승이 끊겨서 음원 등의 기록을 통해 복원되고 재구성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다스름, 진양, 중모리, 엄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장단 구성으로 약 15분가량 연주됐는데요. 이준의 가야금 연주로 듣는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와 산조춤 청명의 음악 감상하겠습니다.

이준의 연주로 심상건유 가야금 산조와 산조춤 청명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입니다. 성금연유는 가야금 산조의 명인으로 무형유산 보유자로 최초로 지정된 연주자입니다. 성금연 가야금 산조는 정통에 대한 숭고함을 원칙으로 창의적인 가락으로 구성된 산조인데요. 다스름으로 시작해 진양조 뒷부분이 다양한 개면조의 표현과 감칠맛 나는 국거리 장단의 선율이 특징입니다. 조의 변화가 뚜렷하고 선율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며 동연의 깊은 맛을 연주자의 공력과 예술성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산조이죠. 구성은 다스름,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엄모리로 구성되어 긴 산조가 70분 이상의 연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번 연 무대에서는 약 55분 분량의 길이로 연주했습니다. 그럼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감상하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에는 이준입니다.

Thank you.

오늘은 지난 8월 1일 국립 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한 가야금 연주자 이준의 가야금 산조 공연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과거 명인들의 긴 시간 예술혼으로 만들어낸 산조를 지금 시대의 예술 정신과 복원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 나가는 이준의 가야금 소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무대를 채웠던 공연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지금까지 정미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살아있음을 되새기며 이 삶의 사랑을 물어보는 것. 윤우명 시인의 시 강릉 별빛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드넓은 밤바다 위로 펼쳐진 별들을 바라보며 시인은 삶과 사랑을 돌아봅니다. 넓게 펼쳐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의 삶도 마음도 그렇게 넓어질 수 있겠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하찌와 에리의 바다 보러 가자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윤우명 시인의 시 강릉 별빛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밤바다의 별들을 보며 삶과 사랑을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기가 어렵고 드넓은 자연을 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이죠. 잠시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여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네, 우리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이번엔 경포호에 비친 봄을 유유자적하는 선객의 눈으로 묘사한 심영경의 칠원율 시, 시창 12난간을 가객 이아름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2난간 벽옥대 전해드릴게요.

네, 이아름의 노래로 만나보신 12년간 벽옥대였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어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당첨자 정보는 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은의 노래, 원희루의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하는 달빛 항해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이상은의 노래와 원일회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한 달빛 항해, 그리고 최보라회 여러분의 연주로 사이좋은 별 감상하셨어요.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는 숲이 자주 생각난다.

숲에 들어가면 그늘은 물론이고 벌레 울음소리나 풀냄새 섞인 바람까지 모든 것이 참 시원한 느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바로 이 숲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바로 베른트 하인리히의 에세이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 입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 하인리히는 마흔의 나이에 다소 이르게 교수직을 반납하고 미국 메인주의 숲에 오두막을 짓고 들어가 살기로 합니다. 큰 까마귀, 송장벌레, 달팽이와 생쥐, 나무와 풀 등 수많은 생물로 가득한 숲은 작가에게 삶의 터전이자 실험실이기도 했죠. 이 책은 바로 그 숲에서의 삶을 적어 옮긴 에세이면서 생물학자가 숲의 생태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여 생생하게 옮긴 일종의 연구서이기도 합니다. 송장벌레는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큰 생물의 사체를 옮기는지, 작은 새는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버티는지, 나무는 상처를 입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등 생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숲을 사랑하는 사람이 숲에 대해 깊게 고찰하는 이런 책을 만나보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트리거의 포레스트 윈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리거의 포레스트 윈드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베른트 하인리히의 에세이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자가 숲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거기 머물고 살면서 관찰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야생동물을 알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다. 선입견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이 동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야생동물이 인간과 비슷할 거라 단정지으면 안 되는 과학자에겐 더욱 그렇다. 자연주의 작가 헨리 베스턴이 말했듯 동물은 우리 형제가 아니고 우리보다 하급자도 아니며 삶과 시간의 그물에 함께 갇힌 다른 족속이자 지구의 찬란함과 고난을 함께하는 동료 수감자다. 자연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작가는 생물은 우열이 없지만 동시에 서로 전혀 다른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서로 먹고 먹히는 것이 자연의 삶이지만 동시에 그건 누가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니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에게 쓰러지고 뜯어먹히는 나무, 모판에는 코끼리에 의해 쓰러지는 덕분에 훨씬 더 넓은 면적으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죠. 숲은 정말 수많은 생물들이 가득한 공간이죠. 여러 생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자주

잃어버리기 쉬운 조화로운 삶을 잠시 엿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무더운 요즘 책 한 권 들고 숲에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싱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송소희의 사슴신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이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재해석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청산별곡은 고려 말기 내후 외환으로 고통받던 서민들이 현실 도피와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아이들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푸르른 청산이야, 조윤용과 한음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조윤영과 하늘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가 함께한 푸르른 청산이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르익은 복숭아를 창문에서 사가지고 먹으면서 어정어정 산기슬게 닿았네. 좋은 나무 그늘진이 시원해서 잠 잘만 하고 그윽한 샘 둘러있으니 담담해서 말이 없네. 두 그루 석류는 햇빛 받아 서로 비치고 뭇 비둘기는 더위 피해 제각기 난다. 마을 늙은이는 병서 읽고 아이는 채소밭에 물을 주니 삼청동 모든 일이 좋은 풍속으로

조선시대 이덕무의 시, 복날, 서요호 등 여러 친구와 함께 삼청동 어느 집 석벽 아래서 피서하다 였습니다. 삼청동은 예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궁궐과 가깝고 나무가 울창하면서 시냇물도 흘렀기 때문이죠. 이덕무는 복날에 이 좋은 동네로 친구들과 함께 피서를 갔던 건데요. 정자도 별장도 아닌 남의 집 담벼락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시를 지어 기억했던 것이죠.

평시조 주인이 술 부은이를 문현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예끌에 온 기, 오늘은 조선시대 이덕무의 시, 복날, 서여호 등 여러 친구와 함께 삼청동 어느 집 석병 아래서 피서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덕무는 서자 출신이었지만 중국 청나라까지 이름을 알린 인물로 박학다식하고 문장에 뛰어났습니다. 정조 임금은 이런 이덕무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여러 벼슬 자리를 두루 역임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김성경 작곡의 북한산 사막장 바람계곡을 이영섭의 대금, 정기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두 곡의 음악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섭의 대금, 정길선의 가야금, 권성택의 장구가 함께한 북한산 사막장 바람계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첼로 가야금의 한양 전해드렸어요. 네, 진짜 요즘에 얼마나 더웠던지 여전히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 이제 가을인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무뎌진다는 건 견뎌내는 힘이 길러졌다는 것, 그래서 그만큼 편안해졌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대단했던 폭염 속에서 우린 한층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의 끝곡 정은의 까대호, 김혜찬이 함께하는 비나리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1: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이겨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웁니다.

그냥 재미로 해보는 심리 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거 완전 난데? 감탄한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해설에 맞아 나 진짜 그래 와 용하다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보고 나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런 현상을 반엄 효과라고 한다네요. 아 MBTI 딱 맞아 하는 심리도 반엄 효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해설을 봐도 다 내 얘기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의 지금 심리, 금요일을 신나게 보내고 싶지만 아 조용히 쉬고 싶기도 하다 일 것 같은데 어때요? 딱이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임백천님의 마음에 쓰는 편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야 이거 진짜 잘 맞네 했던 심리 테스트 혹시 다른 선택 결과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그거 읽어도 이거 내 얘기인데 싶을 때가 많아요. 뭐 그래도 어차피 진지하게 심리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자 재미로 어디까지나 재미로 우리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숲길을 걷다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인지 잘 듣고 골라보세요. 1번 크고 화려한 문, 2번 작고 아담한 문, 3번 낡고 오래된 문, 4번 유리로 된 투명한 문. 자, 번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크고 화려한 문. 숲길을 걷다가 문을 발견했는데 크고 화려한 문, 작고 아담한 문, 낡고 오래된 문, 유리로 된 투명한 문. 아, 고르셨습니까? 저도 아직 뒤에 결과는 안 봤는데요. 유리 상자니까 유리로 된 거 할까? 아니, 그래도 별로 안 땡기고 저는 그냥 작고 아담한 문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알아보는 건데요. 화려한 문은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음. 작은 문은 제가 그랬죠. 신중하고 조심스러움. 낡은 문은 익숙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함. 또 투명한 문은 솔직함과 명확함을 선호함. 예. 어떻게 맞으세요? 제가 선택한 것과 상관없이 저와 비슷한 걸 고르자면 저는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조심스럽고요. 익숙함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함과 명확함도 선호합니다. 다다다. 김현철 이소라입니다. 그대 안에 블루.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요. 문자 메시지 샵 0302 이용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덩덕쿵 앱은 예,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금요일이네요. 여러분만을 위한 상담 시간,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잠시 후 성우 방우호님과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넘겨보시죠. 정훈 씨의 오늘 같은 밤이면 그리고 박학기 씨의 Cause You 두 곡 들려드리고요. 방성우님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조언을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방성우님은 요즘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1: 요즘에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살이 좀 찌셨나요?
1: 많이 쪘고요. 그래서 요새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0: 와, 뭐 춘천 가는 길까지만 가셨다라고.
1: 뭐 10분만 가면 되니까요.
0: 하긴 저희 집에서도 한 차 타고 네. 5분만 가면 부산 가는 길 나와요.
1: 맞습니다. 고속도로 나오고.
0: 그 자주 타세요?
1: 아침에 이제 거기 구간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왕복이 20km인데.
0: 꽤 되네요. 그 정도면.
1: 근데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앉아서 30분 정도 보내고
0: 맥주 한잔 하고
1: 커피 마시고요. 커피, 아침이니까.
0: 술은 네. 마시면 안 되지. 네. 자전거도.
1: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야, 뭐 일단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신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1: 너무 상쾌해요.
0: 힐링되고 네.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네요.
1: 와, 왜 이런 기분을 잊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더구나 지금 사시는 곳이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네. 외곽이시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유, 그걸 잘 누리고 사시네.
1: 아유, 막 새떼도 되게 많고요.
0: 네,
1: 동물들이 많습니다.
0: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그 제 공연에 또 이호이호님하고 같이 와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1: 예, 맨 앞자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예. 너무 신나게 춤도 많이 추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진짜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0: 예.
1: 예, 제가 막 기침하면서 웃을 정도로 그 뮤지컬 연기하실 때
0: 네.
1: 그때 너무 능청스러운 연기 보여주셔서
0: 왜 웃어요? 예. 진짜 진지한 연기
1: 진지한 거였나요?
0: 그럼요.
1: 그래서 웃겼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네.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호이호님 오랜만에 뵈어서 저도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0: 자, 그래 감동을 이어가도록

0: 하지요.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드립니다. 자,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1: 저는 형님이 세 분, 시누이가 두 분 계시는데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아직도 어렵고 조심스러워요.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렵네요. 이은밤에 고민사연 코너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사연 보내봅니다. 시댁 식구들과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0: 네, 나이 차이가 있는 시댁 식구들과 어떻게 해야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아, 우리 가만 있어봐. 네. 이호이호님은 그럼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누이들이.
2: 네, 형이 한 명 있어서요. 네. 그래서 형님 한 분이 계신 건가요?
0: 그렇죠. 동서. 네,
2: 동서.
0: 그러니까 네. 그 누나나 여동생은 없으세요?
2: 없습니다. 아.
0: 다행히
2: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던데.
0: 그러니까 네. 시아버 주버님과 네네 그 형님
2: 네네 네, 맞습니다.
0: 그렇게만 계신데 그 사이는 괜찮으세요? 아, 뭐 별걸 다 여쭤본다.
2: 두 분이 동갑이세요.
0: 그럼 네. 친구처럼.
2: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반말하길래 제가 반말하지 말라고 형수님한테.
0: 예.
2: 그랬더니 뭐 아니 친하게 지내는 거라고.
0: 아, 반말하고 지내세요?
2: 예, 네, 뭐 은연중에 또 그렇게 편하게 하더라고요.
0: 옛날 네. 스타일이면 그때 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또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2: 네.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서들끼리 그냥 네, 나이 네. 순으로 서열 매기기도 하고 뭐 비슷하면 그냥
2: 네, 네, 네.
0: 편하게 지내는 거 되게 보기 좋던데. 뭐
2: 부모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요.
0: 네.
2: 제가 불편해요.
0: 혼자
2: 아니 형님으로 모셔야지 하면서
0: 집안에서 혼자 유일하게 보수적이십니까?
2: 아, 맞습니다.
0: 그렇구나. 저희는 제가 누나가 셋이나 있는데 사실 와이프가 결혼할 때 되게 고민됐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2: 예.
0: 시누이가 셋이나 된다고?
2: 세상에.
0: 근데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 아, 네.
0: 그래서 진짜 애기처럼 봐주세요.
2: 네네.
0: 그리고 워낙 또 저희 아내가 잘하기도 하고 해서
2: 아,
0: 단 한 번,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서로 막 이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2: 다 참으신 게 아니고요.
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면 네. 제가 할 말 없는데
2: 와.
0: 제가 보기에 걱정스러운 그 네. 시츄에이션은 한 번도 없었어요.
2: 와, 다행이다. 너무 멋지시네요.
0: 제가 초반에 그런 적은 있죠. 단체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네. 얘기를 하면 리액션 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누나들한테. 그 불편해서 그 대답하는 거 불편해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2: 네네.
0: 알았다고 그러고 조금 자제는 합니다.
2: 아, 그러시군요.
0: 근데 생각해보니 진짜 깝깝하겠다.
2: 사실은 쭌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시댁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없죠. 예, 예.
2: 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0: 단체방
2: 네.
0: 없애야 되겠는데 폭파해야 되겠는데. 자, 청취자분들은 네.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봅니다.
2: 네, 먼저 아영님. 저도 나이 차이 나는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 초기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나이 어리고 외향적인 저를 어려워하는 듯 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좋아해 주셨어요. 사연자분도 눈치 보지 마시고 나름의 애교와 귀여움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예뻐 보일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이게 가장 바람직한 진행 방향인데.
2: 맞습니다.
0: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서로 어려운 게 있을 텐데 그래도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되게 이뻐하시고 주시고 귀여워해주시고 그렇더라고요.
2: 네네.
0: 예예. 크라운님은요?
2: 예예. 나이 차이가 나면 어색한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럼 가벼운 질문을 던지며 조언을 구해보세요. 대화를 주도하기보다 들어주는 역할만 잘해드려도 훨씬 예쁨 받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셨습니다.
0: 그래요. 들어주는 역할.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대답 잘 리액션 잘해주는 거
2: 네네.
0: 사실 그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앞장서서 이렇게 막 하려는 것보단
2: 네.
0: 그게 또 그나마 수동적인 게 좀 나을 수도 있으니
2: 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 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네?
2: 말랑허니님 저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할 때도 몇 번씩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나이 차이가 나면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0: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네.
0: 하셨습니다.
1: 한 걸음부터. 예,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는 거뭐 여기서 기분 상할 사람은 없으니까. 예.
0: 맞습니다.
1: 자,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0: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시댁을 대하는 게 어렵네. 형님 세 분에 시누이 두 분이 계시고 나이 차이도 좀 나는 편이야. 세월이 해결해 줄것 같았는데 아, 이거 쉽지 않네.
1: 안 그래도 시자만 붙어도 어려운데 가족이 많아서 더 부담되시겠어요. 대화를 먼저 꺼내도 조심스럽겠네요.
0: 맞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아, 어떻게 해야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1: 손 윗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거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당신은 가벼운 질문이나 특정 주제를 던지면서 대화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2: 형님, 요즘은 건강은 어떠세요? 아프신 곳은 없지요? 저희 동네에 이런 소식이 있는데 고민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AI로 대화하는 게 대세라는데 이거 해보셨어요? 요즘 제가 얘랑 대화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토크 정도면 서로 가까워지기에 충분해요.
0: 그렇구나. 대화 주제만 잘 잡아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다. 근데 루미야, 내가 시댁 식구 중에 유독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거든. 아, 이분 좀 까칠하고 예민하신 편인데 이분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1: 그분을 최종 보스라고 한다면 보스 대처 전략을 검색해 볼게요. 아마 까다로운 분일수록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요리나 자식 교육, 패션처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큰 장점을 기억해 두시고 관련된 칭찬을 해드리면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시면 대화도 술술 풀리니까요.
0: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그리고 남편. 시댁 식구 만나는 자리에서 남편이 눈치가 좀 없는데, 아우, 눈치껏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1: 남편 활용법 검색 중. 관련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신호를 정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0: 신호? 그게 뭐야?
1: 시댁에서 형님들과 얘기하다 어색함이 감돌 때 따로 나와서 같이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음식을 가져오는 식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전략이에요.
0: 좋은 전략이다. 앞으로 시댁과 대화 잘 이어나가 볼게. 좋은 조언 고마워.
1: 고민 해결사 AI 루미.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0: 네, 시댁 식구들과 모이는 자리를 어려워하는 사연자를 위해서 AI 루미의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1: 네.
0: 칭찬. 이게 사실 뭐 거의 만병통치약이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좀 알아서 편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0: 그쵸.
1: 맞춰가야 되니까 어려울 것
0: 이쪽에서
1: 같습니다.
0: 며느리 혹은 뭐 이게 올케 입장인 거죠. 예, 며느리나
1: 네.
0: 올케 입장에서 막 분위기를 잘 만들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1: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다리 역할로 남편들이 좀 눈치껏 잘해야 되는데
0: 맞아. 너무 편들어줘도 안
1: 네,
0: 되고. 예.
1: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에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0: 시댁 식구들 다 있는 데서.
1: 예. 그래서 내가 할게 했는데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본인이 한다고.
0: 평소에는 하지도 않은 게 있다.
1: 그러니까 여기 와서 왜나 미운털 박히면 어떡하냐고 약간 그런
0: 아,
1: 눈치였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0: 저기 처가댁에 가서 좀 하시고
1: 예,
0: 처가 식구들
1: 그러니까요.
0: 오면 하고 안 하던 것도
1: 예.
0: 하고 그러고 그랬어 이제.
1: 처가댁에서 하나도 안 하는데.
0: 아이고
1: 네.
0: 못 살겠다.
1: 반성 좀 해야겠습니다.
0: 자, 반성. 예, 결론 반성 엔딩이었습니다.
1: 네.
0: 신승우 씨의 노래 듣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0: 신승훈 씨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듣고 왔습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우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1: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정말 안 가시는 편이에요. 열이 펄펄 나고 기침이 심하셔도
2: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다, 다 지나간다 하시면서 그냥 참고 버티세요.
1: 가족들이 아무리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면 손사래를 치시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발목을 접질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 더 오래 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오랫동안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병원 가는 걸 피하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처럼 병원을 싫어하는 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연세 생각해서 이제는 건강을 더 챙기셨으면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0: 네, 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안 가셔.
1: 안 가십니다.
0: 아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는 그래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부모님들이 잘 데리고 가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르신

0: 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질 않으시다 보니까 병원은 뭐큰병 아니면은 뭐 아유 그냥 엄살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옛날에 그
1: 맞습니다.
0: 민간요법이라 그래서 집에서 막뭐 바르고 막 이러기도 했고
1: 네,
0: 병원
1: 최대한 약국을 이용하시고.
0: 아, 예. 병원 그래도 잘 가는 편이세요, 성훈님?
1: 저요? 저도 좀안 가는 편이어서 예전에 열이 막 한참 났었는데 그거를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좀 심한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를 걸려서 열이 40도를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0: 40도인데도 안 갔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막 해롱해롱하는 정도가 되니까 아 이제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좀 이상이 좀 느껴졌을 때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막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0: 저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병원을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진짜 그냥 견딜만하면 있다가 아 죽겠다 싶으면 가는 스타일인데 미리미리 가는 분들이 그래도 큰 병 안 걸리는 건 확실한 거겠죠.
1: 맞습니다. 예.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0: 미리 자주 미리미리 가는 게. 자, 이 고민에는 청취자분들이 또 어떤 댓글을 남기셨을까요?
1: 네, 먼저 웃음꽃 피다님. 병원 안 좋아하는 분들은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도 왜 병원을 싫어하시는지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0: 병원을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건데 병원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나는 환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1: 네.
0: 아버지하고 일단 대화를 해보셔야죠.
1: 그러니까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허점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걸 파고들어서 설득을 하셔서.
1: 맞습니다.
0: 다음은요.
1: 네. 주연문님. 어르신께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잘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 하루치도 빨리 좋아질 수 있고요. 비용도 우려하는 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어필하는 거죠. 하셨어요.
0: 우리나라 참 건강보험 잘 되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뭐 진짜 큰 수술이나 이런 거 아니면 요금이 그렇게 많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급여로 검사하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면 그리고 요즘 실손보험이 너무너무
1: 맞습니다.
0: 잘 되어 있어서
1: 매달 적은 금액을 냈지만 꼭 아플 때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 저는 실손보험 항상 손해거든요. 병원을 자주 안 가니까.
1: 네.
0: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받으면 되게 무슨 막 보너스 받는 것처럼 기쁜데 내가 낸 돈 생각하면 아직도 손해예요.
1: 아프시잖아요. 아프신데 많지 않으세요?
0: 저요?
1: 예, 막 이렇게 몸살나거나
0: 그 정도 가지고 병원을 잘 안 가니까.
1: 그러니까
0: 우리 어르신도 분명히 아버지도 그 실손보험 같은 게 있으실 텐데. 네.
1: 맞습니다.
0: 아버지 병원 안 가면 손해야.
1: 그러니까 병원 가면 생각보다 우리 돈이 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적은 금액이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입니다. 자, 고구마 라떼님.
1: 네, 병원 싫어하시는 아버지께 아빠 건강검진 가자 하면 절대 안 가시는데 아빠 나 혼자 병원 가기 무서운데 같이 가줘 하면 따라오시더라고요. 일단 병원으로 모셔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병원으로
1: 일단 모셔갑니다.
0: 유인하는 거네요. 아빠 나 건강검진 하자 근데 막 노인 통증 의학과 막 이런 데가 아유 왜 이런 데서 검진을 받아? 아 몰라 아빠 여기가 잘한대 그러고서
1: 아빠 오신 김에 오신 검사 김에. 좀 받으세요.
0: 아빠 부르잖아 뭐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1: 그러면서 자, 들어가겠네요.
0: 우리의 AI 친구 루미도 만나봅니다. 하이 루미.
1: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루미야 나 진짜 아버지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우리 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절대 병원은 안 가신다네? 아니 도대체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야?
1: 네. 고민 데이터 입력 완료. 저 AI 루미가 병, 원, 이행시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응? 갑자기 이행시를 한다고? 그래, 그럼 운 띄워볼게. 병.
1: 병원에 가는 순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0: 자존심이 상한다.
1: 아, 맞아. 어? 상남자인 아버지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뭐지? 아, 원.
0: 원치 않는 큰 병을 알게 될까봐 두렵고 자식들한테 병원비로 짐이 될까봐 미안하다.
1: 아, 그래. 듣고 보니 어떤 마음이신지는 알겠어. 아,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되잖아. 어? 다시 한번 그냥 정색하고 가자고 말해볼까?
0: 아, 잠시만요. 아버지와의 정면 충돌은 시스템 에러를 유발합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위해선 선의의 거짓말을 입력하세요.
1: 아이고, 선의의 거짓말? 그래, 어떤 건데 빨리 알려줘.
0: 첫 번째, 소멸 예정 쿠폰 전략입니다. 아버지, 공단에서 이번 달 지나면 날아가는 무료 쿠폰이 나왔대. 이거 병원 안 가면 돈 버리는 거라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가요. 이렇게 알뜰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쿠폰 이행시를 준비했어요.
1: 근데 갑자기 이행시를 이렇게 좋아해.
0: 선창해 주세요.
1: 쿠.
0: 쿠폰이 소멸한다는 말 한마디면
1: 폰.
0: 본능적으로 신발을 신으실 겁니다.
1: 본능을 본능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진 거 아니야?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아무튼 그래도 안 가면 손해,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면 움직이실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
0: 두 번째, 지원군이 되어줘 전략입니다. 내 제일 친한 친구가 한의원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없대. 아빠 모시고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줘야 내 체면이 살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환자가 아니라 자식 체면 세워주는 지원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1: 아, 그러네. 병원 가는 걸 자식한테 부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도와준다는 기분이 들게끔 하면 참 좋겠다.
0: 네, 맞아요. 또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국밥집에 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가는 날을 자식과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는 날로 생각하시도록 하는 거죠.
1: 어, 맞아. 우리 병원 앞에 국밥집. 거기 가면 딱이겠다. 야, 고마워 루미야. 너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밥 이행시 하나 하고 쉴래? 국.
0: 국밥은
1: 밥.
0: 밥을 말아야 맛있다.
1: 이행시는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나 보다. 더 연습해와.
0: 이행시 하지 말아야겠다.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1: 네, AI 루미의 조언 듣고 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AI 루미가 내주었던 해결책 가운데 오늘이 제일 좋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주옥 같은 방법들이 너무 많았어요.
2: 맞습니다.
1: 일단 데이트.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오는 길에 데이트로 만들면 어르신이 되게 기분 좋아지실 것 같아요. 다음부터라도.
2: 그러니까요. 네. 이제 병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나랑 데이트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유인하고.
1: 그러니까 이게 다 유인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제가 아까 네. 그 실손보험 아빠 병원 안 가면은 그 손해래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쿠폰이 생겼다고.
2: 아, 맞습니다.
1: 쿠폰이 생겼다고.
2: 네, 이거 꼭 써야 된다고.
1: 예.
2: 네, 하고 또 친구가 병원한다고. 네, 도와줘야 되고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이렇게 예. 아버님께 부탁하는 거.
1: 딱 한 거.
2: 너무 좋습니다.
1: 네 친구는 어디니? 그러니까 오늘 쉬는 날이래. 아, 그래. 네. 부모님이 병원 안 가시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인데 자식들한테 부담 줄까 봐.
2: 맞습니다.
1: 금전적으로 그렇고.
2: 네네네.
1: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내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더 무섭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들까지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큰 병이면 내가 앓다가 그냥 확 죽어야지 여기서 그 병을 알게 돼가지고 그거 치료한다고 그냥 서로 고생하고 돈 들고 이게 아이고 자식한테 민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2: 맞습니다.
1: 예. 세상에 좀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우리 루미의 아주 재치 재기발랄한 그런 네. 방법들의 기분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조하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0: 조화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자세히 들어보니까 의사 네. 선생님한테 드리는 노래인가?
1: 내 아픔을 알고 계세요?
0: 내 병명 아시는 당신께.
1: 정말 다 알고 계시네요.
0: 네,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우님 네. 평소에 예. 실제로 AI 네. 자주 애용하세요?
1: 요새 모르는 것들 뭐 AS 같은 거라든지 예. 이런 걸 잘 찾아보는데 의외로 답을 금방 잘해주더라고요.
0: 그래요? 예. 근데 가끔 얘가 얼토당토하는 얘기 할 때 있잖아요.
1: 그럴 때가 있습니다.
0: 그거 어떻게 해요? 속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1: 속을 수 있는 거를 예. 두 번 세 번 다른 AI로 또 확인하고
0: 예. 크로스 체크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루미도 예. 루미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지식에 관한 게 아니고

0: 방법적인 거니까
1: 맞습니다.
0: 우리가 뭐 크게 뭐 얘한테 속을 일은 없는데 루미도 한 군데에서만 얻는 조언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취합해서
1: 아,
0: 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 되게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
1: 네네.
0: 아니 우리 아이들이
1: 네.
0: AI를 막 초등학생들이 막 이용하는데 보니까 게임을 하다가
1: 예.
0: 어떤 미션을 깨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잖아요.
1: 네네.
0: 그럼 물어봐요, 거기다가. 그럼 그거 알려주나 봐요.
1: 우와.
0: 뭐 알았어요 하고서는 금방 다시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1: 오, 활용을 잘한다.
0: 이게
1: 예.
0: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이러니 얘들
1: 우와.
0: 중고등학생 가면 이제 아주 무시하고 난리도 아닐 것 같아.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1: 와, 게임을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좀 지나면.
0: 그거는 옛날에 그 게임 회사에서 그렇게 하다
1: 네.
0: 걸려가지고
1: 아.
0: 정지당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1: 와,
0: 자,
1: 앞으로가
0: 오늘
1: 참 기대가 됩니다. 네.
0: 그래요. 예, 우리도 저기 뒤처지지 않게
1: 네.
0: 예, 이 코너에도 집중하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성우님하고 우리도 열심히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참여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1: AI 루미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루미가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0: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자, 성우님 오늘도 역시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알도 배겼습니다.
0: 이제 우리
1: 네.
0: 간장게장
1: 간장게장.
0: 먹으러 가시죠. 아니, 꽉찬 놈으로다가.
1: 네.
0: 성우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루미야 잘 가.
1: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0: 1부 끝곡 이승환 씨입니다. 세 가지 소원.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됐고요. DK의 가만히 눈을 감고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덩덕궁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무제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니발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거위의 꿈.

604 하나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치킨 남은 걸로 살 발라서 치킨 마요 덮밥 해 먹었어요. 알뜰한 사람 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하셨는데, 이야, 된 것 같아서가 아니고 진짜 알뜰하시네요. 맞아요. 치킨 남은 거, 아, 뭐 버리기 좀 아깝지만 그래도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또 다 씻고 막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 근데 미리미리 살 발라놨다가 치킨 마요 덮밥, 요거 괜찮다. 저 다음에 치킨 먹을 때 집에서 치킨 먹다가 치킨 남으면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의 노래입니다. 그런 날에는

푸른 하늘에 우리 모두 여기에 듣고 왔어요. 푸른 하늘에 유영석 씨, 그리고 장필순 씨, 박학기 씨, 오태호 씨 네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네 분 다 참 내로라 하는 음색 깡패들이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박학기 씨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녹음된 노래라고 생각돼요. 막 이렇게 유영석 씨 목소리 나오고 장필순 씨 목소리 나온 다음에 갑자기 살짝 쉬었다가 숨 많았던 밤은 나에게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노래하시는데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게 사람의 목소리인가? 이게 어떻게 남자의 목소리인가?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188님 친구가 네잎클로버 발견했다면서 사진 찍어 보냈네요. 같이 소원 빌자고요. 친구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하셨는데 야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주긴 하나 보네요. 사진만 봐도 예, 3188님 이렇게 멋진 친구를 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뭐 흔한 얘기가 되었지만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뜻하고 세잎클로버는 행복을 뜻한다고 하죠. 그래요. 너무 우리가 행운을 줬다가 행복을 놓쳐버리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3188님과 친구분들은 행복을 잘 간직하는 예, 그런 지혜도 가지신 분들인 모양입니다. 동물원의 노래입니다. 별빛 가득한 밤에.

별이 진다네, 예, 여행 스케치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동물원의 별빛 가득한 밤에 박기영 씨의 목소리였어요. 자, 이제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볼까요?

0: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수궁에 사는 용왕의 병이 깊어져서 탄식을 하고 있던 중에 도사가 찾아와 진맥을 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도사는 몸속의 장기와 그곳에 생기는 병을 열거하고 병에 쓰이는 온갖 약재와 탕약 이름, 그 효능과 복용법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여서 침을 놓아보기로 했지만 온갖 침수를 동원해도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수궁가 중에서 이 대목을 약성가라고 부르죠. 그런데 약성가는 약의 효능을 담은 한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약재에 대해 외우기 쉽도록 글자 수를 맞춰 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동아시아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약성가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판소리 사설에서는 이것이 변형되어서 재미를 주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용왕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 약성가. 이 사람의 소리, 김청만의 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용왕이 반겨허사, 폐거 병루허운데 천선이 강림하시니 감사 무비이오나, 거동을 못하는 병든 몸이오라 출문 영전 못하음을 물에 담아옵시고, 원컨대 황황은 병세 특효지 약을 가르쳐주옵소서. 도사 이른 말이 우선 맥을 보사이다.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배대장은 금이요, 심방광은 수요, 비위 난토라. 간목이 택과허여 목극토헌지 비위가 상허 없고 담경이

황서의 이르기를 피는 일신지 조종이요 탐은 일신지 표본인디 심정증 만병이 식하고 심동증 만병이 생하고니 심경이 미약하면 무슨 병이 아니날까 오로칠상 급하고니 보중탕으로 잡수시오 속지황주중하여 탓도니요 산사유천문동세신을 고토하고 육정영택사행속각 각한동 감초칠분 소일승전 반전용 이십여첩 헛되소무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타감 백출탕을 잡수시오 백주로를 초구하여 서도니요 사인을 초과하여 두도니요 백봉령 사냐고미자 당귀 천궁강활보 동카간동 감초팔분소 일승전 반전용 삼십여첩 헛되소무동정이라 양감이 급하오니 감히 강활탕을 잡수시오 마황두돈 진피강활 방풍백

실롱시 백조약을 각가지로 다 쓰자. 나는 지려 먼저 죽을 테니 백조약을 한테 모아 감어에 많이 다려.

허니 건비 강의하고 제사 제수범여 경치 담비라 감초도 감혼허나 구주곤중하고 생측사하로다 청심한소와 반팔미안 육미완 장경옥고 백고약대왕 망초창 출승과 갈근세신청 비진 비판하게양 육계단 사차전 연실당 정군 강활도 광시호전 호복 덕인 삼천문동 맹문동 호왕년 당왕년 가미육군자 당 정서육화탕 강활탕 도인탕

들고 혀를 잡아서 침지를 째 천지지상 경기니 유주도 주어보자 갑일 갑술시에 담경 주유를 주고 어딜요시에 대장경 상냥을 주고 형구로 주어보자 예지매기조의 삼회관 사임을 육공선 지룩의 팔레관 구열을 열삼기를 붙여 팔문과 자맥을 돌려주고 인맥과 동맥과 십이경맥을 주어보자 성장염천 천돌구미 거월상 원중원 하원 신골 단체

0: 세주가 점점 위중하니.
1: 도사가 온갖 약을 쓰고 의술을 동원해도 용왕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한다는 대목이었죠. 판소리 중에서도 수군가가 특히 재밌는 것은 그 내용이 우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 세상이 아닌 물속 세상 그리고 동물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더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풍자가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설을 들여다볼수록 흥미롭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 수군가 중에서 약성가 이자람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으로 들어봤습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2773님이십니다. 너무 바빠서 9월에나 휴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휴가 때 뭐 할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예, 남들 휴가 다녀올 때도 진짜 열심히 일하셨군요.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셔야 될 텐데 9월? 9월 하면 아무래도 뭐 7, 8월보다는 훨씬 시원할 테니까 오히려 휴가 가기에 더 좋을 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바닷가 수영 이런 건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9월이면 글쎄 뭘 하면 좋을까? 예. 오히려 그 너무 뜨거워서 참 또 사람 바글바글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는 바닷가보다 9월 바닷가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바람도 시원하고 아직 추워지기 전이고 9월에 딱히 9월 일부러 9월에 맞춰서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가보실래요? 2773님 다녀오시고 어땠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날치의 노래입니다. 나가 살아봐라.

씌어서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오늘서부터는 네 계집 자식 싸.

나가 살아봐라. 이날치의 노래였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고 싶은 분들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9952님, 같은 직종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는데 제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 줄 처음 알았네요. 환경 바뀌니까 긴장되고 입맛도 없어서 쫄쫄 굶고 있어요. 아이고, 예, 이직을 하셨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약한 면이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누구는 또 이런 면에서 그게 나타나고 또 전혀 다른 면에서 또 누군가는 나타나고 9952님은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타입인 것 같네요. 예, 나만 혼자 나약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난 이쪽이구나. 예, 요것만 내가 극복하면 나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힘든 건 힘든 거라고 해도 예, 식사는 잘 하셔야 되는데 굶고 있는 거는 걱정이 되네. 예, 맛있는 맛집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일랑일랑 검은고 팩토리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한 주를 무사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리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달 그림자 따라 오늘 끝곡이에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말복. 말복은 말복입니다. 그간 초복이 중복이 형님이 온갖 더위를 다 가져다 늘어놓고 위세를 자랑한 덕에 막내 말복이는 한결 숨도 고르고 있고요. 아침 저녁 시간엔 여유도 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말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라서 저희가 이른 가을 인사를 벌써 나눴는데요. 오늘은 삼복더위의 막내 말복입니다. 이번에 초복이 중복이 두 형님 위세가 대단해서 사람들 원성이 온통 두 형님들에게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막내 말복이는 다행히도 좀 순해서 편안합니다. 올해 더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 더위가 물러나긴 할까 싶을 정도로 강렬했는데요. 입추 지나고 말복 즈음이 되니 그래도 지낼만해서 다행입니다. 말복날 산책길의 음악은 현악기로만 연주한 현악 별곡과 함께 시작합니다.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인데요. 양현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자신감 있는 연주라서 음악이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현악별곡 감상하셨는데요. 양현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거문고,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말복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경일은 갑을 병정무, 기경 신임계, 이 10간 중에 경일을 말하는데요. 경은 오행으로 금에 속하죠. 금은 가을을 상징합니다. 이 삼복의 복날이 모두 경일인데요. 초복은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 중복은 하지로부터 넷째 경일, 그리고 오늘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입니다. 복날이 모두 10간 중에 경일로 정해진 건 이유가 있죠. 경이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고 금은 가을을 상징하니까 금의 기운이 포함된 경일을 복날로 정해서 더위를 극복해봐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삼복의 복자는 굴복한다는 의미로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요.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시원한 기운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 굴복한다 해서 초복, 중복, 말복이 됐죠. 이번 여름의 초복, 중복이 워낙 폭염이라서 오늘 말복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초복이 중복이 두 형님이라 표현을 했는데요. 두 언니라 해도 좋고요. 이번에 두 형님들, 언니들 극성이 대단했습니다. 그 덕에 막내 말복이가 얌전해졌다 싶어서 오늘은 오히려 고마움이 느껴지는 말복입니다. 물론 한낮은 뜨겁지만 그래도 이맘때가 되면 더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한결 지내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무렵이라서 좋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흥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으로 시원한 가을강에 낚싯대 하나 가지고 나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풍경을 즐기는 그런 내용의 시조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물결 잔잔한 가을강, 고기조차 입질을 하지 않는 시원하고 고요한 밤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문오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배 빈 배 홀로 오노메라. 변진심의 노래로 추강에 감상하시겠습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잔오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매라. 시 속 주인공은 굳이 고기를 낚으려는 의도로 강가에 나간 건 아닌 듯하죠. 가을강에 고요하면서도 시원한 밤 풍경을 즐기고자 하는 고즈넉한 마음이 한가로워지는 그런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평시조 추강에 들으셨는데요. 서울시 무형유산 시조 보유자 변진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그동안 무더위를 지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도 35도를 넘나드는 더위라는데 지구가 좀 덜 덥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폭염이 지금 42도까지 올라가

갔었잖아요. 엄청났는데 유럽 국가들 아직 35도. 우리가 좀 지구를 너무 대표 놓아서 그런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정신적인 그런 생각과 자연 환경 분명 연결될 텐데요. 좀 우리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회사 업무가 스케줄 업무로 공지받아 업무 시간이 변경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국악산책 방송 청취예요. 다시 듣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달에 오전 6시 출근이 돼서 생방송을 놓치더라도 다시 듣기로 꼭 함께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새벽 6시 출근이면 참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평정심 잃지 말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기 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밀락 듣겠습니다. 여밀락은 전체 7장으로 이루어진 곡인데요. 3장까지는 20박 한 장단에 아주 느린 속도로 연주하다가 4장부터 10박 한 장단으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급발 급자를 써서 이 부분부터를 급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박이란 표현을 요즘 쓰는 의미의 급하다는 개념하고 같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요. 20박 한 장단의 음악보다는 약간 빠른 정도의 속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급박이 시작되는 여밀락 4장 이번에 듣겠는데요.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 모두 연주합니다. 오늘 대금과 가야금 두대 악기로만 듣겠습니다. 여밀락 4장을 이승엽의 대금,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밀락 4장 들으셨는데요. 여밀락은 4장부터 7장까지에 비교적 옛가락이 많이 간직돼 있습니다. 오늘 급박이 시작되는 4장 들으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대금 부수석 이승엽의 대금 연주였고요. 최근에 국립국악원 정년을 마치셨죠.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꽃

하셨습니다. 아, 마들째님께서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군요. 아, 네, 좋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입니다. 19세기의 가집 가곡원류의 저자 박효관이 지은 시조시죠. 꿈에 이미 찾아왔는데 깨어보니 없네요. 꿈이 비록 허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꿈속에라도 자주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노랫말 읽어볼게요.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데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만정 자로 되게 하여라. 자로는 자주라는 뜻이죠.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데 없네.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꿈속이 허사이라 만정 자로 뵈게 하여라. 깨어있을 때는 못 보니 이 꿈속에서라도 임을 자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네요. 19세기의 가객 박효관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왔던 님이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미나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이고요. 2022년에 KBS 국악대상 가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순조대에 창작된 향악정제의 하나 무산향 반주음악입니다. 이 춤이 만들어진 해가 1828년 순조 28년인데요. 이 무렵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입니다. 이때의 효명세자의 모친 순원왕후가 사순을 맞이했습니다. 모친의 사순 맞이를 위해서 효명세자가 여러 궁중정제를 만들고 창사를 짓는데요. 무산향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무산향은 대모반 위에서 혼자 추는 동무에 속하는데요. 대모반이라고 하면 평상과 같은 데에다가 난간을 설치해서 만든 자그마한 무대를 말합니다. 소동파의 이도자라는 제목의 시에 나오는 용어가 이 춤의 제목이 됐습니다. 연주 중간에 효명세자가 지은 창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중중편득 군왕소란 일칠원시가 나옵니다. 여러 무리 중에 홀로 왕이 미소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일곱 글자를 다 노래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 중에 중중편득 넉자만 노래합니다. 무산향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입니다.

무산양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또다시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산책길 함께 걷습니다 하셨어요. 봄봄님 늘 함께 걷고 계시니 반갑습니다.

각각의 향기, 선행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가를 구하지 마라.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서 발췌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평소 삶의 지혜를 담은 동서 고금 성현들에 남긴 좋은 글을 모으고 엮어서 1년 365일의 일기처럼 쓴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해 평소에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톨스토이가 여기에 인용한 글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대문호라 할 만큼 자신의 글도 좋지만 다른 이의 좋은 글을 찾아 모아놓는 그 선택된 글들도 좋습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선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8월 3일의 일기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인용한 글은 모두 작자 혹은 출처를 적어 놓아서 그가 읽은 글 혹은 읽은 중요한 작자, 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사상을 형성한 여러 이야기들이 담긴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8월 3일의 일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대가를 시간 속에서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선과 악은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진다. 비록 그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가가 명백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양심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의식한다. 1.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허세 부리는 자, 교활한 자, 비방을 일삼는 자, 뻔뻔한 자, 빈둥거리는 자의 삶은 쉬워 보인다. 순결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늘 온화하고 총명하고 욕심 없는 자의 삶은 답답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번뇌하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다. 법구경. 2.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서는 서둘러 달아나라. 선한 일은 또 다른 선한 일을 부르고 악한 일은 또 다른 악한 일을 부르기 때문이다. 선행의 대가는 선행이고 죄악의 대가는 죄악이다. 탈무드. 3. 진정한 벌은 내가 얻을 수도 있었을 커다란 행복을 놓쳤다는 의식이다. 더 큰 벌을 기다리지 마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벌은 없다. 4. 너는 악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루소. 5. 남에게 하는 일은 곧 자신에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자비는 자기 안에 선을 느끼게 하고 잔인한 행위는 자기 안에 악을 느끼게 한다. 루시 멜러리. 6. 선을 행할 때는 사람을 고르지 마라. 너의 선행은 내가 있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7. 선행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행위다. 8.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을 때리면 반드시 너도 괴로울 것이다. 남에게 봉사하면 너도 봉사로 돌려받을 것이다.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반드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에머슨. 9.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텐데 너는 왜 또 다른 칭찬과 보상을 구하는가? 아우렐리우스. 결론. 선행에 대해 눈에 보이는 대가를 구하지 마라. 선행을 하는 동시에 너는 이미 그 대가를 받았다.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 대가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다른 원인으로 돌리지 마라.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강영근의 피리 연주였고요. 2006년 4월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오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정기공연 실황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읽고 있는데요. 오늘 8월 3일의 일기를 읽어보셨습니다. 8월 3일의 일기 주제가 우리는 선과 악의 대가를 시간 속에서 찾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선과 악은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진다. 비록 그 영역에서 선과 악의 대가가 명백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양심 속에서 그것을 확실히 의식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선과 악은 시간을 초월한 정신적 영역에서 행해진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탈무드에서 인용한 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서는 서둘러 달아나라. 선한 일은 또 다른 선한 일을 부르고 악한 일은 또 다른 악한 일을 부르기 때문이다. 선행의 대가는 선행이고 죄악의 대가는 죄악이다. 이런 내용 참 명쾌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또 선을 베풀 때 칭찬과 보상을 구하지 말라는 것, 선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가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날 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 남도들놀의 오곡타령 듣겠습니다. 조곡래 명창이 평소 즐겨 부르던 노래 다섯 곡을 엮어 부르는 곡인데요. 목화밭을 멜 때 부르는 염장소리와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타령, 자진방아타령을 이어 부릅니다. 김용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느지막한 소리로 부르다가 속도를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점차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염장소리, 매화타령, 방화타령, 도화타령, 자진방화타령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남도들롤의 오곡타령을 김용우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생각의 향기 코너 전해드릴 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생각의 향기도 좋아요. 톨스토이도 더 좋아지고 국악산책도 더 좋아졌어요. 내일 8월 15일 토요일 광복절이라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어떤 음악 들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글동무님께서 우리 금요일 생각의 한기 항상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박대성류 산조 합주입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를 여러 악기가 함께 합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박대성은 아쟁의 명인 한일섭의 제1세대 제자에 속하는데요. 이분이 2009년에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박대성류 아쟁산조 보유자로 지정이 되셔서 이 곡은 부산 지역 전승으로 중요한 위상을 지닌 그런 곡이 됐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바로 그 곡을 합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으로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때 박대성 명인이 곡을 구성하고 지도를 해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연주자들이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박대성류 산조합주 듣겠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대성류 산조 합주 들으셨는데요. 마치 시나위처럼 다채롭게 구성해서 연주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올해 말복은 열기가 한풀 꺾여 조용히 지나가네요. 다시금 독립의 기쁨을 상기하며 8.15 광복절과 여유 있는 주말 보내셔요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연휴 뒷날 월차 하루 4일 쉬게 되니 마음 여유가 생깁니다 하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아마 지초실님 생각하고 같을 듯합니다. 네.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음악 골랐습니다. 적성가부터 산세의 타령까지입니다. 적성가는 이도령이 광활루에 올라서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당나라 시인 왕발의 신시를 인용해가면서 그곳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여러 사람이 배역을 나누어 부릅니다. 적성가부터 산세 타령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현, 김동해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0: 你有一恨啼哭花秋月难
1: 他家难
0: 当一过点的一路

들끓나.

0: 본 만다를 볼까? 좋다, 좋다. 과연 호남의 제일로라 하겠구나. 예, 방자야.
1: 예?
0: 이러한 좋은 승지강산에 술이 없었겠느냐? 가, 술 있으면 한상 가져오나.
1: 예? 방자, 술상 내놓으니 도량님이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산배자하신 후에 주인이 도도하여 앉았다 일어나 두루두루 들리면 팔도강산 두대 견개 손꼽아 헤아린다.
0: 장성년명영영주 대화동도장영산 평양가명은 부병무 윤광전 일렀고 주렴 출계건 벽봉하느라 수호 문창했던 실손사가 풀어오는 영유가 뒤로 보면 무릉도원 인백자 불글 홍건 순지 숭이 피고 불을 끌단 불을 정은 고물 고물이 단체이라 유마황행한 운성은 본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정 쌍쌍규는 향기를 찾는 거동이라 불은 분시 은나수요 산은 분시 옥경이라 옥경이 분명하면 월궁 하나가 없을 소냐
1: 백홍옥 남만주 어떠한 비인이 나온다 해도 갈 꼬달도가 뜨나요 뿐이니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은혜를 띄하고 동님을 당도더니 이루어진 백곡까지 휘칭칭 그러내고 삼삼봉수를 번뜩 들어지 양근의 줄을 갈라주고 산뜻 올라 발굴을 이제 한방울 두곡 구르지 감이 번뜩 높았고 두 번을 두곡 구르니 두 가지 음점 멀었네 남만노와 높은 가지 손소리 쳐 두곡 북찬지 축풍취한다 공설이요 향아습은 나누지라 그대로 올라가면 서황무를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요지 황무

0: 노릇 행할 수 없고 공한 그댄 죄 사람은 사람이네 분명한 생여라 공을 타고 올라가 진우원 동국인가 구름 타고 내려와 양대도 무상성이냐 어찌 보면 월심 벌고 어찌 보면 못박가와 단다오는 양전족 비화당우연 토경임신 사가살라네요
1: 예예 방자야 저거는 농림숲속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2: 허허 아 그게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병든 솔개기가 깃다듬느라고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움쑥움쑥 하는 걸 보고 말씀이오?
1: 이놈아 아 내가 병든 솔개기는 모르겠느냐
2: 아, 그러면 뭘 보란 말씀이오?
1: 저기, 저기 들어간다 들어가. 나온다 나와.
2: 헤헤, 아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순나귀를 꽃비를 질게 메어놨더니 저 그녀가 암나귀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것 보고 말씀이오?
1: 네 이놈, 내가 우리 집 나귀를 모르겠느냐?
0: 방자 생각하니 하정의 도리로 운장반을 넘어 속은 게 도리가 아니거늘.
2: 지. 자세히 아뢰리다. 그게 그 다른 게 아니라 이걸 퇴기 월매달 성춘향이라 하옵난디 본식 양반의 기출이라 제 몸 도도하여 기생꾸실 마다하고 백과 추념의 글자나 생각하고 예공 자색과 문필을 겸하였으며 5월 단원 날이면 저곳에 나와서 여름집 아이들과 추천하나니다.
1: 아니 그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2: 예?
1: 내 한번 뭐 불러볼까?
2: 아이고, 그러지 못할 연유가 있습니다요.
1: 그렇지 못할 연유라니, 무슨 이유란 말이냐?
2: 지, 자세히 아뢰옵죠. 춘향서를 보하여 난방의 운명키 장공의 색과 이두어 문길과 태사의 화순신과 이리 정절행올 중에 부모 있고 금천하지 절세기요 만고 여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불러 대령치 못하옵죠
1: 이놈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따로 있느니라 잔말 말고 어서 불러오너라
2: 예
0: 황자분 듣고 춘향구로 건너간다 떨어지고 맵수 있고 대도도 운저 방자 세수 없고 반란 그리고 멍실은 저 방자 서왕무유지연우 변지전뜬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쇳털벙치 궁초가 그 맵시 깨달았으고 상초도 눈없죠 우리 삼성고신중 날새는 수지배로 겁두르고 청창호 답자락을 뒤로 날쳐잡아내고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거리고 건너간다 장송까지 독강과 죽장 삼아서 자리를 끌어올리죠 그리 건너가 조양돌 덮벅집에 버드에 앉은 격골이 독정 호야 저 남겨보고 무슨 장난하다 춘향 추천하늘 앞에 바드드드드 들어서 말하였다 춘향아
3: 아이고 이 말하여서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2: 그 노모씨야 잘 계시며 향당이 너도 밥 잘 먹느냐? 그런디 큰일 났다
3: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2: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광할로 구경 나오셨다가 그 잔에 노는 모양을 보고 밥 불러오라 하시기에 내가 만단으로 말을 하여도 종시 듣지를 않고 어서 불러오라고만 하시니 빨리 건너가세요
3: 아니 녀석아 엊그제 내려오신 도련님이 날 어떻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님이 네 할머니 종조리세 열식 가듯 생제 신하라 가듯 톡톡 까받쳤지 나쁜 녀석
2: 허허 아 이해가 저, 네가 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욕 공부도 많이 하였구나. 그러나 저러나 네 처사가 글렀지야.
3: 내 처사가 무엇이 글렀단 말이냐?
2: 그렇지야. 자관은 부지라 자기 잘못은 모르는 법이야. 내 일러줄게 잘 들어봐.

0: 들어와라. 이글 내려갈 내 들어보아 대지보 행일로 여봐라 추천을 하려면은 너희 집월에 그네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그요 은근히 듣듯이 또한 이곳을 논지하면 반할로 모자른디 목구멍 묵어지고 방정은 부르러 앞내 바늘은 청포당 누르고 뒷내 바늘은 유룩당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 추름을 못니 이어서 흔들 흔들 너울러울 춤을 출제 몇시 같은 두발 몇시는 대문하라 해도 동성처럼은 폴러 성우소 반대 속은 도련님인들을 보시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거였단 말이냐 잔말을 알고 넘자
1: 이 애가 점점 더 미쳐가는구나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채며 내 비록 미천 하나 귀한 창명 한일 없고 여염집 아해로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일도 마무하니 어서 너나 건너가거라
0: 기어이 가자고는 아니허나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이런 서울 양반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1: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0: 어? 다르지야 인거는 지랭이라 사람이라 하는 게 산 지연대로 따라서 나기 마련이야 내 산세를 잃을 때 너 자세히 들어봐 이? 산세를 잃을 게 내 들어라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툭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수그러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경기도로 올라가면 더 보며 개인정보 구배문정떴다 삼각산세가지 부지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지는 험상이 조산이 남산이 간산이라 동작이 수기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은 선을 뜨스르고 악하지로 들면 벼락기성이라 양방 흥본을 논지하면 영주판서가 동성삼촌이요 부흥문 대감이 당신의 삼촌 시직남은 무사 자기 그러신디 니가 만일하니 가면 내일 아침 조사 대장뭐 진을 잡아다가 책방 던장 앞에 나 양형문에 줄일 때 방맹이 굵은 배 부러지고 잔배게 쓰러져 갈개미 미궁기 진가래 새듯 그려와서 잘될 테니 원태거든 오고 말태거든 말아 떠걸거리고 나는 간다
1: 글쎄 방자야 꽃이 어찌 나비를 찾는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께 건너가서 안수혜 접수와 해수혈이라고 여쭈어라
2: 춘향가 중에서 적성가부터 산세타령까지 들으셨는데요. 조상현, 김동해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청춘가를 해금 독주로 듣겠습니다.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금요일이지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내일 기쁜 광복절을 맞이하고요.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좀 긴 연휴가 모처럼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좋은 계획 세워놓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일이 혹 많이 밀려있어서 힘든 분들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쉴 수 있는 귀한 시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타나 기다리다 한숨만 초라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0: 오늘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 이런 뜻이죠. 일제강점기 35년간의 긴 어둠을 걷어내고 주권을 되찾은 뜻깊은 국경일입니다. 이맘때면 곳곳에서 단아한 자태의 우리 꽃 무궁화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 지지 않는 꽃. 네. 그 아름다운 이름처럼 무궁화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끈기와 불굴의 독립정신을 상징해왔습니다. 이 무궁화는요, 이미 고조선 이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라는 옛 문서에서 스스로를 근화향, 즉 무궁화가 많은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한동안 상징이나 도안으로만 접하던 무궁화, 최근에는요 전국 곳곳의 수목원과 식물원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특별전으로 생생하게 우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옮겨 심어도 잘 자라고 매일 새꽃을 피워내는 무궁화의 단단하고 정직한 생명력처럼 81번째 광복절을 맞이한 이 아침,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희망과 위로의 무궁화 한 송이가 화사하게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어화세상입니다. 소리의 박양덕입니다.
1: 어화세상

0: 세.
1: 광복절 아침의 첫 곡 단가 어화 세상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양덕이었습니다. 앞서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무궁화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광복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땅에 만개한 무궁화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 한밭 수목원에서는 8월 17일까지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열대 식물원과 연구관리동 일원에서 수목원이 직접 재배한 무궁화 품종 150여 점을 전시하고요.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8월 30일까지 다함 없이 피어나는 꽃 특별전이 열립니다. 또 세종시에 위치한 국립 세종수목원 무궁화원에도 국내외 218품종 1,900여 그루의 무궁화가 화사하게 만개해 있는데요. 특히 광복절 당일인 오늘 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무궁화 분화 1,000그루를 나눠주는 뜻깊은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토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 정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 하시죠.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도풍류 듣고 오시죠. 연주에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 함께 감상하실 음반은 경기

0: 남부 지역의 오랜 역사와 집안의 평안을 비는 마음이 오롯이 담긴 고성주 경기 안택굿입니다. 안택굿은 편안할 안, 집택자를 쓰는데요. 집안의 나쁜 애구는 말끔히 막아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재수굿입니다. 오늘 굿판을 이끌 고성주 선생은 무려 4대를 이어온 내력이 무척 깊은 무당입니다. 18세에 신내림을 받은 후 당대 명성을 날렸던 무당들의 계보를 이어받으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려온 전통 굿법을 온전히 지켜왔는데요. 선생은 예법을 수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마다 전통 한옥을 찾아 굿을 올리며 시대의 변화와 현재의 모습을 굿판에 자연스럽게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구간은 경기 안택굿의 여러 주요 거리 중에서도 제석, 호구, 대신거리입니다. 생명을 점지하고 질병을 막아주며 집안의 재수와 행운을 관장하는 신들을 모시는 자리인데요. 특히 명과 복을 비는 제석거리에서는 바라라고도 부르는 금소각기 제금을 챙챙 두드리며 점을 치고 대추와 밤을 던져 그 숫자로 복을 나누어주는 산죽이라는 행위도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전염병을 물리치는 호구거리와 집안의 영광과 행운을 불러오는 대신거리까지 이어지며 마치 우리의 삶 전체를 보살펴주는 듯한 깊은 원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 속 묵은 애군을 씻어내는 짙은 기원의 소리를 이 시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성주의 소리와 변진섭의 장구, 김수연의 재금 반주로 재석, 호구, 대신거리, 15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아재서

세불교 저는 삼불교 서간이신가 신혜제 소원 대함제 서간이시리 억만 미러게 8만원 신선하 9만원제 성님 아니시랴 해소사 일광이요 다리소사 월광이요 일광 월광 양일광 비치고와 타홍제 성님 아니시랴 각성바지 서흥바지 각각북제 사러가는 대주님들 기주님들 가정으로다가 차선 창성하고 부귀공명하고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입신양명하고 집안에 들고 집 바깥에 난난 자손들 곱게 나게 도와주시고 네.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이렇게 듣다 코라라는 병이 돌고 돌아도 네. 자손들 몸으로 손눈병 없고 돌림에 돌림 없고 음식 끝에 탈 잡는 년 없이 건강 애들 도와주시고 네. 이번에 자손들 입시 공부하는데 아무쪼록에 쉼 잘 벗어 네. 자기들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학교로 가서 이름 나고 명나게 받들어 도와주시랴 어허구자 동두는 칠성님 아니시랴 네. 남두는 칠성님 아니시리 네. 서두는 칠성님 아니신가 북두는 칠성님 아니시리 사부는 칠성님 수위에서 일곱만 일곱지 사손들 명딸이 수다리 올린 자손들 네. 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아놓고 가와놓고 허튼데 빠지는 일 없고 나쁜데 빠지는 일 없이 아무쪼록 건강해서 이렇게 두다 이름 숫자 명나고 복나게 받들어 도와주시랴 그자 천신불사 아니시랴 네. 일월불사님 아니시냐 사회용신불사님 아니시리 삼불부처는 도사불사 아니시네 안따라고로 삼신불사 아니시리 불사님 수위에서 없는 자손은 점지어고 있는 자손은 수면장수발 아니시리 네. 집안에 들고 집 바깥에 나가 있는 자손들 객지 나가 있는 자손들 못 나라가 있는 자손들 아무쪼록에 우환없고 가환없이 맡은님 위에 충실해서 굳게 나게 내가 받들어 도와주시랴 허그자 충천왕 간음천왕 아니시랴 삐끌천왕은 지장천왕 아니시리 청금산의 청해중상님 황군산의 황해중상님 네. 우리 중상님 아무쪼록 경자년만도 네. 오늘은 시원은 스무나울 아니시랴 네. 대한민국 방방 고개에 사는 자손들 네. 대주님 기주님들 각성바지 성바지 네. 믿음은 각들에도 이렇게 두다 몸수 일수 건강하고 왕가태 평하고 네. 경제가 어렵고 뒤숭숭해도 재수들 열어서 네. 수원 열어 도와주실 적에 대중상님이 연불

0: 허그제 예, 제사는 동방에 칠기는 명천 아니시랴. 중단은 상단 오고 승리단에는 부인 오고 스테려는 숫자 오고 백호남산에 부인 오고 물마누라 용신 오고 아니시랴. 하왕심리 스플당 애기씨 오고
1: 네.
0: 예, 오늘은 물마누라 용신 오고요. 강하 만리사는 세별상 오고
1: 네.
0: 오늘은 준안 오고는 대신 오고는 작두 오고 아니시랴.
1: 네.
0: 오늘은 내 오고 시가 여보 아무쪼록 삼촌이 탕풍이 들어서
1: 네.
0: 철 따라가는 새는 철 따라가고 철 따라오는 새는 철 따라오는데
1: 네.
0: 아무쪼록 내 오구씨가 잘 놀고 가는 끝에
1: 네.
0: 이렇게도 각성바지 각각북지 살아가는 가정마다 그저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창성하고 부귀공명하고 이심양명하고 말 잘하고 글 잘하게 받들어 도와주시고 어? 은하수 물결처럼 도와주시만 여보
1: 네.
0: 이 망경 너울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 보기가 좋오?
1: 아니요
0: 여보 내가 어려서 마마를 얼마나 했는지 연주곤지를 바르려면 수대 수업을 발라도 마마 혼자국을 미꾸질 못한다오. 그러니 아무쪼록 연주값 변집값 인경값 주고 이 망경 너울을 벗겨줘보.
1: 네.
0: 여보 이 망경로를 벗고 나는 이리이 명랑하고
1: 네.
0: 사방 희영축적 인경말리가 훤하게 보이는구려.
1: 네.
0: 아무쪼록 내가 오늘 다녀가신 자체 없이 다 집안들 편안하고 자손창성 부귀공명하고 내가 받들어서 상덕을 펴주시리. 허구자 천신부인 일월부인 아니시냐.
1: 네.
0: 사회용신부인 아니시냐. 유아 부인은 매아 부인 아니시냐. 오늘은 내 부인 마누라가 잘 울고 나서 아무쪼록 출가 못 간 자손들 출가 잘 가게 도와주고
1: 네.
0: 시집장계 못 간 자손들 시집장계 잘 가게 도와줘야지.
1: 네.
0: 아주 이제 시집장계들을 안 가서 얼마나 속이 상해.
1: 네.
0: 그저 자손들을 안 나서 양 나라에 양 자손도 죽잖아. 얼렁얼렁 장계 가고 얼렁 시집들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야 그냥 꽃 같은 정 딸내미들 주렁주렁 나서 그저 시집장계 잘 보내서 판사검사 석사검사 효자 만들고 열려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받들어주시고
1: 네.
0: 아무쪼록 팔라놓고 풍진 없이 내가 받들어주시리. 허구자 천신 대신 이럴 대신 아니시랴.
1: 네.
0: 사회용신 대신 아니시랴.
1: 네.
0: 예, 역사 말명은 박사 대신 우레주레 벼락 대신

오늘은 내 집 마누라가 오늘 잘 놀고 나서 네. 좋은 일 나쁜 일 가려봐서 네. 아무쪼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살아가는 대주님들 기주님들 네. 가족마다 왕가태평 부귀공명 식량명 도와주고 올해 유운달이 들었다고 집권치고 산소 이장하고 화장하고 만주고 다려도 탈란

손들 몸에 몸으로 손눈병 없고 음식 그때 탈 잡는 일 없고 돌림에 돌림 없이 건강해서 그저 맡은님 뭐 충성을 다하고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그저 나가 있는 자손들 집에 들어오는 자손들 내가 곡견하게 도와주시고 네. 아무쪼록 산바람 재워주시고 네. 신바람 재우고 직성바람 재우고 삼재팔랑 거들 적에 네. 오늘은 내 대신 할

0: 집안의 평안과 태평을 비는 정성어린 소리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고성주 선생의 소리로 경기 안택구중 재석 호구 대신거리 15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기원의 가락이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춘향가 중 어사 남원 행차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입니다.
1: 이 장은 마음에는 차례로 한림대교 못 지내고 지수옥당 섭섭하나 천원을 넣지거리 벼슬이 점점 높아갈지 수찬교리에 물망이 잦았더니 하루는 위에서 부르신지라 들어가 복지하니 순순하교 허시기를 혼라임이 작추의 신롱대역 민심이 황급타기로 개물 태추려 호남무사 특차원이 수량의 치불치와 백성의 일구사를 낱낱이 탐허유보느라 너희 마패 유처가 사건을 고두상은 헌여루 아직 숲에 물러나와 서린 역졸 단속하여 너희들은 먼저 떠나 전라도 청묘산군에 가게 되느라 의사 또는 본대그 돌아가 선산에 소분하고 3일 후에 전라도로 발정을 하시는데 역마를 타고 내려가시겠다. 남대문 마성 내달라 청파 역마 잡아타고 7패 8패 배달은 이나의 고개를 넘었구나. 동작강 울강의 남태령을 지내 누워 과천 들어서 중화하고 판만 역마가 알아.

강화주천을 지내야 중비 도미 지나 칠원 소세는 먹구나. 가양역마가라 타고 완성나들이 지나 성안 들어서 중화하고 천안 성군이 지내야 도리띠 진기역말 호터고개를 넘었구나. 팔풍정을 당도 허여화란 보란광룡 공주금강을 얼가 장기뼈 높은 행길 소세무냄이 걸리는 거 천천 들어서 숙수하고 도성압술막을 지내야 평창역마가라 타고 북계세다리 지낸 우어 군진읍을 지냈구나. 가침말 닥더니 황화정을 당도 거진 예서부터는 전라도라.

의사 또 서리 역조를 분발하시는데 서리 예이 너의 도론에서 떠나지 우산익산 금구태인 정우고부 흥도고짝 무장 장성광주 남팽이면 등북화순 동북 장백옥가로도라 금을 심오지로신 남원읍으로 대령하라 예이 역조 너희 도론에서 떠나 힘피 웃고 김제만경 하멸 부활의 영광한평 무한다주 영암 해남강진 장흥보성 흥양나가는 순천광양 좌수영 돌산이며 군해곡성 두루다녀 금월 15일 오시오 남원 광할루로 대령하라 나는에서 전주 임실 무주 용당 금산 진안 장소 순창 감양 눌러 운공으로 다녀온다 모두서

믿지 말고 단관함이 불법지사 불충구대원노 나물러내언노 술 먹고 구악하여 노인 존장 모르는 놈 살인하고 업체간노 국곡 투시간노 유분이야 통관우 하는 놈과 어진난에 무한먹고 가장 두고 서방하고 재건 두고 빌어먹고 추색자 두고 반나는 놈 나무집 중화건 놈 나무 분묘 사구란 놈난 낯이 적어주고 남은 놈으로 대령하라 그만하면 알고 기에 더 부탁 않거니와 원방의 탐관 오리들은 명물로 살을 써서 불쌍한 게 가난한 백성이라 위에서 성녀 기프시사 장생의 질고사를 낱낱이 살펴오랍신 오명이시니 조심하여 다녀오느라 이렇듯 각체로 분발하시고 사행제억을 챙겨놓는구나 배에 발입을 채지는데 앞살 터진 헌망근 물렛줄 탕줄에다 박조각으로 관자다라 두 눈썹 잔뜩 눌러 두통나게 졸라매고 절대 부러진 한 발이 발이줄 총총매어 두각 그늘에 따라 쓰고 전학 없는 헌배부복 열두 두막지 언뜰을 흉당 눌러 고이 맹고 칠목집신 간발하고 다 떨어진 헌부채를 술방울로 선추 날아들고 주렁을 끌면서 독다머를 지내 속고개를 넘어 통쇠암을 지냈구나 아 내 가르네 지내 누워져라 가면 그녀가서 반소역에 속속으시며

춘향가 중 어사 남원 행차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야외에서 음식을 먹다가 벌레들이 이렇게 접시 위에 앉으면 손으로 쫓아내고 그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파리 같은 것도 아주 잠깐 앉았다가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쓰레기나 배설물, 오염된 표면을 오가면서 몸과 다리에 세균을 묻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가 음식에 앉는 순간 오염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파리가 여러 마리 달라붙었거나 같은 음식에 반복해서 앉았다면 먹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음식 위에 배설물이나 알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거나 오랫동안 덮개 없이 밖에 놓여 있었을 때도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파리가 한 마리였다, 잠깐 앉았다, 네, 이후 충분히 가열해서 음식을 먹는다, 이럴 때는 위험이 비교적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부나 어린이, 연세가 많은 분, 면역력이 약한 분이 드실 음식이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요, 파리 문제뿐 아니라 더운 곳에 오래 둔 음식 자체에서도 세균이 늘어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벌레들, 그렇죠? 네. 아무튼 조리하는 음식은요, 가능하면 2시간 안에 드시고 잠시 놔두더라도 뚜껑이나 덮개를 꼭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나 벌레가 잠깐 앉았다고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 번 앉았거나 오래 방치된 음식이라면 아깝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배탈 없는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말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송죽전승 줄풍류 국거리 전해드립니다. 가야금의 이슬기, 대금의 김정승,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0: 송죽전승 줄풍류 국거리 잘 들으셨습니까? 가야금의 이슬기, 대금의 김정승,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함께 하겠습니다. 12가사 중 처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의 이양교입니다.
1: 전세

12가사 중 처사가였습니다. 노래의 이양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옛 문구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 소식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 수원 화성의 밤이 특별하게 빛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 1원에서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10번째 밤 수원 연향입니다.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어제 8월 14일 시작됐고요. 내일 8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수원의 대표 야간 문화축제입니다. 올해는 야행 개최 10주년을 맞아 행사 공간도 한층 넓어졌는데요. 기존 용현 일대뿐만 아니라 화성 행궁광장과 팔달문 인근까지 수원 화성 전역에서 밤 산책과 공연, 전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요,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시, 야식, 야숙 이렇게 8가지 밤의 즐거움을 주제로 꾸며집니다. 화성 행궁과 수원 시립미술관, 수원 화성 박물관 같은 주요 문화시설은 밤까지 문을 열고, 화홍문과 수원천 일대에서는 미디어 아트, 밤빛 품은 수원천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또 해설사와 함께 걷는 수원 화성 달빛 산책, 모바일 스탬프 투어, 정조대왕과 장영영 군사들의 이동형 퍼포먼스도 축제에 재미를 더합니다. 용현 수상 무대에서는 밤빛 용현 소리꽃이 피다 공연과 무예 뮤지컬 1790을 포함해서 행사장 곳곳에서 국악과 재즈, 밴드 공연 등 지역 예술인들의 거리 공연도 이어집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나 별도 이용 절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찾아가실 분들은요, 수원 국가유산 야행 누리집에서 시간과 동선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복절 저녁 성곽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수원의 역사와 밤빛을 함께 만나는 시간, 여름밤 나들이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 1원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 10번째 밤 수원 연향,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자, 이번에는 대치타 듣고 오시죠. 연주의 서울 악회입니다.
1: 명금이라 대치타.

들으신 곡은 대치타였습니다. 연주의 서울악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박범훈 작곡의 염원 듣겠습니다. 염원은 간절한 바람과 기원의 마음을 국악관현악의 깊고 웅장한 울림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들려드린 곡은 염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25현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입니다. 가야금 연주의 김혜숙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5현 가야금을 위한 변주곡 한오백년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날들이 이어지다 보면 문득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그렇게 그리워질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언제쯤 이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올까 하면서 아직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계절, 가을을 기다리게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의 연속입니다. 자녀나 손주가 시험 잘 봤다는 소식, 취업 합격 소식, 또 월급날, 용돈날 등등등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

것이 일상입니다. 휴대전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궁금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참 많이 단축된 세상이지만 아무리 세상이 빨라졌어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무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사성어는 바로 이처럼 가슴 애태우며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일일삼추입니다. 한자의 뜻을 하나씩 풀어보면 하나, 일, 날, 일, 석, 삼, 가을, 추. 하루가 마치 세 번의 가을, 즉 3년과 같다라는 뜻이죠.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질 정도로 몹시 애태우며 기다리거나 간절히 그리워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집인 시경 소화편에 나오는 문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일일 불견여 여삼추희, 즉 하루만 보지 못하여도 마치 세 번의 가을을 보낸 것 같구나 라는 구절에서 온 말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가을이란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긴 그리움을 상징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추, 즉 세 번의 가을이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길고 긴 그리움의 시간이었던 셈이죠.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일각이 삼추라 하니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박진희입니다.

박진희의 노래로 일각이 삼출하하니 들려드렸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은 일일 삼추에 담긴 기다림과 그리움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하곤 하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지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괴로운 순간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옛 선조들 역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하루를 마치 3년처럼 느끼며 그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시로 많이들 읊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간의 속도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옛날과는 참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공지능이 사람과 또다시 바둑을 두어 서로 이기고 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며 계속 진화하고 있겠죠. 인간이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기법을 기계는 단 몇 초 만에 인지하고 해결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무서운 속도전 속에서 우리의 하루는 옛날에 3년이 아니라 몇백 년, 어쩌면 몇천 년의 정보를 순식간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빨라지고 정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오간다 한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싹트는 그 기다림의 진정성, 그 간절함만큼은 결코 단축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선선한 가을 바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내 소중한 이들이 시간을 차곡차곡 잘 쌓아서 꿈을 이루길 바라는 간절한 기원은 여전히 진득하고 묵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모든 일들이 머지않아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들려드릴 음악은 가네입니다. 노래의 강호중입니다.

강호중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가네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애월가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제나 탱고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애월가였습니다. 연주의 제나 탱고였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문 외치면서 인사드립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이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81년 전 오늘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나라를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당당히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를 되찾은 날이었죠.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작은 해방 하나씩 경험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과 답답했던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하루를 시원하게 열어보죠.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음악 악단광칠의 빠라바라밤 들려드렸는데요. 이 악단광칠의 팀 이름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훌쩍 시간이 지나와서 이제는 81년 됐는데요. 광복절입니다. 태극기 개항은 다들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광복절에도 태극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건물 자체에 개항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가 없는 아파트 그런 건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집안에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태극기가 좀 펄럭이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 마음에 무언가 담겨있던 걱정, 답답했던 일, 이거 고민 많이 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 다 내려놓고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광복절 아침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원하고 쾌적한 이야기와 음악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302번으로 말 그대로의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 가능하고요. 나는 카카오톡이 좋다 하시면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리랑 선율을 담고 있는 노래 두 곡 들려드립니다. 슬기둥과 장사익이 함께한 한반도가인데요.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독립군가를 다시 부르기 한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 수록곡인데요. 간주에 아리랑 선율이 연주가 됩니다.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은 조엘라의 임진아리랑인데요. 이 역시 아리랑 가락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자, 두 곡 함께 들어보죠.

아리랑 선율을 담고 있는 노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슬기둥 장사에게 한반도가 조엘라의 노래였습니다. 임진 아리랑인데요. 이 노래 기타가 가야금처럼 연주를 하네요. 와, 또 새로운 기타 연주 그런 접근 방법을 이 노래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주홍의 비나리 함께 들을 겁니다. 원래는 전통 타악기 연주자셨는데요. 소리까지 구사하는 양골제비시죠. 김주홍의 비나리 먼저 듣고 이어드리는 곡은 역시나 오늘 안 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네버 부제가 있지 않으리고요. 노래 부른 사람이 이광복입니다. 심지어 이 노래는 6년 전 8월 15일 광복절에 발표됐으니까요. 우와, 오늘 같은 날 안 들으면 섭하쥬. 자, 김주홍의 비나리, 이광복의 네버 잊지 않으리 두 곡 이어 듣습니다.

김주홍의 비나리 이어드린 곡은 이광복의 네버 잊지 않으리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최예림의 노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 개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요. 최예림 씨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은희 씨의 고향 생각을 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릴 곡이 바로 그 고향 생각인데요. 노래 중간중간에 랩도 나옵니다. 최예림 씨가 직접 했는데요. 랩 가사에 부모님의 슬픈 사연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예림이 진심을 다해서 부른 노래 고향 생각 함께 듣죠.

아버지의 등불처럼 사시겠다며 고향을 떠나시고 고향이 그리우실 때마다 불러주신 이 노래.

0: 최림의 고향 생각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이자 광복절 아침 창호에 드린 햇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문화마을 들소리의 사바하 듣고 왔습니다. 1984년부터 활동한 팀이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음악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오늘 들려드린 음악은 사바하인데요. 사바하가 무슨 뜻이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할 때 그 사바하인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어서 소원을 성취하게 하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소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가볍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섬의 연주로 여름 맛인데요. 우리나라 여름 참 덥고 습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작도 좀 느릿느릿해지는데요. 이 음악 들으면 생동감이 좀 넘쳐집니다. 자, 여름날의 아침을 연상하게 만드는 연주곡 여름맛 신나는 섬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신나는 섬의 연주로 여름맛 함께 들어봤고요. 4인조 K-POP 그룹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강렬한 여름을 음악으로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자, 1부 끝곡 첼로 가야금의 몽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한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은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사랑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여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팔상년녀두루 해운녀무술년 달색은 상딸 날로는 조나은 날 거주와 지저분 행동은 조선국나라님 더전이고
1: 예
0: 양손 장용수 김영태 김춘심 박동신 선생님 은덕을 기리며 맑은 운보다 소원 풀고 왕생극락하시라고 진옥인 넋거리 자리거지 내령이요 정성은 부족하오나 돌보아 주옵소서
1: 예
0: 논리부정 노란하고 난리영정 나란하고 흐림을 들러내고 맑음을 신티 없애고 소재일정 대할래로만 노릇소사 쉬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서도 피리 프로젝트의 황해도 굿 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서도 피리 프로젝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피리 연주자 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 팀이고요. 오늘 들려드린 음악은 황해도 굿과 은율탈춤의 진오귀굿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신나게 역사 이야기 나누는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송내관님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보죠.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윤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0: 광복절 아침에 송내관님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매년 오지만 참 매년 새롭습니다. 아, 광복절은.
0: 네.
1: 야, 지난주 5주간에 우리가 경복궁 답사를 끝냈어요.
0: 오, 드디어 끝났어요.
1: 아니, 4월 1일 날 우리가 답사를 했는데.
0: 벚꽃을 보면서 어,
1: 한여름에 끝났네, 한여름에.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테마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당연히 광복절 이야기해야죠.
0: 오호, 예. 좋습니다. 제가 송내관님의 역작,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봤다입니까?
1: 예.
0: 책 428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벽한 광복을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았음, 즉 일제강점기 이전에 하나였던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았으나 강대국들의 싸움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였죠.
1: 그렇습니다. 그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터널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0: 예.
1: 그게 광복의 참뜻이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남북 평화, 남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0: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1: 그렇습니다.
0: 민족은.
1: 네. 자, 오늘 그 광복절 특집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송내관의 네. 동상 찾아 산말리.
0: 우와,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1: 동상
0: 찾아 산말리.
1: 예, 애국지사들의 동상을 찾아가는 거죠.
0: 와, 이런 또 주제를 어찌 정하셨을까요? 송내관만이 할 수 있는 주제 선정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동상을 찾아서
1: 그렇죠.
0: 그분들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보자는 뜻이지요.
1: 정확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자, 전국 곳곳에 세워진 애국지사들의 동상을 찾아 떠난 송내관.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역사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죠.
1: 첫 번째 주인공은 전북 진안에 있는 이재명 동상입니다.
0: 아니, 대통령이 여기서 왜 나와요?
1: 대통령이 나오죠.
0: 네.
1: 어, 동령이
0: 벌써 동상을 있죠, 만들 정도인가요? 이제 임기 1년 지났는데.
1: 그러니까요. 이 진안 IC를 나오자마자 네. 이재명 동상이 있어요. 이재명 열사죠, 정확히 말하면. 그

0: 이재명 열사의 본관이 진안 이시예요. 그래서 진안에 동상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 아,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아니고
0: 그렇죠.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1: 예.
0: 우리 주권을 일본에게로 넘겨준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죠.
1: 그럼요. 예, 잊을 수 없는 이름 이완용.
0: 그렇죠. 이완용과 이토히로 부미의 합작품이에요.
1: 예.
0: 1905년 을사늑약 때 외교권이 박탈당하잖아요.
1: 예.
0: 그 주인공이 이완용과 이토히로 부미죠. 결국 1910년에 경술국치 때 문서에 이완용이 서명을 했으니까
1: 예.
0: 우리 민족의 원흉이죠. 바로 그를 처단하려 했던 청년이 이재명입니다.
1: 아,
0: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해됩니다. 예.
0: 사실은 그 이재명이 이토히로 부미를 처단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중근이 해결을 해버렸잖아.
1: 아, 그러네요. 아,
0: 그렇죠.
1: 타겟이 네. 사라진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그 다음 타겟으로 이완용을 정했는데,
1: 아.
0: 그 당시에 그 벨기에 국왕이 돌아가셔서
1: 예.
0: 추도식을 명동 성당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완용도 거기 참여를 했죠. 보네요.
0: 그거를 노려서 그때를 노려서 찌른 거예요, 칼로.
1: 우와, 거사를 찌렀네요.
0: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진 않았죠.
1: 아.
0: 예. 결국 이재명은 바로 잡혀갔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그
1: 예.
0: 사건이 그 이후에 의열 투쟁의 정신적인 선례가 됐죠.
1: 아.
0: 사실상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의 이름 이재명.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MBC에 그 서프라이즈라는 옛날 프로 있었잖아요.
1: 예.
0: 거기에 나와요. 이재명의 감동 스토리가.
1: 근데
0: 그 장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자, 이재명의 감동 스토리. 이재명이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 오디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시오.
3: 너희의 법이 불공평해 내 생명을 빼앗지만 내 주원까지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해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1910년 9월 23년의 짧았지만 불꽃 같은 생을 마감합니다.
1: 와, 23살이라는 나이는 너무 젊고
0: 너무 젊죠.
1: 꽃 같은 나이인데.
0: 대학 4학년 나이인데.
1: 그러니까요.
0: 자, 그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1: 지금 대통령과 동명이인인 독립투사 이야기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진안 IC, 전북 진안 IC 딱 나오자마자
0: 바로 있습니다.
1: 동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동상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0: 네. 우리는 충남 홍성의 한용운 동상으로 갑니다.
1: 아, 한용운 님의 침묵.
0: 님의 침묵.
1: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 한용운
0: 그 주인공이죠. 예. 예. 저항 시인이죠.
1: 예.
0: 시로서 항일 투쟁을 했고 그 스님이잖아요.
1: 예.
0: 스님이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오, 홍성과 한용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우리
0: 꽃비 내리는 호남선
1: 할 때도 여기 홍성 들렀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때 만나 뵀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네요.
0: 홍성이 이 한용운의 생가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동상이 설치되어 있어요.
1: 예.
0: 예. 우리가 몽골 침략 때 불심으로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1: 네.
0: 그렇듯이 당시에 한용운은 불경, 불교 대전을 간행하기로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정신적 지주였어요.
1: 오.
0: 정말 많은 연설을 하고
1: 예.
0: 그 민족 대표 33인의 서명도 했고요. 또 체포도 됐고 수감 생활도 했고 1944년에 생을 마감해요. 1년 전에 광복 예. 1년 전에.
1: 아이고
0: 너무 안타깝죠.
1: 광복을 제가 보셨어야 되는데
0: 한용운 관련된 드라마가 있나 별로 없어요.
1: 예.
0: 와 근데 야인 시대. 야, 이 야인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야인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한용운이 그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배우 이름이 유형관 배우님이신데요.
1: 예.
0: 대중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인데 그걸 일본 순사가 감시했을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그 감시하는 일본 순사는 이제 이재용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친일 경찰의 대표적인 분이 됩니다.
1: 네. 네,
0: 이재용 배우님과 유형관 배우님이 열연을 하십니다.
1: 네, 드라마 야인 시대 속 한용운의 연설 장면 오디오로 만나봅니다.
5: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독립국의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포들은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은 절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0: 이건 끊어라! 해산시키라고! 형님이라도 형님이 뭐가 했지? 해산시켜! 해산!
1: 오, 아, 그렇군요.
2: 느낌 오지 않습니까?
1: 네. 예.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2: 아,
1: 계속해서 동상으로 만나는 애국지사들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진스님의 노래로 님의 침묵 듣습니다.

0: 심진스님의 소리로 님의 침묵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아주 특별한 광복절 특집입니다. 애국지사의 동상 특집, 이른바 동상 찾아 산만리, 건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진도 송냉아님이 함께 가지고 오셨어요. 예. 야, 진짜 이곳을 다 두발로 예. 다 가셨네요. 앞에서 이재명 동상, 또 한용운 생가가 있다는 거 말씀해 예. 주셨고요.
1: 자, 이제 그 다음 동상 한번 가볼까요?
0: 네, 그 다음은
1: 충북 청주로 갑니다.
0: 오호, 청주에는 어떤 분의 동상이 있을까요?
1: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죠. 손병희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0: 아,
1: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0: 있네요, 진짜.
1: 네, 잘 있죠.
0: 동상이 네. 있고 거기에 고개 숙인 송내관의 모습까지 투샷으로 잡혀 있습니다.
1: 네. 사실상 3.1 독립운동의 그 총기획자라고 할 수 있어요.
0: 아,
1: 예, 손병희 선생님께서.
0: 그러시죠.
1: 예.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님은 3.1 운동을 일어나하자, 대중화하자, 비폭력화하자. 아. 예, 그거를 원칙으로 정하고 사실상의 정체성을 만든 분이죠.
0: 3.1 운동의 그러니까, 정체성을 만든 분이시네요.
1: 예, 손병희 없는 3.1 운동은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0: 오.
1: 그 제가 직접 갔는데 당시 그 또 손병희 선생님의 생가가
0: 네.
1: 청주에 있습니다.
0: 아.
1: 제가 이제 손병희 관련된 드라마나 이제 그 자료를 찾다가 MBC에서 되게 좋은 기획을 했더라고요.
0: 예.
1: 제목이 뭐냐면 기억하여 기록하다.
0: 기억하여 기록하다.
1: 기록하다.
0: 네.
1: 이게 이제 뮤지컬 배우 손준호님이
0: 네.
1: 그 의암 손병희님을 만나면서
0: 오.
1: 이 뮤지컬을 하는 장면인데 이걸 프레시몹으로 해요.
0: 아, 그래요? 네.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1: 네, 갑자기 합니다. 그 시민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0: 네. 몇 시에 만납시다.
1: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와, 나 되게 새롭다.
0: 우와.
1: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재연을 했는데 3.1 만세 운동 프로젝트인데
0: 네.
1: 그 앞서서 이제 거기에 일본인 배우가 나와요.
0: 네.
1: 나와서 일본인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손병희에게 독립하면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해요.
0: 아.
1: 그게 일본어로 나옵니다.
0: 예.
1: 자, 그 장면을 준비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뮤지컬 배우 손준호 손병희를 기억하여 기록하다 중 플래시몹의 한 장면입니다. 오디오로 들어보죠.
2: 독립을 すれば 何かが 変わると 思ってるのか
3: 민주주의 대한의 국민이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다.

대한인들의 3.1운동, 그 혁명의 문을 열어젖힌 위암 손병희. 기억하여 기록하다.

0: 감독입니다.
1: 감독입니다. 손준호 배우님이 물론 뭐 당연히 출연료는 받으셨겠지만 뜻깊은 작품에 출연을 하셨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동상 만나봐야죠.
1: 예.
0: 예. 그 3.1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가 있었어요. 손병희와 함께.
1: 예.
0: 그의 이름은 이종일입니다. 이종일 선생, 우리는 충남 태안으로 갑니다. 가면은 이종일 선생님의 동상

0: 편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근데 그
1: 우와.
0: 류근신 있잖아요.
1: 네.
0: 그분이 나레이션을 했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1: 김광석 씨가 곡도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0: 예,
1: 류근신의
0: 맞아요.
1: 시에다가.
0: 그 류근신이 동상 앞에서 이렇게 나레이션하는 장면인데 예.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이종일 선생에 관한 다큐 속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죠.
2: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굶주림 끝에 생을 마쳤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민족의 대표로서 지조를 지키며 그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이종일. 그는 불굴의 저항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민족 대표였습니다.
0: 오. 아, 그리고 이게 네. 되게 길어요. 그걸 제가 짧게 편집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 네. 동상 사진을 보면 네. 한국 사람이 아닌데요?
0: 한국 사람
1: 서양인인데요?
0: 그 서양인이죠? 네. 그러니까 다음 동상은 프랭크 스코필드입니다.
1: 프랭크
0: 스코필드. 스코필드, 네. 스코필드 박사죠. 그 외국분 맞습니다. 영국 태생의 캐나다인인데요.
1: 아,
0: 이곳은 그 화성의 제암리.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제암리 사건.
1: 우와.
0: 그 3.1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1: 예.
0: 일본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제암리 사건을 일으키죠. 학살 사건을
1: 예.
0: 그 교회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1: 아이고.
0: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당시에 그 스코필드가 세브란스 쪽의 교수였어요.
1: 예.
0: 근데 이 사건을 들은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와 기차 타고 자전거 타고 그것까지 갑니다.
1: 수원역에서 자전거로 그 제암리까지 간 거예요.
0: 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스코필드 동상 옆에 보면은 자전거도 이렇게 해놨어요.
1: 모여 있네요. 네.
0: 근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남겨요, 기록으로.
1: 스코필드 선생 동상 모습에 보면 손에는 카메라
0: 들고
1: 쥐어져
0: 있죠.
1: 있네요.
0: 네, 그리고 뒤에는 자전거가 있고.
1: 예.
0: 그래서 사실 이분이요, 3.1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세요.
1: 와.
0: 매우 중요한 분이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혹자는 3.1 운동 그 대표 33인이 아니라 34인이어야 된다.
1: 스코필드 박사까지 넣어서
0: 들어가야 된다.
1: 아.
0: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1: 예.
0: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강하고 굳센 호랑이의 마음으로 한국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코필드 역시도 제가 또 찾아봤죠.
1: 예.
0: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1: 아하하.
0: 그 JTBC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1: 예.
0: 여행 다큐 프로인데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우와.
0: 준비해봤습니다.
1: 야, 역사 프로그램만 살피는 게 아니라 여행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소스를 발췌할 수 있군요.
0: 송내관의
1: 능력 대단하고요.
0: 동상 찾아 산발리니까.
1: 이야, 그에 앞서서 사족을 하나 더 달자면
0: 예.
1: 스코필드 교수가 말했다는 나는 강하고 강할 그 돌석,
0: 예.
1: 굳센 호랑이, 호랑이 호, 그리고 한국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필,
0: 예.
1: 석호필.
0: 맞아요.
1: 이야,
0: 아, 석호필.
1: 석호필이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나온 게 아니군요.
0: 아, 그렇습니다.
1: 스코필드 교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군요.
0: 명칭이군요. 아,
1: 좋습니다. 3.1운동의 영웅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3: 1916년 한국에 온 캐나다 국적의 영국인 스코필드 박사.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은 산증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랐던 한 사람이었는데요.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을 지원하고 기록하며 일제의 만행을 규탄했는데요. 그는 충격적이었던 제암리 학살 사건을 해외에 알립니다.
1: 아, 야. 우리 민족이 정말 고마워해할 분입니다. 스코필드 박사 이야기까지 예. 들어봤고요.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0: 예, 그 사진은 제가 정리해서 네.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인스타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정오에 드린 햇살 인스타 계정으로 사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주봉신의 북장단 박동진의 소리로 수군과 호랑이 나이 자랑하는 대목 강한 호랑이가 나 나이 이렇게 많아 나 필요한 호랑이야 석호피를 외치는 대목입니다.
4: 안청호가 원체 바르게 토기가 딱 해놓은 것이 그러면 토생원 상주한 짓이오. 아 친구는 그렇게 조막댕이만 한데 어디 가서 나이를 모두

0: 먹었는고? 상좌 앉으세요. 퇴기가 상좌에 앉더니 좌작 진퇴를 하고 요놈이 코를 벌렁거리며 귀를 쫑긋쫑긋 탈탈 털고, 아, 요놈이 앞발을 들고 양산도 노랫가락을 한참 하는 판인데, 저 모퉁이서 여러 날 굶은 호랭이 한 마리가 비아지가 등짝이 딱 들어붙어 갖고 눈구녕에다 불을 벌겋게 써갖고 어디 가야 한 놈을 잡아먹을고 뭐 설치는 판인데, 아 짐승들이 싹다 숨어버리고 한 마리도 없네 그려. 아 여러분들이 어디가 한 마리라도 있을 것인데 어디가 이 모두 숨었는고 하고 한참 찾는 판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것을. 아이 방정맞은 여시란 님이 좋다고 그냥 소리를 빽 질러놓은 것이 솔프덕 너머로 호랭이가 가만히 바라다보니 오모 건디가 싹다 모였는디 참말로 좋게 됐던 모양이요. 아 요놈들이 여기가 숨었는 걸 내가 몰랐네요. 내 이름들 전해봐라. 비호라니 호랭이가 모두 굴러서 딱확 뛰어갖고 짐승들 노는 복판 한가운데가 살짝 앉으며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애기도 놀라실 뿐만 아니라 호랭이를 보니 그냥 어찌 무섭고 겁이 나든지 그냥 한 핀장으로 몰리면서 똥오줌을 질질질질질 싸면서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1: 오, 나 요리 지내다가 너희놈들 보고 한놈 시장에서 먹으려고 왔다. 어떤 놈이 살찐 놈이냐? 살찐 놈 내 앞으로 오니라.
0: 좌우 짐승들이 어떤 놈이 서로 살쪘는가? 나바닥을 볼 적어 멧돼지란 놈이 거정 눈을 끔적끔적하면 살찐 놈은 남게 죽을 놈은 나라구나요. 장군님, 그 누구부터 자실남인겨? 호랭이가 보더니 오, 너 메뚜시로구나. 요리오니라. 내가 너부터 씹어야겠다. 메뚜야지가 호랭이 앞으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며 거정 눈에서 눈물이 뜨거워지 맹근이며 유언을 하는디. 야 이놈들아, 내가 오늘 호랭이 똥이 된다. 이놈들아, 나 죽었달랑 우리 큰아들놈 보고 재산은 알아서 모시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잔치 참여하지 말고 부조만 다던지 가라고 해라. 어슬렁 거슬렁 들어오는디 호랭이가 뒤아지를 자쳐놓고 발틈으로 배를 촥 갈라가지고 안뽕, 내장, 콩파, 지라, 간 모두 허파 먹으려고 하는 판인데 퇴끼라님이 싹 난짐서 장군님 자식들에도 우리 얘기나 좀 합시다. 대관절 장군님 몇 살이나 됐소? 호랭이가 엄마, 요것이 내 나이를 물어? 너들 여기서 뭐다고 놀았냐? 예, 연년이 기회하고 연치 살아서 상자 삼고 놀았습니다. 잔치하고요. 금년 잔치는 너놈들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잔치다. 내 잔치요. 오냐, 네가 내 나이를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내 나이를 생각하니 하늘과 땅에 생겨날 적어 한

아리아노. 사해와 산천을 마련하시고 날짐승도 삼천 마련하시고

삼천 만인데 천지지간만 무엇을 지중어 사람이 제일 어떠밀하고 거짓말은 그 중에도 나만 보면 넌 무섭고 겁이 나 감히 가까이 못하는 꼬로 그러므로 내 이름을 산군이라고 부르노라. 또한 내가 하나를 바라보니 한편 쫓기 떨어져서 한 없던 허공이 되었던데 넓은 독장을 따듬었다가 그 하늘을 떼고 시던 여관 시절과 비니

박동진의 소리로 호랑이 나이 자랑하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박치음과 원일이 함께한 옴타라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0: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에 오늘 우리의 땅,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날을 해방이 된 날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